다비치 시간아 멈춰라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이 한 시간 동안 시간을 라디오에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샵 0951로 보내주세요. 자, 이제 목요일 코너 머니 북덕방으로 건너가 볼게요.

0: 줄게. 새 집 사오. 내 집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 소식을 알기 쉽게 읽어드립니다. 머니 복덕방.
1: 아, 머니 복덕방. 이거 발음이 참 어려워요. 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읽을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복덕방. 이게 은근 어려워요. 그 기역기역 받침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부탁드려요.
2: 복덕방.
1: 어우, 좋습니다.
0: 목요일에 만나는 부동산 읽어주는 여자 정세윤 팀장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여자 정세윤입니다.
0: 오늘은 어떤 부동산 뉴스 들고 오셨나요?
2: 오늘은 부동산 거래할 때 꼭 한번 짚고 넘어갈 이야기입니다. 바로 허위 매물과 불법 중개 문제입니다.
0: 네, 뉴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허위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크게 넘는 중개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들이 서울시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벌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0: 밝혔습니다. 아니, 저 이게 믿기지가 않는 게, 뭐, 8배도 아니고, 아, 8배도 심해요. 1.8배도 아니고, 8배도 아니고, 18배 중개보수를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1: 정말 화나죠?
0: 네, 너무 화나요.
1: 이 문제는 단순히 조심하면 되지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집을 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잃고 마음도 다치고요. 네. 자칫하면 계약 판단까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0: 그리고 그 허위 매물이라고 하는 건 보통 시세보다 저렴하게 네. 또 아주 좋아 보이는 집을 인터넷상에 올려놓고
1: 맞아요.
0: 그 물건을 보고 가거나 연락을 하면 아 나갔어요. 근데 그거 맞죠?
1: 맞아요.
0: 근데 이거 거의 많은 부분이 그렇던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1: 일단은 사람들의 눈을 끌기 쉽잖아요. 네. 특히 전세나 월세처럼 빨리 집을 구해야 하는 분들은 이런 매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없는 매물에 시간을 쓰고 그 시간을 쓰느라고 정말 좋은 다른 매물까지 놓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0: 그냥 일상에서는 사실 뭐 그냥 상술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진짜 중대 범죄라고 봅니다.
1: 맞습니다. 네. 허위 매물은 그냥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거래 전체를 흐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집 보러 갔다가 허탕치는 건 물론이고요. 그 시간에 일정이나 자금 계획까지 다 꼬일 수 있는 문제죠.
0: 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같이 적발된 게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문제. 이 부분은 사실 소비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1: 네, 맞습니다. 계약이 급하면 수수료까지 세세하게 잘 따져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중개보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기준을 넘겨서 그 이상으로 받는 건 분명히 문제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0: 네, 그러면 계약 전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게 수수료, 특약, 권리관계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1: 네, 특히 수수료는 대충 이 정도 주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계약 전에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요. 가능하면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실전 팁을 좀 더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집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봐야 될까요?
1: 딱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면요. 첫 번째, 사진만 보지 말고 실제 주소와 현장을 확인하세요.
0: 네.
1: 두 번째, 같은 매물이 여러 곳에 반복해서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세요. 세 번째, 계약 직전에는 중개보수와 특약 조건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0: 네, 특히 조건이 너무너무 좋은 매물은 한 번 더 의심해 보는 게 좋겠네요.
1: 네, 맞아요. 정상적인 매물이라면 설명이 명확하고 현장과 광고가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설명이 애매하거나 조건이 지나치게 좋으면 그 자체가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0: 네, 부동산 거래하실 때 사실 급하게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것도 시간, 예, 시간을 좀 넉넉하게 두시고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1: 그렇습니다. 집은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한 번 더 보고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물론 부동산 가격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집 구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큰돈이 오가는데 그 허위 매물에 내 돈과 시간을 막 쓰고 마음도 쓰고 중개 수수료까지 부당하게 냈다면 허탈할 수밖에 없죠. 급할수록 한 번 더 두드려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주는 여자 정세윤의 머니 복덕방이었습니다. 이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만나러 갈게요.

0: 머니투베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투베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정세윤 팀장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이병우 팀장님 입장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아 그렇군요. 이병우 팀장님만 인사하시면 되는 거군요. 네. 늘 항상 두 분이 인사하시다가 한 분 하시니까 어딘가 뭔가 어색하네요. 자, 오늘의

0: 오늘의 출동지는 평택인데요. 오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불안으로 쌓아온 보험을 내 상황에 맞는 보장으로 다시 정리하자입니다. 가족이나 주변인이 큰 병과 이 치료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도 모르게 보험을 하나둘 이렇게 늘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질병이나 사고는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가는 매달의 보험료는 확정적인 지출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과도한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꼭 필요한 보장을 지키는 방법, 나에게 꼭 맞는 보장 범위와 보험료 기준, 그리고 상담 전 먼저 확인해야 할 점까지 현실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현실적인 점검 해주실 텐데요. 우리 사연 만나기 전에 요즘 팀장님들
1: 네.
0: 연계력이 막 물이 오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2: 저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0: 아, 무슨 소리. 방송국에 막 파다합니다. 어떻게 기대해도 될까요? 어제 장난 아니었거든요.
2: 아, 그래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0: 예, 우리 오늘 진짜 영혼까지 한번 갈아 넣어서
1: 해보겠습니다.
0: 예, 오늘 사연이 또 마음이 또
1: 네.
0: 좀 몽글몽글해지잖아요. 그쵸? 한번 부담 팍팍 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돌아보면 제 젊은 날은 병원과 함께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췌장암으로, 어머니는 충풍으로 무려 10년을 앓다 돌아가셨어요. 두분 병수발을 들며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새 혼기를 훌쩍 놓쳤고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제 청춘은 다 지나가 버렸지만 그래도 여동생은 무사히 시집가서 자기 가정을 꾸렸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장남 노릇은 다 했다 위안 삼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늘 제게 미안해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병원 근처에도 가기 싫어서 건강검진도 안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3: 오빠, 건강검진 올해도 안 받을 거야? 병원 가기 싫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오빠도 이제 건강 챙겨야지. 나, 오빠마저 없으면 안 돼. 밥도 좀잘 챙겨 먹고.
2: 그렇게 얘기하니까 꼭 엄마 같은데. 오빠 걱정하지 말고 너만 잘 살면 돼. 난 그걸로 충분해.
3: 오빠 그렇게 말하니까 꼭 아빠 같다. 오빠, 내가 검진 예약해놨으니까 그렇게 알아? 건강검진 받기 무서우면 내가 병원 같이 가줄게.
0: 그렇게 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장에서 선종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아픈 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에 보험을 많이 가입해서 제가 월 보험료만 6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니까 나온 돈이 고작 10만 원이더라고요. 10년 넘게 보험료를 내왔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제대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보험 가입을 잘못한 건지, 50대 남성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뭔지, 머니특별시 전문가님들, 제 보험 좀 제대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사연을 미리 이렇게 보면서 진짜 막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핑 하더라고요. 이
1: 네.
0: 남매가 얼마나 이 사이가 참 돈독한지 그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도 막 느껴지고 했는데 엄마 같다 해서 팀장님 빵 터지시면 어떡해요.
2: 네, 너무, 네, 엄마 같아가지고.
1: 제가 좀 엄마 같은 스타일이죠?
2: 네.
0: 아니, 두분 너무.
1: 많이 챙겨줘야 되는 엄마. 그쵸?
2: 네,
1: 손 많이
2: 맞아요.
1: 가는 엄마.
2: 네, 맞아요.
1: 네.
0: 진짜.
1: 네.
0: 친남매 같으세요, 두 분.
1: 알겠습니다.
0: 예, 아유, 뭐, 썩 좋아하진 않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사연으로 가볼게요.
1: 네.
0: 평택에 사시는 50대 남성분의 이야기예요. 젊은 시절에 이제 부모님 병간호 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조금 뒤로 미뤄둔 효자분이신데 병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병원이 좀 무서워서 건강검진조차 피하셨는데 어떻게 해보니까 대장 선종이 발견돼서 좀 놀라셨고요. 그런데 매달 보험료를 65만 원씩 냈는데 보험금 지급을 받아보니 딱 10만 원이었더라. 그래서 좀 적잖이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1: 그쵸. 속상하실만 하죠. 큰 병으로 고생하시는 가족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0: 뭐죠?
1: 뭐냐? 네. 아, 나는 저렇게

0: 보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 때문에 보험을 너무 과하게 가입해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안으로 가입한 보험의 개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어떤 보장을 받는지도 모르고 보험을 하나 둘 가입만 하시다 보면 보험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보험의 개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어느 순간 보험료 지출이 과하게 매달 부담스러워지는 보험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사연자님처럼 되는 거죠.
1: 네, 그렇게 늘어난 보험료가 65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2: 네, 그렇죠. 1인 가구 혼자 납입 중인 월 보험료가 매달 65만 원이면 1년이면 780만 원. 10년이면 거의 8천만 원 가까운 돈을 납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1: 부담스러워요. 듣기만 해도.
2: 그런데 보통 납입 기간이라는 게 보험 가입하시면 20년 납, 30년 납, 35년 납 그 이상도 낼 수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총 보험료는 2억 원 이상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정작 선종, 대장 선종이 발견 후 보험금 지급이 10만 원 나왔다. 아, 이거는 단순히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가입한 보험이 구조가 좀 잘못 가입되어 있던가 목적에 맞지 않은 상품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 네,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뭔가 지금 단단히 잘못됐다 싶은데 보험은 많이 가입되어 있지만 정작 필요한 보장은 없었던 거죠.
0: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1: 네.
0: 대장 선종이 암이 아니에요. 선종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용종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용종 제거 수술비나 아니면 소액 치료비 정도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험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진단 자체가 아직 중증 질환 단계는 아니었던 겁니다. 다행히 전 건강할 때 발견이 된 상태예요.
1: 네.
0: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사연에서 다행이다. 건강하실 때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발견했다는 점에서 다행이셨어요. 그 제가 뵙고 상담을 해드릴 때도 굉장히 치형적으로도 건강하시고 건장하시고 되게 멋있으신 분인데 그 선종이 발견됐을 때 발견이 돼서 건강함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청취자님이 가장 서운해하셨던 그 부분에서는
0: 그쵸.
1: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큰 병으로 가기 전에 막았던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네요.
2: 네, 맞습니다. 실제로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결과가 굉장히 좋죠. 위암이나 마찬가지죠.
1: 네.
2: 그런데 이제 검진을 미뤘다면 나중에 암으로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1: 네.
2: 또 뭐 암은 아시겠지만 초기에 이제 뭔가 증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연자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강검진은 무서운 결과를 확인한 게 아니라 큰 병이 생기기 전을 막는 과정이다. 라고
1: 맞아요.
2: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맞습니다.
0: 저도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건 보험을 자꾸자꾸 더 많이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보험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든든하고 보장을 잘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비슷한 보장을 자꾸자꾸만 여러 건 중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사연자님 경우도 그런데요. 같은 회사의 같은 보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중복으로 보장기간이 짧은 갱신형 상품을 반복해서 여러 건 똑같이 가입을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1: 왜 그러셨을까요? 일단 우리 사연자님의 보험 가입 내역을 샅샅이 살펴볼까요?
2: 네. 총 8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동일한 보험사, 동일한 상품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입을 한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1: 네.
2: 특이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 많아요.
1: 아, 그래요?
2: 네.
1: 왜일까?
2: 네. 가입할 때는 이상하지 않았냐고 하니, 이제 아시는 설계사분이 이제 오랫동안 됐으니까 여전히 또 알아서 잘해줬겠거니 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믿고 이제 가입을 하죠. 근데 가입 후 설명서조차도 읽어보시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알아서 잘 그런 게 있잖아요.
1: 할 말, 하안.
2: 예. 1인 가구여서 당연히 부양가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보장으로 지출되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어 있었고 또 대부분 갖고 있는 보험 상품이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66세 전후로 보장이 갱신돼서 보장 만기가 되면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갈 수 있고요.
1: 네.
2: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생존 시 건강보장이 굉장히 좀 아쉽게 좀 돼 있어요. 만기도 짧았고 그리고

0: 뭐 나머지 보험은 또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 불필요한 사망 보장이 여럿 있으니까 그쵸.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건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까요?
2: 네, 상담을 받으실 때 나는 부양가족이 현재 없으니까 사망보장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대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런데도
1: 이번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이전에 말씀을 하셨대요.
2: 가입을 하실 때 설계사한테 나 사망보험금은 필요 없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질병사망 장애 사망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차지하는 보험료가 꽤나 많이 지출이 되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장 분석 상담을 이번에 받으시고 내가 이런 사망 보장이 질병 사망, 장애 사망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과도하게 납입되고 있는지 몰랐다.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보험들을 다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1: 안 됩니다.
2: 불필요한 사망 보장은 덜어내지만 꼭 필요한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손 의료 보장은 남겨두셔야 되고요. 네. 지금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운전자 보장은 2026년 1월달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장은 살려두시고 현재 치아 치료를 앞두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치아 보험까지 유지하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당뇨약을 오랜 기간 드시고 있긴 하지만 다행히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하시긴 편이라 비갱신형 건강보장 개선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1: 네. 그 보험을 들어, 차갑게 들리시겠지만 보험을 들어주신 지인분만 탓할 순 없어요. 네. 여러분 꼭 보험 가입하실 때는 그 보셔야 돼요. 그렇죠? 뭐라 그러죠? 이거 상품 설명서,
0: 가입 제안서, 가입 설계서
1: 그렇죠.
0: 꼼꼼히 이제 보셔야 되겠죠.
1: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나 한번 네. 확인해 보실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개선이 됐을까요?
2: 안보장 범위는 넓게 모든 암에 어떤 암에 걸리든 보장 받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뇌혈관, 심장 질환 범위가 넓어야 초기 단계 진단을 받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암 진단 아빠의 가족력도 있고 네. 엄마의 혈관 질환 가족력도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금 확보와 중요하게 치료비도 중요하고 매회 보장받는 수술비나 후유장애 진단금 초기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지 매회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건강보장 안에 넣어서 보장기간 확보도 길게 하셔야 된대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엄마도 빨리 돌아가셨고 아빠도 빨리 돌아가셔서 나도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1: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진짜.
2: 근데 선생님은 네. 오래 사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장 기간이 66세, 65세 전후에 보장 기간이 다 끝나버리니까 그 이후에 살아계시면 아프실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렇네요 라고 하시면서 보장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셔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게 연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기 때문에 간병 보장도 그동안 필요하다고 느끼셨대요. 네네. 엄마 아빠는 이 사연자님이 간병을 해주셨지만 예예. 나는 간병 보장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간병 보장도 4만 원대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험 중에 실손 운전자 치아 보장을 유지하기로 했고 플러스 건강 보장과 간병보장을 보완했더라도 기존 보험료의 절반 이하로 총보험료가 낮아졌어요.
1: 어머, 절반 이하로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기간은 지금 길게 늘려주셨고 또 범위도 늘어난 거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가능한 건가? 아 나도 한번 받아봐야겠다 싶으실 것 같은데요. 상담을 받기 전에 연락을 주시기 전에 뭐 이런 부분은 혼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0: 네, 첫 번째는 전체 보험증권 점검이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가를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1: 네.
0: 근데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중요한데 가족 부양 중심의 사망보장보다는 1인 가구의 본인의 건강관리, 건강보장이 확실히 중요하고요.
1: 네.
0: 사연자님의 경우 더더욱 또 아버님이 암 가족력, 어머님이 혈관 가족력이 있어서 건강관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죠.
1: 건강관리.
0: 네, 보험도 중요한데 그 전에 건강관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식생활 네. 습관이라든가 뭐 네. 이런 부분. 그래서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3대 질환 진단 자금과 가족 간병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간병 보장도 보완하면 생활보장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노후 대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2: 네. 두 번째는 건강검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부모님 병환을 오래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경우가 많은데요. 병을 외면한다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줄고 삶의 질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아, 네, 뭐 주변에 가족분들이 편찮지 않으셨더라도 이렇게 건강검진 가는 게 점점 매해 두려워지더라고요.
2: 네, 맞아요.
1: 뭐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지.
2: 나오니까.
1: 왜 네, 깨끗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워지긴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검진은 우리 필수로 한번 받아보자고요. 자, 오늘 사연 주신 청취자님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바치셨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다. 정말 효자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남은 인생만큼은 본인의 건강과 삶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후 준비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청취자분.
0: 네. 노후는 누군가 다 오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 이제 확인해보니 월 수령이 100만 원 정도인데 과연 그 지금은 소득이 있어서 생활이 가능하지만 네. 이분이 은퇴 이후에는 아마도 혼자 만약에 사신다면 예를 들어서 네. 그 앵커님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생활자금이 얼마 정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1: 한 달에 혼자 산다고요?
0: 혼자지 지금 혼자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나는 한 달에 이 정도면은 기본적인 생활과 내 취미 생활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부담이 없겠다.
1: 많으면 정도. 많을수록 좋은데요.
0: 그렇죠.
1: 예. 네. 그 최소 네. 최소한 그래도 3,400은 있어야 노후에
0: 그렇죠.
1: 좀 그렇죠. 혼자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혼자 있어도 뭐 이제 건강보험료 납입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공과금 내야 되고 통신비라든가 네. 뭐 교통비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그렇죠. 들잖아요. 네. 그게 보통 100에서 150만 원 예상을 하고 혼자 생활해도 뭐 이제 식생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까지 하면 100에서 150이면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300 이상은 필요하다고
1: 그렇죠.
0: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있죠.
1: 안 돼 있죠.
0: 국민연금 외에는 없죠.
1: 없죠.
0: 국민연금도 또 굉장히 적게 받으신 분이 그렇죠.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근데 평균 수명이 이제 지금 보통 85세, 90세인데 65세에 은퇴하고 나서 20년, 30년 동안 살아야 되면 최소 현금 자산 10억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1: 아, 근데 심장이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우리. 네. 아, 막 심장을 조여오는 것 같아요. 네. 힘들어요.
0: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지금은 네. 월 소득이 300만 원 정도 되는데 10년 이상 일을 더 하실 것 같다라고 하셔서 10년 보증형 연금을 추천해드렸고
1: 네.
0: 개인연금이 없으셨으니까 그래서 80만 원을 10년 동안 납입하시면 매월 100만 원씩 종신토로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1: 네.
0: 평생 지급받으니 뭐 100세까지 많이 받았다 가정하면 3억 5천 이상을 수령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국민연금밖에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1: 네.
0: 개인연금으로 일부 준비해 놓으시는 게 노후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1: 요 준비를 안 하셨 라면 65세 이후에 100만 원만 수령하실 수 있었던
0: 네,
1: 건데
0: 맞습니다.
1: 지금 이거 준비하시면서 일단 200만 원까지 확보가 네. 된 상황이네요. 아, 예, 마음이 좀 놓입니다. 아유, 아까 너무 이렇게 막 하나 이렇게 한 단계 다가오시니까 막 가슴이 막 답답해 약간 이랬는데 여러분도 이 팀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잘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건강, 간병 중요하지만 내 행복과 건강 그리고 노후까지 무너져선 안 되겠죠.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후 자금과 의료비 준비를 더 현실적으로 점검해 두는 게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도 상담 받아서 나의 노후를 단단하게 든든하게 한번 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갈 건데요. 우주의 드라우닝 시원하게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자, 민원실입니다. 원희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우리 첫 번째 민원 들어가기 전에요. 문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1: 네.
0: 이거 빨리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7691번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되거든요. 자, 보험 얘기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네. 라고 왔어요. 저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요. 보험 얘기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네. 와이프가 또 동생이 소개한 보험 설계사 만나더니 기존에 들은 거 설계 잘못됐다고 또 싹 해약하고 또 싹 해약하고 다시 들어서 몇백만 원 들어간 게 해약하고 30만 원도 못 받았어요. 하여튼 누구만 만나면 또 보험 잘못 설계됐다고 해약하고 새로 들고 와이프가 귀가 얇은 건지 설계사님이 영업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허허.
1: 반반인 것 같아요. 그분이 말을 잘하시고 네. 귀가 얇으신 것도 있고
0: 이제 시너지가 났다라고
1: 네,
0: 하죠.
1: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뭐 상담 전에 뭐 1년 전에 리모델링해서 싹 바꿨다. 근데 이제 그게 잘된 케이스도 있어요. 다 안 됐다는 건 아닌데. 근데 잘못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0: 잘못된 케이스 아닐까요? 왜냐면 해약하고 30만 원도 못 받았다라는 게 좀
1: 원래
0: 걸리네요.
1: 근데 보험을 해지하면 원래 해지한금이 거의 없어요.
0: 아,
1: 요즘에는.
0: 그래요?
1: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보장을 더 잘 받던가
0: 네.
1: 아니면 보험료를 줄여서 내가 플러스 기회 비용이 생겼다던가 하면 괜찮거든요.
0: 네.
1: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막 상담하다가 제 앞에서 부부싸움하기도 하거든요. 내 말이 맞잖아. 막 그러면서.
0: 네. 그러니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여유가 넘치세요, 두 분이.
1: 네.
0: 그래서 7691번님께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또라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1: 여러 번 그랬던
0: 예.
1: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7691번님도 나서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1: 네. 근데 그 예전에도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이 했는데.
0: 네.
1: 와이프분이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내 아는
0: 말아라.
1: 사람 있는데 받지 마라. 막 그래가지고
0: 예.
1: 또 그것 때문에
0: 또 싸우셨어요.
1: 네.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합의가 돼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와이프분이 저희 머니 특별시를
0: 같이 듣고
1: 요게 제일 좋아요.
0: 아, 그렇겠네요. 네. 어떤 게 진짜 좋은 선택이었는지 이전 것과 새로 바꾸신 것 두 가지를 펼쳐놓고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예,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 7691번님께서도 이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라디오를, 머니특별시를 잘 청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민원 들어가 볼게요. 1973번님, 올해 저희 가족은 단체로 삼재인가 싶을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남편은 탈장, 아이고, 저는 담석, 22살 딸은 치질, 고등학생 아들은 맹장 수술까지 온 가족이 돌아가며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소연이 아니라 감사 인사드리려고 문자를 보냅니다. 작년에 머니특별시를 통해서 상담받고 가족 모두 수술비 보험을 탄탄하게 준비해둔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 잘 받았습니다. 내공 듀오 정세윤, 이병우 팀장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오래 고민하다가 신청한 건데 주저하는 분들 계시다면 꼭 상담 받아보세요. 라고. 두 분 어떻게 이분 기억하시나요?
2: 그럼요. 상담 잘 해드렸습니다. 근데 연락을 주셨는데 저한테도 네. 다 수술을 한 해에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0: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2: 그래서 네. 좋은 일이 앞으로 많으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험금 청구에 도움을 잘 드렸습니다.
0: 네. 저는 진짜 이게 보험 보장 문의인 줄 알았는데 감사 문자였어요.
2: 네. 근데 이런 일들이 많죠. 이거 다빈도 수술 중에 있는 일이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 운이 정말 안 좋은 건가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뭐 살다 보면 치질 수술 할 수 있고 맹장 수술 할 수 있지
0: 네.
2: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수술비 보장을 잘 준비해 두셨다면 네. 이 가족처럼 뭐 해외여행 가실 돈이 만들어질 만큼 수술비 많이 잘 받으셔가지고 오히려 목돈 생겼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0: 아니, 모두 다 쾌차하신 후에
2: 네네,
0: 좀 건강이 그쵸. 괜찮아지시면 또
3: 야, 우리 많이 아팠으니까 한번 네. 쉬고 오자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보험 가입할 때 암이나 큰 중병만 대비를 하지 맹장, 치질, 담석 같은 수술은 너무 흔해서 그쵸? 오히려 준비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병호 팀장님.
1: 아, 네.

0: 괜찮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그 흔한 수술이라고 해서 비용 부담 담보까지 이제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하고 입원하고 검사하고 응급실 가면 생각보다 비용이 꽤 나옵니다. 담석 수술은 복강경으로 많이 하지만 회복 기간도 필요하고 네. 치주술도 생각보다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1: 맞아요.
0: 특히 가족 여러 명이 같은 시기에 수술하면 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 식비, 휴직 같은 생활비 부담이 한꺼번에 또 커질 수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런 비교적 가벼운 수술의 경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필요한 걸까요?
2: 일단 다빈도 수술의 경우에는 충수절제술, 맹장수술이라고 많이 하죠. 연간 약 10만 건 이상 발생하는 국민수술이라고도 불려요. 약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이 고질병인 치질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20대 때 치질 수술 했거든요.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1: 누가 물었습니까?
2: 굳이
1: 왜 그러시네.
2: 이거 20대 아가씨들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 맞아요, 맞아요. 예.
2: 22살 딸이 치질 수술을 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엄청 부끄러워 하는 하는데 저도 23살 아 이거 우리 엄마도 모르는 거를 갑자기 제가 방송에서
1: 예.
2: 자,
1: 예,
2: 그랬고요.
1: 80만 원 줍니다. 예.
2: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아니 저는 괜찮은데 다들
1: 아, 네. 네 괜찮아요. 어,
2: 그렇죠.
1: 맞아요. 사실은 솔직히 딱 짚고 넘어가자고요.
2: 네 그렇죠.
1: 예, 이게 네. 질환이잖아요.
2: 그럼요.
1: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2: 네,
1: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부의상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워지고
2: 그렇죠.
1: 그러는 거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병을 키우지 않을 수 있어요.
2: 제가 20대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저희 엄마한테도 얘기를 20대 때 안 했던 것 같아요.
1: 아, 부끄러워서.
2: 제가 40대가 되니까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도 막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야 또 들으시는 분들이 또 아, 이게 문제가 크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하시죠. 좋습니다. 예, 좋은 거예요.
2: 그렇죠. 네. 그렇고요. 담낭 절제술, 담석증 발생할 수 있는 파쇄술 받는 이런 것들도 4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남성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탈장 수술의 경우도 14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1: 예, 병원비도 진짜 어마어마하지만 이제 치료하느라 일을 쉬게 돼서 생활비 부담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0: 네, 그래서 요즘은 그 진단비만큼 수술비 보장을 많이 이제 좀 챙겨서 좀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1: 네.
0: 특히 수술비 특약은 반복 지급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수술 한 번 끝나는 상품들이 많았어요.
1: 뭐 네.
0: 최초 1회 진단자금처럼 요즘에는 뭐 질병 종수술비, 질병수술비,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점검 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보험은 아프고 나면 가입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담석, 탈장, 치질, 맹장 같은 수술 이력이 생기면 특정 부위에 부담보, 부담보라는 거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보험료가 할증이 돼서 보험료가 또 인상될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수술비 보장이라든가 뭐 꼭 수술비뿐만 아니라 다른 보장들도 건강할 때 가입을 하고 보험도 건강할 때 리모델링을 받으셔야 합니다.
1: 다 건강할 때 챙기고 또 마련해 놓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병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누구나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수술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해 보여요.
2: 맞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장 많이 가는 건 거창한 희귀질환이 아니라 이런 생활질환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수술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 아드님처럼 배 아프다고 해서 처음에 꾀병인 줄 학교 안 가고 싶어가지고 꾀병인 줄 알았는데 응급으로 맹장수술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2: 보험은 결국 큰 병 대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갑자기 생겼을 때 가게 월 생활비가 과도하게 지출돼서 흔들림 없이 이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술비 보장이 왜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 가족의 경우 보험금 잘 받으셨죠? 한 번 더 네. 살펴볼까요?
0: 네. 사연자님 가족의 경우는 치료받으신 병원 비용은 당연히 실손 의료 보장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으셨고
1: 네.
0: 건강보험에 이제 정액 보장으로 받으셔서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 다빈도 수술비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 보험 상품을 보면 뭐 질병 수술비 특약, 1호종 수술비 특약, 뭐 몇 대 수술비 특약,
1: 네.
0: 뭐 다빈도 생활질환 수술비 특약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꼭 꼼꼼히 다

0: 가입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 가족 모두 삼재인가 싶을 정도로 운이 나빠서 걱정이셨는데 이번 수술로 뭐 그 병원비 외에 다른 비용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뭐 가족 해외여행 갈 수 있겠다. 아팠으니까 네. 한번 뭐 가족끼리 놀러 가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기분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1: 좋습니다. 가족 모두 수술 받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수술비로 보험금 받으셔서 그 해외여행 계획까지 세우고 계신다니까 기분이 참 좋아지네요. 역시 머니특별시 전문가님의 상담을 받으시길 참 잘했다 싶습니다. 우리 집 보험 불필요한 거 부족한 거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 빠르게 살펴봐야겠네요. 저는 남편과 함께 뇌혈관, 심혈관 질환 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고지혈증 약을 2년째 복용 중이고요. 아직 실비 청구 이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비 청구를 하면 나중에 보험 가입이나 갱신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6개월 전부터 약을 복용 중이고요. 2년 전에는 두통으로 통원 치료를 두세 번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 이력이 있을 때 실비 청구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보험 가입을 먼저 준비하는 게 나은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2: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손 청구 하냐 안 하냐 이게 직접적으로 보험 가입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고지를 꼭 하셔야 되는 건 동일합니다.
1: 네.
2: 다만 보험 청구 이력이 너무 많으면 동일한 치료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인수 거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보험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생각하시면 가입 이후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1: 아, 이후에. 그럼 청취자님 남편분 같은 경우는 약을 복용하고 계시잖아요. 이럴 경우 실비 청구하면 보험에 영향을 미칠까요?
0: 남편분의 경우는 이미 그 약을 30일 이상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보험 가입을 해도 고지 대상에 포함되고요.
1: 네.
0: 실비를 청구하든 안 하든 보험을 가입할 때는 5년 이내 네. 병역사항을 무조건 고지를 해야 됩니다. 괜히 숨겼다가 나중에 보험 해지라든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히려 치료가 발생해서 청구를 안 하면 그냥 손해이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발생한 분이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죠. 바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1: 그러면 남편분이 그 고지혈증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뇌혈관, 심혈관 보장담보 추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가능한 건가요?
2: 그럼요. 내가 약을 먹고 있으니까 가입을 못하는 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꽤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각 보험사마다 상품도 다양하고 심사 기준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드시는 걸 고지하고
1: 네.
2: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서 가입을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1: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4653번님께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정리를 해드리면 남편분은 이미 고지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실손 청구를 참을 이유도 없고요. 뇌심혈관 담보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여러 회사를 또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자님 본인의 두통으로 인해서 내원하는 거는 보험 가입을 먼저 완료하신 후에 청구하는 방향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1: 네.
0: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험은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비교 분석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병력이라도 어떤 회사는 잘 받아주고 잘 네. 받아주지 않던가 어떤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워낙 지금 궁금하신 부분과 그리고 뭐 병력과 드시는 약들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실질적이고 유익한 내용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 조금 더 똑똑하게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보내주시고요.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원포인트 하나씩만 짧게 살펴주실까요?
0: 네, 오늘 그 오전에 아까 전 사례를 보면 가족력이 있어도 뭐 보험 준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0: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 중에 이제 이런 과거에 뭐 이런 치료력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시고
1: 네.
0: 또 안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족력이 있으면 남들보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점검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2: 네.

0: 신청을 언제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보험을 신청해도 되는데 미뤄두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보험 가입을 앞두고 막 보험금 신청을 많이 해서 보험금 신청 다 청구자가 돼서 보험 가입에 좀 무리수를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전문가 상의를 통해서 제대로 신청하는 게 좋은 시기에 잘 청구해서 제대로 잘 받으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우, 정세윤 팀장님 감사합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보내는 라디오 머니투표연시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미도와 파라솔 언젠가는 띄워드립니다. 아나운서 김혜지였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 성렬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열차 운행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KTX 행신동에서 서울 용산 구간, 또 강릉 중앙선 서울에서 송량리 구간, 또 경인선은 서울역에서 수색역 사이 구간 여전히 운행이 중지되고 있고요. 서소문로도 서소문 고가차도 주변은 양방면 모두 철거 작업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순환로 성산 방면으로는 연희램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홍은램프부터 속 도가 줄어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 방면으로도 월릉분기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뒤로 구리 시계부터 월릉분기점 사이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반포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함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때 이런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웃집 아이가 말을 또박또박 예쁘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니? 하고 물었는데요. 그 아이가 이렇게 답했답니다. 우리 엄마는 좋은 말만 해줘요. 좋은 말 할 때 신발 신어.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웃음이 나면서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우린 하루에도 참 많은 말을 주고받죠. 그 중엔 유난히 오래 마음에 남는 말들이 있습니다. 툭 건넨 한마디에 하루가 환해지기도 하고요. 별뜻 없이 던진 말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조금 더 다정한 말로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다정한 이야기와 다정한 노래가 있는 TBS 라디오 함춘의 폭송. 금요일 첫 곡 시인과 천장 풍경으로 문을 쫙 열었습니다. 어느새 올해 마지막 평일이네요. 월말이라 챙길 일도 많고 다음 주엔 또 선거일로 하루가 비는 만큼 더 분주하게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에 쫓기듯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필터링 없는 말을 내뱉게 되곤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조금 더 다정한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월말의 분주함 속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를 다독여주는 그런 금요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춘의 폭송 오늘 3부는 다른 거 없고요. 선곡의 달인 선달 PD 김현우 PD와 함께 아주 스페셜하게 엄선한 곡들로 계속 달려볼 예정입니다. 아, 오늘 들으신 곡들은요.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TBS 라디오 함춘의 폭송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아, 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혹시 무료 없나요? 있습니다. 무료 TBS 앱 있고요.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거든요.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의견 등등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고마워요.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TBS 캠페인.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겨명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0: TBS 교통정보.
1: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경의 2선은 서울역에서 수색역 사이 구간 여전히 운행 중지되고 있고요. KTX 행신동에서 서울 농산 사이 구간 그리고 강릉 중앙선은 서울 청량리 구간도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소문로도 서소문 고가차도 주변 양방면 모두 철거 작업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정체고요. 이후로도 서강대교부터 한남대교 사이 시속 2, 3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 또 여의도 주변부터 청담동 부근까지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지금 청담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는 고장차도 세워져 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줬어요.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4: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레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비틀즈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싱글이자 그들의 쓸쓸한 안녕에 담긴 노래 The Long and Winding Road입니다. 이 곡은 도입부의 폴 매카트니 피아노 소리에 먼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틀즈의 해체를 눈앞에 두고 지쳐있던 그의 마음이 건반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얹혀있는 듯 아주 나직하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곡이 진행될수록 단순했던 피아노 선율 위로 웅장한 현악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목소리가 겹겹이 쌓여가는데요. 사실 이 편곡은 폴 매카트니와는 달랐던 프로듀서 필 스펙터의 작업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웅장하고 눈물겨운 오케스트레이션 덕분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서사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아련하게 완성되었죠. 저 역시 거대한 소리의 물결이 밀려올 때면 내 마음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곤 합니다. 그 길은 결국 당신의 문 앞으로 날 이끄네요. 그 길에 굽은 길들이 이런 가사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굽이 길과 언덕들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도 있지만 이 노래는 결국 그 모든 길이 끝에 우리가 가야 할 따뜻한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다고 위로해줍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굽이치는 길을 걷느라 애쓰신 여러분 이 음악이 흐르는 동안만큼은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그 아름다운 멜로디에 마음을 푹 기대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비틀즈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엄준의 플레이리스트. 오늘 함께한 곡은 비틀즈의 The Long and Winding Road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하지요? 자, TBS의 선달 김현우 PD가 골라온 아주 스페셜한 노래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

자, 오늘도 함촌의 폭성 가족분들과 따뜻한 두 시간 함께 했습니다. 와, 벌써 마실 시간이에요. 오늘 들으신 노래들은 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 선곡표 올려둘 겁니다. 그곳에서 꼭 확인해 주십시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계정이 쉽게 나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오늘도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1: TBS 교통정보
12: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작업 여파로 뒤로 월드컵대교부터는 속도가 줄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면으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진입해서 1차로에

는 지금 사고도 있으니까요. 이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1차로는 통제 중이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부순환로가 성수 방면으로 홍제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도 정체고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 방면으로 월계 1교에서 상계교 사이도 시속 2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목포 방면으로 조남분기점 부근 5차로와 갓길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봉지육의 봉인 해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샵 0951.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오늘은 시간 관계상 헤드라인 없이 곧바로 봉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스타파에서 오세훈 캠프 댓글방 보도를 했는데 언론이 아직 잠잠합니다.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뉴스타파의 연속 검증 보도도 마찬가지로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타파 전혁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전혁수 기자는 뉴스타파 가기 전에 2021년도 대선 이제 경선 기간에 20대 대선이죠. 그때 뉴스버스에서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을 최초 보도했었잖아요.
1: 아,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사실 그때 초반에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는데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됐어요.
1: 네.
0: 고발 사주 사건 간략히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었죠?
1: 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이제 당시 총선 때죠. 총선 네. 때 총선을 앞두고 이제 검찰에서 이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네. 손준성 검사가
0: 네.
1: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이제 유시민
0: 네.
1: 그리고 최강욱 당시 네. 황희석 변호사 등하고 이제 그리고 채널A 사건을 보도했던
0: 네.
1: MBC 기자들
0: 장인수 기자
1: 맞습니다.
0: 그리고
1: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보도했던 뉴스타파 기자들을 네. 고발하는 고발장을 검찰이 써서 그거를 당시에 현재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에 사주를 했다 고발을 하도록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0: 그때 그 고발장의 피해자가 윤석열 김건희
1: 그리고 한동훈
0: 이 세 사람이었죠.
1: 네.
0: 고발장 내용에.
1: 예.
0: 그러니까 이른바 당시에 이제 윤석열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고발하게 이제 사주했다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을 촉발한 앞에 원인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바로 이른바 채널A 사건이었는데
1: 예.
0: 이 채널A 사건이 이제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함께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당시 뭐 유시민 씨 등을 검찰에 작업하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요게 이제 당시 MBC 장인수 기자가 보도를 했었는데
1: 예.
0: 요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잖아요.
1: 예.
0: 근데 그 자기가 그 이 정직 받은 거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죠.
1: 그렇죠.
0: 소송을 냈고 1심, 2심 판결이 나왔고 지금 끝났나요? 대법원까지.
1: 예, 지금은 징계가 취소가 됐습니다.
0: 예, 징계가 취소가 네. 됐는데 근데 그 법원 판결문에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채널A 사건에 뭐 감찰이나 수사에 관련해서 본인의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게 인정이 된 건가요?
1: 네. 예, 지금 이제 어떤 예. 상황이냐면
0: 예.
1: 사실 이제 고발사주 사건 조금 돌아가고

0: 보면 거기 그 고발장에 담겨 있는 사건이 총 3개입니다. 네. 3개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사건, 네. 그리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 사건,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시기상으로. 예.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발장이 가기 직전에 터진 게 채널A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장윤 선배가 보도했던. 네. 예, 그래서 사실상 그 고발장 내용이 그 세 가지 사건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주요 내용은 다 채널A 사건으로 거의 채워져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한동훈은 뭐 이런 걸 한 적이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고발사주 사건 보도를 하면서 그 앞전에 있었던 징계 사건을 다시 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채널A 사건하고 깊은 관련이 있었기 예. 때문에 거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검찰총장이 이제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채널A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아예 검찰총장의 권력을 남용해서 예. 눌렀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네. 제가 아까 징계가 취소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징계가 취소된 건 2심에서 취소가 됐고 그렇죠. 네, 그건 절차상 하자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예. 사실관계는 1심에서 다 정립이 됐거든요.
1: 그렇죠.
0: 그 정립된 사실관계에 따르면은 네. 윤석열이 한동훈을 위해서 채널A 사건의 수사와 검찰을 굉장히 방해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1: 그러니까
0: 있는
1: 겁니다. 혐의로 치면은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을 했는데 그 수혜자가 당시 한동훈이었다.
0: 맞습니다.
1: 라는 거잖아요.
0: 그 실제로 네.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저희가 직권남용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클리셰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1: 예. 여기 보니까 판결문에 매우 부당한 조치였다.
0: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아예 이건 한동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맞습니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 그런데 근데 이 사건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고 하대요. 뉴스타파 보도 보면.
0: 예,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2021년 저희가 고발사주 보도를 예. 하고 2021년 한 9월, 10월쯤에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이 예. 공수처에 고발을 해놨습니다.
1: 그러니까요.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그게 2021년인데 지금 네. 5년이 다 돼가는데.
0: 네, 아직 네 결론이 안 났어요.
1: 아, 그게 이게 좀 말이야. 공수처가 무슨 블랙홀도 아니고 거기만 가면 사건이 막 뭉개집니다.
0: 제가
1: 없어지고.
0: 이거 취재를 할 때 이 예. 판결문을 들고 예. 많은 변호사들을 만났어요.
1: 네.
0: 근데 그 변호사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일단 충격을 받아요.
1: 네.
0: 아, 이게 그럼 이게 맞는 거냐 하고 이 문구 자체가 이거는 그냥 법무부가 갖고 있는 징계 자료만 갖다 내도
1: 예.
0: 행정소송 자료만 갖다 내도 네. 이거는 그냥 기소할 수 있을 수도 있다.
1: 네.
0: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수사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잡고 5년째 지금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어찌됐든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직권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무마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부당한 조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공수처가 지금 이거를 5년째 수사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근데 이 채널A 사건을 중앙지검이 수사할 때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이랑 좀 결과가 달랐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뭐 네. 수사도 수사지만 그러니까 뭐 결론을 저희가 정할 수는 없죠.
1: 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거는
1: 네.
0: 언론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이 사건을 막으려는 작업들이 있었고.
1: 막으려는 작업들이.
0: 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이제 그때 아마 저희 봉주 팀장이랑 네. 저랑 같이 일을 할 때
1: 네.
0: 저희가 한번 뭐 기록도 같이 구하러 다니고
1: 그렇죠.
0: 했었지 않습니까?
1: 네.
0: 거기에 보면은 뭐 특정 검사장급 인사가
1: 네.
0: 그 채널A 기자한테 카톡을 보내서
1: 네.
0: 지금 압수수색 상황 어떤가 이런 거 물어보는 카톡
1: 맞아요.
0: 알고 계시잖아요.
1: 맞아요.
0: 저희가 그때 보도화를 못했었죠. 너무 이제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1: 그게 이제 한동훈 당시 검사장으로 추정이
0: 아니다.
1: 됐죠.
0: 그거는 또 다른 검사장.
1: 아, 그건 다른 검사장이고.
0: 네, 이제 한동훈 수사에 대해서.
1: 그렇다면 이게 이제 당시에 채널A 사건이 수사가 막 진행되고 보도가 되니까 채널A 법조팀하고 법조팀 그렇죠. 내부에 그때 당시 그 기록을 전혁수 기자가 약간 갖고 왔던 것 같은데.
0: 네, 갖고 왔고 네.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진행자님하고 네. 같이 가서 추가 취재를
1: 그러니까요.
0: 했었죠.
1: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이 수사팀장이었나요? 정진웅 검사가?
0: 맞습니다.
1: 예. 수사팀장이 한동훈 당시 피의자를 압수수색을 하던 중에 한동훈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독직 폭행 혐의로 오히려 수사를 받잖아요.
0: 그렇죠.
1: 수사를 받고 피의자 한동훈은 이 사건으로 이제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피해자 한동훈으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 이것도 언론이 잘 보도를 안 하는데 지금 정진웅 검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건가요?
0: 그렇죠.
1: 예. 3심이 끝난 건가요?
0: 네, 3심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징계도 다 취소가 됐고요.
1: 아, 징계도 받았었네요.
0: 그래서 징계가 네. 아마 조금 바뀌어가지고 예. 아마 경한 징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1: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전혁수 기자가 이 무죄 판결문을 갖고 지금 보도를 했잖아요.
0: 예.
1: 근데 이 무죄 판결문을 보면 이 독직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언론이 시민들에게 전했던 내용과 좀 많이 달라요.
0: 그렇죠. 그때 예. 당시에 처음 사건 벌어졌을 때는 예. 그 엄청 강렬한 그림이잖아요. 조선일보
1: 그렇죠.
0: 사파죠.
1: 조선일보.
0: 이게 거의 네. 뭐 제가 알기로는 SNS상에
1: 네.
0: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0: 예, 이 당시에 조선일보가 한동훈과 정진웅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사파를 그렸는데 이거는 거의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을 올라타가지고 폭행하고 있는 장면처럼 그랬는데 판결문으로 지금 전혁수 기자가 보도를 하면서 사파로 AI로 재현 이미지를 넣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근데 요거는 전혁수 기자가 뭐 생각해낸 게 아니고
1: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
0: 예,
1: 그대로입니다.
0: 판결문의 내용 그대로 이두 사진을 비교를 해보시면 사건의 이제 실체적 진실이 바로 이거였는데 당시 언론이 한동훈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피의자가 피해자로 둔갑되는 일이 벌어졌고 최근에도 뭐또 본인이 후보 선거 기간 중에 이 내용을 올렸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또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 되게 놀랐는데 판결문을 보면 당시 한동훈이 검찰에 제출한 전치 3주 진단서를 떼서 낸 모양이죠.
1: 예, 맞습니다.
0: 예,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면서.
1: 예.
0: 근데 요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1: 근데 법원에서 이 진단서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0: 믿을 수가 없다.
1: 그 의사를
0: 예.
1: 이제 불러갖고 진술을 받았어요.
0: 네.
1: 예, 증언을
0: 아,
1: 한 거죠.
0: 진단서를
1: 법정증인.
0: 떼어준 의사를
1: 그렇죠.
0: 법원에 불러서.
1: 예, 그랬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경부 전종의 인대에 염좌 및 긴장이 되게
0: 네,
1: 어렵잖아요.
0: 어렵네요.
1: 소위 말하면 그냥 인대가 늘어나서 이게 여기 이제 염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0: 네.
1: 염좌가 일단 근본적으로 가장 흔한 증상이
0: 예.
1: 출혈이 발생하는 거라고
0: 출혈이,
1: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0: 예.
1: 출혈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제 소위 멍이 든다는 거죠.
0: 멍이, 네.
1: 근데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멍이 없다. 네,
0: 멍이
1: 그래서
0: 없다.
1: 염좌에 전형적인 증상이 없다.
0: 예.
1: 네, 그리고 그 의사도 말을 하는 게, 아, 이게 우리가 인대라고 써놨는데
0: 네.
1: 그 입력하는 코드가 있어요. 병명 코드에
0: 네.
1: 이게 없대요.
0: 아,
1: 그래서
0: 코드가
1: 어쩔 수 없이
0: 없어서.
1: 그냥 넣은 거라서 인대가 아픈 건 아닙니다라고
0: 아.
1: 얘기를 한 거죠.
0: 그렇군요.
1: 의사가.
0: 멍이 든 것도 아니고 전치 3주 물론 끊어는 줬지만 지금 여기 쓴 대로 그러니까 전 진단서를 떼어준 의사가 법원에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1: 그렇죠.
0: 얘기를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법원에서 이 3주 진단서를 사실이 아니다.
1: 그렇죠. 믿을 수
0: 뭐
1: 없다.
0: 네, 믿을 수 없다.
1: 예. 네. 그러면서 이제
0: 예.
1: 한 얘기가 의사가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이런 진단서를
0: 네.
1: 떼줬냐? 했더니 누르면 아프다 그랬대요.
0: 아,
1: 예.
0: 누르면 아프다.
1: 예.
0: 일종의 이게 보험 사기 칠때 허위 진단서 같은 건데 이거를 당시 현직 검사장이 예,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면서 허위 진단서를 낸 것이 법원 판결문으로 드러났는데 어찌됐든 이 사건의 핵심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막으면서 한동훈 검사가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이게 뭐 혐의를 형사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 게 애매하다고
0: 예.
1: 하더라도 이 정도 사안이 나오면 보통 감찰은
0: 그렇죠.
1: 굉장히 세게 받습니다.
0: 감찰을 봐야 되죠.
1: 아시잖아요.
0: 네.
1: 근데 감찰조차 제대로 받질 않았어요. 네.
0: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잊혀졌는데 지금 어제 뉴스타파가요. 아주 중요한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이제 뉴스타파가 리박스쿨이라는 이제 극우 세력에 이제 침투해서 댓글 공작한 사실을 밝혀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어제는 뉴스타파 이제 기자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또 들어가서 조직적인 댓글 여론전을 연상케 하는 행위들과 발언을 몰래카메라로 촬영과 녹음을
1: 네,
0: 해왔더라고요. 어제
1: 맞습니다.
0: 보도가 됐죠?
1: 예, 어제
0: 네.
1: 보도가 됐고, 이제 오늘 조금씩 받아쓰는 언론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니까 정원호 후보 캠프 측에서
1: 예. 예.
0: 이거 고발하겠다.
1: 그렇죠.
0: 왜냐면 이제 그 주로 이제 여론 어떻게 보면 조성 작업의 상대가 정원호 후보잖아요.
1: 그렇죠.
0: 뭐 다른 후보들, 다른 당 후보를 상대로 한것 같진 않아요.
1: 그럴 필요가 없죠.
0: 네. 근데 내용이 뭐였죠?
1: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뭐냐면,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0: 네.
1: 그냥 이게 뭐 질문하지
0: 네.
1: 말고, 그 5월 20일 날 저희 최혜정 기자가 또 리박스쿨 잠입했던 경력직이지
0: 네.
1: 않습니까? 그래서 최 기자가 갑자기 제 옆자리거든요, 지금. 오더니 그냥 오전 한 10시
0: 예.
1: 반쯤인가? 자기 오늘 어디 가야겠대요.
0: 네.
1: 그래서 어디 가냐? 이제 물어봤더니, 아, 지금 자기가 들어가 있는 저 우파 단톡방이 있는데,
0: 네.
1: 거기에서 오세훈 캠프로 모이라고 카톡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드리려고 울려고 찬거
0: 네.
1: 같대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11시 반에 오세훈 캠프 8층, 그 대왕빌딩이란 건물이 있습니다.
0: 여의도에,
1: 예.
0: 네.
1: 종로 쪽에 있어요.
0: 종로에 있습니다.
1: 예, 종로에 있는데,
0: 네.
1: 종로구에 있는 중구인가? 아무튼
0: 예.
1: 건물에 그 오세훈 캠프가 있는 실제 오세훈 캠프가 거기 팔층을 써요. 근데 거기서 모이라는 카톡이 온 거예요. 예, 그거를 보고 이제 최혜정 기자가 거기서 이제 다른 동료 기자와 같이 간 거죠. 예. 예, 가서 이제 그 현장에서 회의하는 내용을 들었고, 네. 근데 물론 이제 8층은 아니고 11층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 11층에서 만나서 회의하는 내용을 예. 들으면서 그걸 녹음을 한 겁니다. 예. 근데 그 내용

0: 내용이 뭐냐면 댓글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1: 맞습니다.
0: 예.
1: 그게 이제 최혜정 기자가 작년에는 인턴 기자 신분으로 잠입 취재를 했는데, 근데 리박스쿨 보도가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
0: 그렇죠.
1: 최혜정 기자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요?
0: 약간 게으른 거 아닌가
1: 예.
0: 싶은데.
1: 그러니까요. 그 얼굴을 알아봤다면은 이 보도가 나오지 못했을 텐데, 최혜정 기자의
0: 그렇죠.
1: 얼굴을 못 알아보는 바람에 이 보도가 탄생을 했는데, 어제 이제 보도 내용 중에, 오세훈 캠프 관계자들이 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그래서 그때도 아마 갑작스럽게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때 본부장이 요청을 해서 이제 저희가 댓글팀들을 다시 구성을 하고 원래 댓글팀이라고는 없었는데 저희는 이제 조직이 있으니까 조직을 가지고 이제 한 150여 명 동원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기사에 한 사람이 한 두세 개씩만 댓글을 달아도 100여 명만 달아도 벌써 200, 3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거. 그러면 판이 달라지죠. 이틀이 지나니까 오세훈 시장이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판이 바뀌었다. 고맙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똑같은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진행해야 될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렇게 해쇼 글을 올려버리면 그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이게 좌표다 생각하고 알아서도 돌아가서 각자의 생각을 올리시면 됩니다.
3: 14일 동안 우리가 정말 손가락 점프 좀 하면서 비기를 으쌰으쌰 좀 해서 가진 별신도 좀 띄워주십니다.
1: 네.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상임의장과 이어서 이제 김선동 전 의원이고 지금 오세훈 캠프 총괄본부장 이렇게 돼 있네요.
0: 네.
1: 이 두 사람.
0: 총괄하고
1: 네, 조직 총괄본부장인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 가지고 있는 현장에 최혜정 기자가 잠입을 해서 몰래 카메라로 취재를 한 건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댓글에 민감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시하면 문제가 커지니까 기사에 링크를 우리가 올리면 이게 좌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서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아마 선거 때도 이렇게 했다.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0: 그러니까 있어요. 본인은 지금 그렇게 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1: 네.
0: 이 자리에 이제 저희 최혜정 기자하고 저희가 새로 경력직으로 뽑은
1: 예.
0: 김규희 기자 같이
1: 네.
0: 갔거든요. 두 기자 가서 확인을 해서 양쪽에 다 녹음을 했는데 똑같은 녹음입니다.
1: 똑같은 게.
0: 예. 그리고
1: 네.
0: 이제 김선동 아까 본부장이
1: 네.
0: 나왔던 장면은
1: 예.
0: 저희 김기현 의장이 이런 설명들을 하고
1: 네.
0: 이제 앞으로 이런 단톡방을 하자는 취지인 거죠. 설명을 하고 나서 캠프로 다시 이동을 해요.
1: 네. 그러니까
0: 11층에서 8층으로 내려가서
1: 아.
0: 거기서 김선동 본부장을 만나서
1: 예.
0: 김선동 본부장이 거기서 손가락 전투를 잘 해달라.
1: 손가락.
0: 예. 네. 얘기를 한 거죠.
1: 손가락 전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0: 그렇죠.
1: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리고 뭐 이후에 그러니까 이전에 선거할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댓글을 달아줬더니 오세훈 후보가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판이 바뀌었다.
0: 네.
1: 고맙다. 이런 얘기를 본인에게 했다는 게 지금 김기현 상임의장의 얘기잖아요.
0: 주장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오세훈 쪽에 좀 아는
1: 네.
0: 분들한테 저도 이제 수소문을 했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근데 댓글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좀 있는 건 맞더라고요.
1: 아, 그렇습니까? 네. 댓글에 민감하다.
0: 네, 저도 그래서, 이제 뭐 들은 얘기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1: 일단은 오세훈 캠프 측에서는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다 이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이제 오세훈 캠프 쪽에서는 이제 김기현 상임의장이 네. 지금 자기과시성 발언을 하는 거다.
1: 자기과시성이다.
0: 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1: 네.
0: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1층 있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 11층이 이제 스터디 카페 형태의
1: 예.
0: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오세훈 캠프 사람들이 올라와서 거기서 일을 많이 합니다.
1: 아 실제로.
0: 네, 실제로 네. 거기서 하는 게 있고 그 장면을 저희가 다 최혜정 기자랑 김규 기자 가서 다 찍어왔습니다.
1: 아니 오세훈 캠프 측 우리랑 관계없고 저 사람들이 단독으로 벌인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행위를 왜 오세훈 캠프에서 합니까?
0: 그렇죠.
1: 저는 그게 참 이상한데요.
0: 저도 그게 좀 이해가
1: 네, 우리랑 관계가 없다는데 캠프한 건물에서 캠프가 있는 건물에서 이 일이 다 벌어진 건데.
0: 그렇죠. 그리고 그 회의를 실제로 그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1: 네.
0: 그건 좀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닌가.
1: 그리고요. 이게 사실은 네. 뉴스타파가 작년에 리박스쿨하고 대선 기간에 김문수 후보 캠프
0: 맞습니다.
1: 관련해서 댓글방
0: 네.
1: 추적할 때 그때 만난 취재원들과 그 링크들 뭐 단톡방들 여기서 지금 단서가 확보된 거잖아요.
0: 네. 그래서 지금
1: 네.
0: 어떤 상황이냐면 최혜정 기자가
1: 네.
0: 김문수

0: 후보, 당시에 김문수 대선 때 후보의 단톡방에 이제 잠입을 해 있었는데, 그 관련된 단톡방에. 그방 주인이 서울시당에서 디지털 정당위원장을 했던 이제 전동진 씨라는 분이에요.
1: 전동진.
0: 예, 이제 그분이 이제 오세훈 캠프 관련된 방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우리 최 기자가 그 방을 따라간 겁니다.
1: 예, 그리고 계속 거기 남아 있었군요. 대선이 끝났는데도.
0: 그렇죠.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1: 지켜보고 있었고.
0: 예, 지켜보고 있다가 그 방을 따라가서 그 방에서 공지를 받고 예, 오세훈 캠프로 찾아가게 된 거예요.
1: 그러니까 지난 대선 기간에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 관련 댓글방의 운영자가 지금 이번에 만든 이 오세훈 캠프 관련 댓글방을 운영자랑 동일한데요. 지난해 무슨 기사를 무슨 기사가 여기서 나왔냐면 뉴스타파가 보도를 이걸 했어요. 평택 카페 준호 아빠 조작 댓글 퍼뜨리는 김문수 캠프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재명 후보가 아마 전북 군산 유세에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하니까
0: 그렇죠.
1: 한 그 네티즌이 X에 SNS에 이재명 뭐 후보님 그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좀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김문수 캠프에서 그 X의 글을 인용을 해가지고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퍼뜨리는데
0: 그렇죠.
1: 그 카드 뉴스를 올리고 이거를 널리 알려라라고 전파시킨 방이 바로 그 댓글방이었고 그렇죠. 그 댓글방의 운영자가 이번 오세훈 캠프 댓글방의 운영자와 동일하다.
0: 예, 맞습니다.
1: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예. 이분이 여기 이 댓글방에 올린 글을 보면 자기가 써놨네요. 지난 대선 뉴스타파의 잠입 취재와 여러 일들로 부득이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쭉 내용을 하고 서울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힘을 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오세훈 캠프 SNS 동지 참여 신청 받습니다. 서울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러면서 공지를 했군요.
0: 그래서 네, 거기에 참여. 이제 저희 최 기자가 예. 예, 신청을 한 거죠.
1: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그 이렇습니다. 만약에 지난 대선 때 했던 활동들로 공직선거법이나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면 그렇죠. 이 행위를 못하겠죠. 그런데 네. 이게 처벌을 안 받았다고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0: 예.
1: 법적으로는 이게 좀 애매한 모양이에요.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유죄가 되느냐, 마느냐.
0: 네, 이제 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여러 변호사한테 문의를 좀 예. 해봤는데 가장 문제가 허위성과 이제 허위 비방이 네.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직적으로 뭔가를 하더라도 장소를 대여를 해서 하거나
1: 네.
0: 대가성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리고
1: 대가성이.
0: 예, 대가성 장소가 일단 수반돼야 되고 그다음에 허위성까지 다 입증을 해야 네.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는 네. 논평 영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 그렇죠. 의견이냐 네. 뭐 사실이냐.
0: 그렇죠. 의견으로 들어가면 은 뭐 예. 굉장히 극단적인 의견이더라도 대부분 이거를 뭐 허위로 보진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법적으로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과거에 제가 다른 이제 미디어 전문 매체 네. 근무를 오래 했었고
1: 네.
0: 댓글 관련해서 취재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언론학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1: 네.
0: 이 댓글이라는 게 분명히 여론에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댓글의 배열을 뭐 공감순으로 하냐 최신순으로 네. 하냐 이런 논란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공감이나 혹은 이제 댓글 선플을 달더라도
1: 네.
0: 혹은 이제 어떤 후보를 옹호하는 걸 달더라도 그게 여론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그렇죠.
0: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공론장을 해치고 선거 문화를 지금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뉴스타파 채널로 들어가시면 어제 주간 뉴스타파에서 1시간 이상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거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후속 보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0: 지금 뭐 열심히 취재하고 예. 있으니까 뭐 어떤 상황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봉투부에서는 지금 이 비방 카드 뉴스의 당사자인 정원호 후보 전화 연결로 한번 입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0: 아, 네.
1: 네, 알겠습니다. 전혁수 기자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2: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금요일 낮 12시 TBS를 두드려라. 봉지욱의 봉인 해제.

0: 네, 두 번째 인터뷰. 서울시 안전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박유진 서울시 의원, 장인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지금 장인수 기자님 본인 개인 채널 지금 저널리스트에서 네. 계속해서 이제 GTX 철근 누락 문제, 네. 뭐 서소문 고가 붕괴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최근 연속해서 계속 이런 안전사고 문제가 그렇죠.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우연입니까?
2: 아, 우연이 아니죠. 네.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필연이라고 봅니다.
0: 필연이다.
2: 지금 네. 아직까지 제가 취재가 완성되지 않아서 뭐 함부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지금 드러나는 정황으로 봤을 땐 서소문 고가 차도 붕괴도 네. 마찬가지고 지금 GTX 복합 환승센터를 순살 역사로 만드는 네. 것도 그렇고 서울시가 무리하게 공사를 서둘렀다라는 정황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0: 네. 예. GTX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때문에 공사가 2, 3년 늦어졌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1: 그걸 네. 어떻게 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이 말씀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다섯 번째 서울시장을 도전하면서 네. 직무 정지, 직을 그만두고 출마 선언한 게 4월 27일이잖아요. 네. 그 이틀 뒤 4월 29일 날 처음으로 국토부 보고를 했다라는 네. 그 단순한 팩트가 너무 많은 걸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심을 하고 계신데 어제 서울시장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이 철근 누락 보고는 받은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TV에서 강조를 했는데요. 오 후보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3: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서울시가 국토부에 5개월이나 보고를 지연했는데 잘못 인정합니까? 후보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4: 보고받은 적 없고요. 그 사후에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한창 공사 중에 그 진실을 신고를 한 겁니다. 현대건설 측에서. 보강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철도공단이나 국토교통부는 보강 작업을 통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4월 말에 완전히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5월 4일부터인가 아마 한 90회에 걸쳐서 시험운행을 했습니다. 시험운행 했다는 뜻은 운행을 해도 안전하다는 걸 전제로 판단을 했다는 것 뜻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선거전이 불리해지자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완벽하게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이 철근 누락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받지 못해서 문제 아닌가요? 받지 않아도 문제고 받지 못해도 문제 아니에요?
2: 저 요거 하나를 네. 말씀해 줄게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너무 네. 뻔뻔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네. 지금 보고받지 못했다고 네. 해야 되는 얘기하고 있는데 네. 보고 받아야 합니다. 네.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4조 2항을 보면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조 2항이 중요사항 등 결제해서 예. 시장은 4조의 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네.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네. 이해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네.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네. 이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네.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네. 밑에다 정결시키지 말고 보고받아서 직접 결제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또 구조에 보면 이거를 또 한번 강조해놨어요. 서울시가. 구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입니다. 이거 공개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제9조. 전결사항 등의 보고 등. 이거는 뭐냐면 전결을 하더라도 보고해라 이거거든요.
0: 그러니까
2: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0: 규정대로 안 했다는 얘기.
2: 그렇죠. 네. 5조 및 6조에 의한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 상급자 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네.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 의무네요. 네.
2: 근데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규정을 어겨놓고서? 네.
0: 지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잠시 전화 연결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후보님 나와 계신가요?
5: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정원호입니다.
0: 네, 후보님. 네. 오세훈 캠프가 조직적으로 댓글방을 운영한 정황을 뉴스타파 기자가 잠입 취재해서 보도했는데 어제 뉴스타파 보도 보셨나요?
5: 네, 예, 봤습니다. 아, 좀 놀랬습니다. 네.
0: 오늘 보니까 저희가... 그 캠프에서 고발 조치하신 것 같은데.
5: 네, 했습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 보면서 뭔가 좀 조직적으로 저를 비방하는

0: 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캠프에서 저렇게 직접 관여해서 했을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언론 보도가 뭐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죠.
1: 아,
0: 네.
1: 굉장히, 예, 그렇게 보이는데, 아, 그게 캠프에서도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었군요.
0: 계속 비방, 그러니까 저를 비방하는 뭐 딥페이크 영상이라든지 또뭐 저를 비방하는 짤 이런 것들이 엄청 만들어져서 유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이게 보통 자발적으로 되면 저렇게 많이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예,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게 이번 보도를 보니까 아,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의문이 풀린 거죠. 예.
1: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서수원 고가차도 붕괴, 수서동 매몰사고,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등 연달아서 터지고 있고 이거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0: 네네.
1: 이런 연속된 사고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0: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안전사고 예방 이걸 위해서 보통 많이 드는 표현이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1: 하인리의 법칙.
0: 1대20, 예, 1대 29대 300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 간단히 얘기하면 대형 인명사고가 동반되는 대형 사고 이게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29건 정도의 경미한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한 300건 정도의 조짐들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그 대형 사고 하나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29번 있는 거죠. 많게는 300번까지. 그래서 저희가 안전 얘기할 때는 작은 조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심각하게 보고 이게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보고 예방을 하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예방 조치가 또 점검 조치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1: 그래서 어제
0: 안전
1: 보니까요,
0: 불감증 얘기죠. 네.
1: 그러니까 어제 TV 토론에서
0: 네.
1: 후보님이 그 오세훈 후보에게 GTX
0: 네.
1: 철근 누락이 중대한 문제냐 아니냐 견해를 밝혀라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을 아예 회피하더라고요. 왜 대답을
0: 네,
1: 못했다고
0: 그렇죠.
1: 생각하십니까?
0: 원래 중대한 이 부실 시공이면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일반적 부실 시공이면 본인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자기 선에서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게 보통은 철근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 철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뭐 기둥이라든지 중요한 문제 이런 것들은 중대한 부실에
1: 그렇죠.
0: 해당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고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됐다고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엔 그러면 이게 중대한 부실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직원이 잘못했건 시장이 뭔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건 결론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물어봤는데 자꾸 회피하시더라고요.
1: 근데 아마 본인은 중대한 부실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5개월 동안 보고를 안 했고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정원 후보는 지금 서울시장이 되면 1호 결재는 안전 점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가능한가요?
0: 네, 저는 이거 이번 사고 때문에 한게 아니고, 제가 몇달 전부터 출마했을 때 인터뷰를 하면, 1호 결재를 뭘로 할 거냐라고 물어봐서 전 처음부터 안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 이걸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 작업을 하고 하겠다. 그동안 서울시가 안전을 너무 등한시했다. 저는 이제 구청장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이게 보통 시가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지금 만연해 있으면 굉장히 이제 부실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그걸 했는데 그 안전 점검을 다 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전문가들이 쭉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럼 그대로 이제 보완이 되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예, 안전 상황이. 예.
1: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만든 한강버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바트로총 석재 조형물, 만약에 시장에 당선되시면 이두 가지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0: 네, 저는 한강버스는 일단 안전점검 하겠다라는 거고요. 안전점검을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해서 이게 지금 운행하는데 적합한지, 그리고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이 부분들부터 판단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보완해야 되고, 보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정원은 지금 그 위치는 너무나 지금 그 광장의 이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이거를 그 참전국에 대한 예의도 갖추면서도
1: 네.
0: 또 광장의 의미도 삼킬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께 의견을 여쭈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나온 얘기들은
1: 네.
0: 일부 있는데 이제 뭐 전쟁 기념관으로 옮긴다든지
1: 네.
0: 예 있는데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정확하게 한번 여쭈어서 이거 갖고 또 갈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1: 네.
0: 이게 지금 설치를 해놓으면 이걸 또 옮기는 것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면 안 되니까
1: 맞습니다.
0: 갈등 생기지 않는 방향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
1: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의 뜻대로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
0: 네, 시민의 의견을 모아야죠. 네, 네.
1: 오늘 그 사전 투표 하셨나요?
0: 네, 네. 아침에 했습니다.
1: 네. 오늘 뭐 투표장 사전 투표 해 보시니까 분위기는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0: 뭐 그 저도 한참 줄을 서서 했는데요.
1: 네.
0: 굉장히 많은 열기였고 또 투표장에서 만난 분들의 어떤 전원, 또 네. 표정 이런 걸 보면서 이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어떤 선거입니까?
0: 저는 이번 시장 선거는 지방정부의 실력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일자라는 시장으로 바꿔서 지방정부도 실력을 교체해서 이제 시민들께 좀 효능감을 느끼는 그런 서울시가 돼야 된다. 라는 것에 의미를 갖고 지방정부 실력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지금 실력이 교체돼서
1: 네.
0: 많은 이 시민들, 국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끼시잖아요.
1: 네.
0: 이제 서울시 차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잠깐, 그 장인수 기자님,
2: 예,
1: 저 정원호 후보에게 뭐 질문 있습니까?
2: 그 지금 이게 그 질문보다는 부탁인데
1: 네.
2: 제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 지금 서소문 어제 붕괴 사고 관련해서도
1: 네.
2: 서울시 내부 직원이 제보를 줬고.
1: 아.
2: 그 GTX 공사 현장 관련해서도 공사
1: 네.
2: 현장에 공사 관계자가 내부 제보를 줬거든요.
1: 예.
2: 동일합니다.
0: 네네.
2: 서울시가 문제다.
1: 서울시가 문제다.
2: 예.
0: 네.
2: 서울시 때문에 부실이 일어나고 있다.
1: 네.
2: 되게 쫀다. 공사 빨리 하라고.
1: 아, 압박을 한다.
0: 네.
2: 예, 압박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감리든 뭐든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서울시에 불려가서 혼낸다. 제대로
0: 네.
2: 공사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시장이 되시면
1: 네.
2: 정말 그랬는지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1: 내부 고발이 중요하겠네요. 이번
2: 예.
1: 사건에 대해서. 네, 후보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지금까지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후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할 텐데요. 박유진 의원님. 지금 오세훈,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도 어제 TV 토론에서 얘기했는데 보강공법. 보강하면 철근 빠진 거 누락한 거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3: 예, 저 듣고도 네. 의심했는데 보강해서 더 안전하면 그렇게 해야죠. 예, 그 원래 그 방법대로
1: 네.
3: 했었어야
1: 네.
3: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다리 부러진 친구한테 기부스를 해놓고 기부스한 다리가 더 원래 다리보다 튼튼하다.
1: 적절한 비유네요.
3: 이렇게 말하면 뭐 그 자체로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1: 네.
3: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1: 어떻습니까? 그 현장 그에서 GTX 그 삼성역 현장의 노동자분이 지금 제보를
2: 네네.
1: 하셨다고 했잖아요.
2: 예.
1: 그 얘기는 뭡니까?
2: 전문가인데
1: 네.
2: 이게 앞에 그 봉행커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1: 예.
2: 게 서울시 때문에 공기가 단축됐다. 일단
1: 네.
2: 그게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설계를 처음에
1: 네.
2: 너무 과대하게 했답니다. 이게 이제 복합환승센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거기에 뭘 많이 갖다 넣으려고 과하게 설계를 한 거죠.
1: 네.
2: 이게 심의 과정에서 축소가 돼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1: 설계를 다시 했군요.
2: 설계를 다시
1: 아.
2: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비가 100억이 추가로 들어갔고 설계 기간이 늘어나니까
1: 네.
2: 전체 공사 기간이 줄어들겠죠. 준공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1: 네.
2: 그러면서 계속 무리하게 쪼았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1: 빨리 하라고.
2: 예.
1: 네.
2: 그러니까 감리들이 감리를 정확하게 하려면 설계 도면을 보고
1: 네.
2: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됐는지 봐야 되는데
1: 네.
2: 도면 볼 시간이 없었답니다. 사실 감리가 그렇게 바쁘지 않거든요. 현장에서.
1: 감리는 그런 바쁜 현장 때문에 그 체크하라고 투입하는 거 아닌가요?
2: 아니, 그러니까.
1: 네.
2: 감리 자체는
1: 네.
2: 감리가 직접 뭐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확인하는 거기
1: 그렇죠.
2: 때문에 그렇게 바쁘지
1: 네.
2: 않은데 24시간 철야로 돌아가면서 계속 이거 확인해달라 저거 확인해달라 되니까 감리들이 제대로 설계 도면을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실제로 아니 이거 곱하기 2 번들돼 있는 걸 그걸 왜 못 봅니까?
1: 그러니까요.
2: 그걸 못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1: 현장에서도 근데? 그렇고 감리에서도 그렇고.
2: 현장 네. 관계자, 네. 현대 건설, 예. 감리까지 그 번들 표시, 두 가닥을 꼽으라는 그 번들 표시, 도면을 네.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개판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1: 어제 이제 현직 감리업체 관계자가 연락이 왔는데 감리를 할 때는 통상 도면도 보지만 그 자재 개수도 한다고 그렇죠. 합니다. 실제로 네. 그 자재가 철근이 만약에 뭐 19mm짜리인데 18.5mm짜리가 오면 그 맞습니다. 자재를 다 반납시키고 실제로 터널 같은 거 공사할 때 철근의 그 두께가 일정하지가 않대요. 감리는 그 철근의 두께까지도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아예 그게 통째로 빠졌으면 철근이 남아있을 텐데 그거를 몰랐다고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업체 관계자의 제보가 있었는데요. 의원님 그 서서문 고가 붕괴 사고는 예산을 뭐 삭감한 게 있어요?
3: 그렇습니다. 그 뭐 안전 품목 안에 이제 버팀대 지주 등은 아예 발주도 안 한 걸로 네. 예, 나와 있고 이제 낙하물 방지망 설치 이제 설치품 구입에 네. 이제 4,730여만 원 이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도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이걸 좀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지금 하루에도 거의 몇십 편의 기차가 다니고 있는 그 구간만 딱 마지막으로 남아있었거든요. 네. 네. 그럼 그걸 안전하게 철거하려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는 그 구조물에 대한 보강공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철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네.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보강공사를 하겠다는 예산도 관련된 단계들에 들어가는 그 부품, 소품 이런 것들 다 필요한 예산 삭감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1: 그 버팀대와 지주 등은 아예 발주도 되지 않았고 뭐 예산 관련 예산도 삭감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우연히 발생한 사고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2: 이게 예. 한번 여러분들 오세훈 TV 가서 네. 10개월 전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네. 그 서소문 그 고가차도 예. 이제 그 철거하는 그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1: 현장에서요?
2: 현장에서 예. 얘기를 합니다. 예. 한 2, 3분 내거든요. 예. 길지 않습니다. 한번 예. 보세요. 뭐를 강조하냐면 안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시민 불편을 걱정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교통을 되게 강조합니다.
1: 교통, 효율을 예. 강조합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예. 불편 없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하겠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예. 거기 현장을 보십시오. 위에는 고가, 노후화된 고가를 철거하고 네. 그 바로 밑으로 열차가 하루에도 뭐 100대씩, 200대씩 네. 지나다니고 그런데 예. 그 옆으로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오토바이랑 차가 또 같이 운행하고 맞아요. 있어요. 이거에 대한 처음부터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보면 네. 이것 때문에 시민 불편이 초래되면 나 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한 게 아닌가. 예. 지금 이거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었어야 돼요.
1: 이거를 철거하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한 건가요? 이거 뭐 철도를 지하화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3: 아니, 그 잠깐 요 얘기를 예. 추가로 드려야 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 마지막 남은 그 지금 무너진 그 구간만 예. 136억짜리 긴급 용역을 따로 발주를 하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3: 그게 6일 만에 결정이 돼요. 그런데 예. 결정된 업체가 주요 업체들 다 제치고 도급순위 전국 83위
1: 예,
3: 경북 지역에 예. 속해 있는 업체가 됐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더 수사를 통해서 모든 상황들은 밝혀지겠습니다만 그 상황은 놓고 보면 결국 이 모든 사건의 바닥에 흐르는 건 어떻게 하면 비용을 네. 어떻게 하면 아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눈앞에서 이 성과를 만들어낼 거냐 여기에 치중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마땅히 해야 될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게 분명한 거죠.
1: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한강버스 같은 사업도 뭐 수백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1: 그거 SH공사의 돈으로 했다면서요?
3: 예.
1: 그런데 SH공사는 아파트 짓고 하는 데인데 그거 한강버스랑 무슨 상관이
3: 그러니까
1: 있어서.
3: 이제 예. 한강버스는 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만 예. 짧게 핵심만 한강버스를 하겠다라는 걸 오로지 오세훈 시장 혼자의 드리블로 그 안을 만든 거고요.
1: 예.
3: 첫 번째. 서울시에 관련된 미래한강본부에 그런 한강버스를 운영하는 일을 해봤거나 네. 관련된 전공을 했거나 그 사업에 연관돼 있던 사람들이 전무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팀이 꾸려져서 시작이 된 거에서 네. 아무도 업체들에게 이 사업을 제안을 했겠지만 하겠다는 업체가 안 들어오니 네. 하겠다는 곳이 없으니까 네. 결국 SH 그나마 이제 돈을 가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을 갖다 붙인 거죠.
1: SH공사 부채가 좀 많지 않나요? 부채가 예,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3: 많이 있습니다만 예. 그나마 그렇게 이제 차입금 빌려와서 500억이 넘는 돈을 가져오고 또 은행 대출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 SH였어요.
1: SH공사는 또 서울 종묘 앞에 세운 4구역 초고층으로 재개발하겠다. 이것도 시행사가 SH공사더라고요.
3: 그렇죠. 네. 그러니까 SH는 그런 거 하라고 네. 원래 만들어진 회사가
1: 나라 근데 LH,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의 소속기관, 산하기관이 시행을 하면 공영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3: 맞습니다.
1: 근데 시행은 SH공사가 맡았는데 실제 내용은 민영개발이에요.
3: 맞습니다.
1: 그렇게 되면 그 개발 수익금을 환수하기가 어렵잖아요.
3: SH 고작 4% 네. 가져가는.
1: 그러니까요.
2: 아니, 한강버스는 한마디만 드리면 네. 제가 봉 기자님 아시지만 등산이나 트레킹 좋아해서 지방에 네. 많이 가는데
1: 거의 산악인입니다.
2: 섬도 네. 많이 들어갑니다.
1: 네. 네.
2: 차 싣고 뭐 여기저기 섬 가서 트레킹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고 네. 엄청나게 섬이 많아요.
1: 예.
2: 그 많은 섬을 지금 오늘 하루도 정말 수백 수천 대의 배들이 차 싣고 사람 싣고 왔다 갔다 파도 넘고
1: 네.
2: 해류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안전에 세월호의 아픔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1: 네.
2: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 그렇습니까? 네.
2: 선박 강국이에요, 대한민국은. 근데 바람도 안 불고 파도도 없는 한강에서 조그만 배를 띄우겠다라는 게 오세훈의 역점 사업이었는데
1: 네.
2: 그게 안전 문제 때문에 운행을 못해요.
1: 네.
2: 이거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을 정말 더럽게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네. 서울시정을 맡길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 그리고 이 한강버스나 한강 유람선 사업, 그 마포의 선착장 사업 그것도 아시죠?
3: 예.
1: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유독 한강에 집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3: 예.
1: 옛날에 그 세빛동둥 섬인가요?
3: 예.
1: 그것도 이제 한강에 그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김포의 아라뱃길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3: 맞습니다.
1: 김포의 아라뱃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명박 때. 예, 이명박 정권 때 김포 아라뱃길 만들어서 거기 항구가 있어요. 갖고 원래 중국이나 이런 데서 화물 선박이 들어와서 거기서 물류가 이제 막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근처를 자주 가지 않습니까? 배가 한 척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김포의 아라뱃길은 자전거족의 그렇죠. 성지가 됐습니다.
3: 그럼
1: 예, 가면 자전거족밖에 없어요.
3: 저도 자주 갑니다.
1: 예. 지금 유독 한강에 집착하는 오세훈 시장이 있는데
3: 요 한강버스
1: 네.
3: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좀 깜짝 뉴스가 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3: 한강버스가 운행된 지 얼마 안 돼서 놀랍게도 가스관 위에 배가 올라타서 이제 한가운데 멈추게 돼서
1: 가스관이라고 하면 한강에 가스관이 있어요.
3: 예, 한강 그 이제 배가 멈췄던 예. 이유가 한강 밑으로 지나가는 가스관 위에 올라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인선이 와도 바로 못 끌어가는 네. 것이 그 400톤짜리를 예인선이 와서 끌어갈 규모의 예인선조차가 없었어요.
1: 네.
3: 그래서 이제 승객들 구조하고 거의 1박 2일 동안 배가 그 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놀랍게도 한강버스를 하겠다는 서울시는 말하자면 자동차 운행하려면 내비게이션 지도가 필요하듯
1: 네.
3: 한강 뱃길에 관한 한강 바닥을 손안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 관련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1: 없어요.
3: 그러니까 그런 지도 없이 그런 지도도 없이 한강버스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예, 듣고
1: 아니 예전에 그 이명박 대운하 사업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운하를 하긴 하는데 배가 높이가 너무 높아서 다리를 없애야 된다고.
2: 그렇죠.
1: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계산 없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나올 건데 예, 한강버스 타보셨나요 혹시?
3: 예, 그럼 예. 타봤죠.
1: 근데 그게 거의 유람선이 됐다고 하던데 지금. 네. 출퇴근용으로는 불가능하고.
3: 아, 예. 그게 이제 버전이 두 개 있는데요.
1: 네.
3: 한강버스를 처음에 탈 때는 이제 이게 출퇴근용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1: 네.
3: 한강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반차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출근을 했는데 나중에는 한강버스를 출근하고 퇴근하고 쓰려면은 그냥 하루 연차를 내야 쓸 수 있는
2: 제가
3: 그런 배가
2: 예전에 그
1: 관광용이 되겠네요. 네.
3: 예.
2: 그 MBC가 여의도에 있던 시절,
1: 네.
2: 그때 이제 잠실에 그 뭐 아파트 이름 얘기를 들까 엘스 아파트라고 바로 그
1: 네.
2: 한강 변에 있는 아파트에
1: 네.
2: 네,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 바로 선착장이 있습니다. 한강 버스 아니고 한강 택시를 타는
1: 네. 네.
2: 예전이죠 한 10년 전에
1: 있었어요.
2: 네, 한강 택시를 타는. 네. 그럼 여의도 선착장 바로 내리면 내려서 이제 MBC
1: 예.
2: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하도 막히니까 서울 시내가 이거를 하면은 출퇴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짱구를 굴려봤는데 출근 못 해요. 출퇴근 그것하고 못 합니다.
1: 아니 저는 네. 근데 근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고 우리가 잠수함을 지금 캐나다에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강에 그 버스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아니면 그 그러니까요. 업체 그 납품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뭐 부실하게 만들었거나 지금 계속 고장 나고 있다고 하던데.
3: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네. 주고 충분한 예산이 들어가면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근데 이제 한강 버스는 아무도 하고 싶 하지 않는 모두가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걸 오세훈 시장 혼자서 드리블을 한 거고 예. 배조차도 아무도 만들 그러니까 그 납기 기간 안에 그 정도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한 것을 예. 이제 무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소수의 사람을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그런 많은 뉴스를 보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한강 버스는 이제 이 말씀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꼭 아셔야 되는 게. 네. 한강버스는 원래 버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람선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왜 굳이 한강버스라고 이름 짓고 지금까지 강행을 했냐. 네. 돈 때문입니다. 무슨 돈. 2023년에 대중교통에 대한 조례 운영조례가 있는데 조례안을 슬쩍 바꿔놔요. 어떻게? 한강버스도 버스인 것처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구를 삽입해 놓거든요. 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버스는 준공영제 원칙에 따라서 버스 운영에 대한 적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메꿀 수 있어요. 한강버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적자가 연간 50억 정도는 당연히 생기는 구조인데 그걸 시민의 세금으로 메꾸게 구조를 바꿔놨다는 것. 조례 변경을 통해서 네. 바꿔놨다는 것. 그래서 한강버스는 왜 버스라고 이름 지었냐? 버스라고 규정해 놔야 운영 손실금을 시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약간 대중교통.
3: 이게 핵심입니다. 예,
1: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해야 적자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세훈 시장은 거기 가면 뭐 줄 서 있다고 하고 거기에 무슨 뭐 상점들 들어오고 식당들 들어오고 하면 그 수익으로 몇 년 만에 그거 손익분기점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3: 언제 네. 언젠가는 가능할 수 네, 있겠습니다만 그게 다 이제 네. 감가상각부터 다 이제 매몰 비용 다 모든 것이 계산이 되면 참 너무 답답한 얘기죠.
1: 지금 아까 장혜수 기자님이 철근 누락 보고를 안 한 것이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규정까지 지금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내부 저도 이제 사실 서울시 내부에 제보자가 있습니다. 예, 제보자가 여러 얘기들을 해주고 뭐 있는데 서울시 내부에서는 뭐랄까 그런 이야기를 못 하나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사업하면 안 됩니다.
2: 아, 못 하죠. 예, 예.
1: 이 사업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손을 들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언론에 제보할 거 아닙니까 내부 고발자들이. 그쵸. 뭐 어떤 얘기 들으신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인 게 있던가요?
2: 뭐 일단. 서소문 관련해서는 네. 이게 아직 취재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제보 내용을 일단 서울시가 굉장히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고 이런저런 안 좋은 방식으로 업체를 압박하거나 이런저런 네. 요구들을 했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서울시 또 공무원 한 분 제보 주신 분이 그 서울 상하수도 본부 네. 사무실이 그 바로 옆에 어디 있대요.
1: 거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2: 네, 바로 옆에 있대요.
1: 아리수라고 간판이 있어요. 네. 네.
2: 거기 근무를 했는데 네. 열차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사무실 이 바닥이 기울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책상에 서랍이 안 닫힌대요. 닫으면 다시 한대요. 예, 예.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진동이 엄청나답니다.
1: 엄청나겠죠.
2: 네. 네. 근데 수시로 거기 열차가 지나들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가 이게 상식인데 이 열차가 지나다닐 때 발생하는 진동 네. 이게 분명히 이 철거 작업에 영향을 줄 텐데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2.9cm 지금 치마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요. 네,
2: 그럼 맞습니다. 치마가 일어났을 때 이게 열차 진동이 네. 여기에 영향을 미쳤든 여기에 또 추가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 대응을 보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12시간 그렇습니다. 동안. 그리고 열차는 59대가 또 왔다 갔다 네. 했어요. 이건 서울시가 생각 없이 공사한 거다.
1: 그 서서문 고가가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붕괴됐다고 들었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80년대나 90년대에 일어났으면 뭐 납득이 되겠는데 2026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31년 전에 삼풍백화점 1995년에 붕괴됐을 때 그때도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기둥, 주기둥에 철근이 지금이랑 똑같이 반토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철근 반토막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위에 옥상에 있는 냉각탑을 무리하게 끌어서 옮기든다든지 복합, 장현수 기자 말대로 복합적으로 이게 작용을 하면 그런 일이 사고가 발생을 그렇죠. 하니까 그걸 다 사전에 감안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네요.
2: 그렇죠.
1: 예. 네. 그리고 거기 그 서울시 상하수도 그 본부 옆에 감자탕집이 있어요. 그 감자탕집을 제가 자주 갔었습니다.

0: 근데 실제로 거기서 감자탕을 먹으면 그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열차가 거기 빨리 가지도 않아요. 한
1: 천천히
0: 가죠. 3, 40km?
1: 네. 천천히 가는데.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고. 알겠습니다.
2: 그 고가도로 바로 네. 지나면 이제 서울시 의회 의원회관이 있거든요. 예. 의원회관들 그래서 그 길 자주 지나다니죠. 이제 할 때마다 저 여러 번 많은 분들이 물어봐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역을 염두에 두면 아니 굉장히 처음 보는 분들 많거든요. 네. 아니 어떻게 지상으로 하루에도 이렇게 100편 넘게 기차가 다니는 게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죠.
0: 네,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찌됐든 누가 뭐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와 상관없이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조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요.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끝나서요.
2: 맞습니다.
0: 다음에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우리 또 박유진 시의원님은 은평구에서 출마하신 거죠?
2: 아, 예. 네. 예, 재선 시의원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재선 시의원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현수 기자님은 저널리스트 채널 가보시면 예, 많은 새로운 단독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예.
0: 네,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봉인의 제 식구들은 꼭 사전투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방송 매봉쇼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일부 열차 운행 중지된 구간이 있습니다. KTX는 행신동에서 서울 용산 구간, 또 강릉 중앙선은 서울에서 성량리 사이 구간,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수색역 사이 구간 여전히 운행이 중지되고 있고요. 서소문로도 서소문 고가차도 주변 양방면 모두 철거 작업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한남방면 염창나들목 주변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 주변과 청담동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는 도봉터널 진입부터 월계 1교까지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 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옷에 양념이 튄다거나 커피를 쏟는다거나 어디서 묻었는지 알 수 없는 얼룩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난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할까 자책할 시간이 없죠. 얼룩은 묻은 즉시 재빨리 닦아내야 흔적 없이 지워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지우고 싶은 아픈 흔적이 남았을 때도 똑같습니다. 후회하기보다 빨리 털어내고 스스로를 보듬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많이 썼지? 한숨 쉴 시간에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고 이제 반복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실수보다 중요한 건 실수를 대하는 태도겠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머니 왁스의 노래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 오프닝 할 때 맨 처음에 왁스의 머니로 시작해도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거 바꿔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 가고요. 농담입니다. 자, 오늘 방송 5월의 마지막 방송 저와 함께하는 또 마지막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바로 모셔보죠.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연말에서 실수에 자책하지 말고 털어내자는 얘기 나눴는데요. 두 분은 이번 달 카드 명세서 보고 자책한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0: 너무 많아서 얘기할 수 없어요.
2: 아, 네. 그렇네요. 야,
1: 그 김제동 씨가
0: 네.
1: 이런 명언을 한 적이 있어요.
0: 어떤?
1: 네가 한 말에 반만이라도 좀 지키면 살아라.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본인을 탓하는 게 있거든요.
0: 네.
1: 워낙 강의를 많이 뛰시고 하시잖아요. 카드 명세표를 매달 볼 때마다 제가 그 말을 떠올립니다.
0: 아, 그러지 말았어야 네. 했는데 네, 또 했다? 이런 또, 거예요?
1: 아, 네, 그런 거죠. 너무 이걸 내가 굳이 쓸 필요가 있었나?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이 생각을 카드 명세표를 볼 때마다
0: 네. 아, 보고 싶네요.
2: 저도요.
0: 네, 뭘 어떻게 싶네요. 쓰셨길래.
2: 그렇네요.
0: 궁금하네.
1: 이렇게 몰아가신다고요? 나만의 이야기예요, 이게?
2: 저도요.
0: 네.
2: 이번, 평소에는 그냥, 스스로한테 조금 이제, 좀 실망할 때도 있긴 하지만, 이번 달은 좀 유독 후회를 좀 많이 했어요.
0: 왜요?
2: 아, 내가 이거 안 쓰고, 주식을 넣었으면.
0: 네.
2: 요즘에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거 넣었으면 이게 얼마가 됐겠지? 라는 생각에 갑자기 후회가 되긴 하더라고요.
0: 아, 온 국민이 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주식을 잘 하고 계신 분과 이제 안 들어가 계신 분들.
2: 맞아요.
0: 그래서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시고
1: 그러셨구나.
0: 일하기 싫고 뭐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2: 요즘에 그렇구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요.
0: 네.
2: 정말 옆에, 뒤에, 앞에 다 요즘엔 그 주식 얘기가 계속 중심마다 하니까 마치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더 많이 벌었네 막 이렇게 뿌듯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 같을 때는 약간 좀 물타기라고 하나요? 다들 들어갈 때나 좀 들어가줘야 되나? 저는 고민이 되면서 그 이번 달 그 카드 명세서를 보고 아마 후회를 할 것 같아요.
1: 그 말은 돈 좀 벌었다 이 말인 것 같은데
0: 그래요?
1: 정영아
0: 더 들어가 있을걸?
1: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하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 더 못 들어가서 덜 벌었다 이 뜻이거든요.
2: 자,
0: 그러니까 그런 거요? 그러면 날 기만하네.
1: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얻어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마이크 들어오기 전에 밥을 한번 먹어야겠다.
1: 맞아요. 제가 살 게 아니라 정영환
0: 그
1: 팀장님이
0: 누가 사느냐.
1: 사시는 걸로.
0: 예, 하다가 이제 정영환 팀장님이 마음 불편하게 제가 한번 살까 해서 저희 둘 다. 당연히 좋습니다.
1: 네, 사도 될 것 같습니다.
0: 환영합니다.
1: 빨간불인가 봐요.
2: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0: 자, 우리 이제 스태프들하고 다 같이 가가지고
1: 네네네.
0: 예, 이제
1: 그 후기 작성해서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뭘 먹었는지 얼마를 썼는지 뭐 이런 거.
2: 우리가 주제는 뭐죠?
0: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소라고.
1: 네, 소.
0: 네. 소.
2: 감사합니다.
0: 자. 자, 여러분도 이제 자책한 항목이 있다면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다음 달에는 쓰지 않기로 해요. 그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 있고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10% 넘게 뛰었고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 지수도 코스피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중소형주와 내수업종은 부진했습니다. 유틸리티와 건설, 콘텐츠, 헬스케어, 증권 등은 줄줄이 하락했죠. 증권가에서는 AI 투자 확대 기대와 HBM 수요 증가로 반도체 대형주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대형주를 보유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외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소유 주택과 토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10만 8천여 가구로 1년 전보다 8천 가구 넘게 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았고 미국과 캐나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서울 지역 외국인 주택 거래는 44% 줄었고 강남 3구와 용산구는 58%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거래량이 80% 가까이 줄어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토지 보유 현황과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서 투기성 거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페에서 즐겨 마시는 말차 라떼와 밀크티의 카페인 함량이 제품에 따라서 최대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 6개 브랜드의 차 음료 12종을 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 카페인 함량은 한 잔 기준 45에서 172mg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말차, 녹차 라떼 가운데서는 백다방 말차 라떼의 카페인이 가장 많았고 밀크티 제품 중에서는 스타벅스 클래식 밀크티가 172mg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스타벅스 클래식 밀크티와 투썸 플레이스 로얄 밀크티는 일부 아메리카노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당류와 포화지방 함량 차이도 컸습니다. 일부 제품은 하루 권장 당류의 절반 이상, 포화지방은 최대 80% 수준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음료를 선택할 때 카페인과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하고 당도 조절 옵션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입니다.

0: 머니투표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투표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아, 오늘 이야기 주제 나누기 전에 두 분 네. 이럴 거예요.
1: 왜요?
0: 뉴스 하는데 뭐 이렇게 어? 누나 지금 뉴스 하는데 예?
2: 아 근데 개인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0: 그래요.
2: 네.
0: 뭐 어떤
2: 인상적이었어요.
0: 얘기, 어떤 이야기가
2: 상대적 박탈감.
0: 아 상대적 박탈감.
2: 확실히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0: 그래서 박탈감 느껴가지고 계속 수화로 얼마 벌었어 한 거예요?
3: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뭐라고 계속 막 손가락을 하는 거예요.
0: 아. 제가 다 보여요. 아, 웃음 그러시군요. 꼭 참고 하느라고 아, 둘이 신나게 막 얼마 벌었어. 아니야 그만해.
3: 아, 아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만하라고 했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
0: 아유,
3: 참.
0: 정말 아, 눈구렁이처럼 잘 넘어가셨고요. 누나 방송하는데 자중해 달라고 바깥에서 예 부탁 말씀해 주셨습니다.
3: 누나 방송한데 네
2: 누나 죄송합니다.
0: 아, 예. 네. 오늘에서야 이제 나이를 다 알게 되었어요. 자 오늘의 출동지 서울시 성북구인데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이 보험을 잘 모르는 분 많으시잖아요.
0: 네.
2: 예, 잘 몰라도 꼭 알아야 할 내 보험 체크리스트, 점검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설명은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뭐 또 다 어려워지고 네. 또 헷갈리시기도 하고
0: 맞아요.
2: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오늘은 여러 개를 가입한 보험 중에서 꼭 유지해야 할 보험과 점검이 필요한 보험을 좀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나 또는 뭐 보험료가 아깝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뭐 확인해야 될 보장 내용들 네, 그리고 상담 전에 미리 체크하면 좋은 것들 네. 이런 점들을 쉽게 좀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알짜배기 정보들이 아주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안암동에 사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족처럼 지내온 보험 설계사 이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는 사실 보험에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보험 설계사도 잘 믿지 않았는데요. 10년 전 어머니께서 친한 동생이라며 저에게 이 설계사 이모님을 소개해 주셨답니다.
1: 아들아, 이 이모는 딱 봐도 청렴 결백이라고 얼굴에 써있지. 절대 남의 돈을 딴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무조건 믿고 앞으로 네 이 보험들은 다 이모에게 맡기라.
2: 엄마, 뭐 보험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비장하게 말씀하노? 아, 알았어요. 엄마 말대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이모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0: 어머니 체면도 있고 또 이모님이 워낙 살갑게 챙겨주시니 1, 2년에 한 번씩 찾아오실 때마다 군말 없이 가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총 보험료를 살펴보니 월 보험료가 무려 13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중 50만 원은 연금보험이니 그것은 제외한다 쳐도 8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80만 원의 보험이 저에게 다 필요한 보장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지는 마법의 보험. 저만 이런가요? 보험증권을 봐도 왜 이리 어려운지. 제 보험들 어떻게 정리 좀 안 될까요? 타임 안암동 서울 아닌가요?
1: 맞습니다.
0: 두 분 왜 사투리에?
2: 갑자기
1: 제가 그냥
2: 어머니께서 사투리 쓰시길래 안암동 사투리.
0: 아, 아니 뭐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1: 분.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있고. 뭐.
2: 예, 예, 근데 예. 이건 서울 사투리인 거 아시죠? 이게 서울 사람이 따라하는 약간.
0: 아 맞아요.
2: 어색한. 아, 아.
0: 우리 부산에서 오신 팀장님들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랄 연기들.
1: 그렇죠.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네요.
0: 예, 알 수 없는.
1: 북한에서 왔는지.
0: 예, 알 수가 네. 없습니다. 그곳의 향기가. 자, 보험약관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정말 아무도 진짜 모를 거예요.
1: 그렇죠. 예. 금융상품은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않다 보니까 이 머릿속으로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좀 됐을지 모르겠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 그 기억 때문에 네. 또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한글은 맞는데 예. 읽기가 싫은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보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또 그렇다 보기도 그런 것도 있지만 보험 상품은 특성상 긍정적인 상품보다는 부정적인 상품이에요. 내가 어떤 사고나 질병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보상을 받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해야만 어쨌든 보상이 맞아, 가능한 맞아. 그런 부정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기피하는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맞네. 그래서 더 기억하지 않고 싶을 수도 있고요.
0: 아, 이유를 알았어요. 진짜 그러네요. 네. 보험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그
1: 안 좋은
0: 좀 힘든
1: 상황들.
0: 미래를 맞아요. 떠올려야 되는 거니까 좀 힘들긴 하네요. 맞네요. 근데 정말 필요할 때 보험을 꺼내면 그때는 좀 뭔가 실망스럽고
2: 부족해 보이고 아쉽고
0: 그 미리 점검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닐까 싶긴 한데요.
2: 이게 물론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거는 사실 정신적으로 안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보험을 들춰보게 돼요. 쉽게 말하면 뭐 아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리면 아 옆집에 누구누구는 누구네 집은 이번에 뭐 대장암에 걸렸다는데 잠깐만 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그리고 계산해봐야 돼요. 확인해보고 아 내가 진단비는 얼마가 나오고 치료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가 나오고 네. 아 내가 이게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아 이게 언제까지만 보험료 내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한번 하면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금액을 충분히 상상을 한다고 하면 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보험 너무 마음에 들어요. 드래요 뭐요? 아 그랬드래요.
0: 그랬드래요. 예.
2: 이 보험이 너무 갑자기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 보험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할 거고 네. 생각보다 금액이 적네라고 하면 어떻게든 점검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0: 아 이거 완전 제 얘기인데요. 제가 한 달 동안 방송을 하면서 증권 한번 들여다봐? 이러고 폈어요. 와, 근데 진짜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깨알같은 글씨들이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열돼 있으니까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그런 상상을 해도.
2: 그리고 이 증권이나 이런 걸 보면 진짜 그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0: 네.
2: 이게 뭐야?
0: 그러니까 이게 뭐야?

0: 이건 뭐야? 이런 경우 많잖아요.
1: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상상해도 그 보험 증권들이 어렵다면 어떡해요?
2: 저는 이럴 때한 10분만 사용해서 그냥 진짜 정독 한 번만 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대충 띄엄띄엄 읽는 거 말고 이게 어떤, 그러니까 제목만이라도 어떤 경우에 뭐 얼마 이렇게 돼 있다면 그냥 제목만이라도 10분만 활용해서 정독을 한 번만 해봐라 라고 하면 한번 해보시면 조금 이해는 되실 수 있어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럴 때는 어쩌지라고 이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근데 어쨌든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렵다면 사실 이제 저 연락해서 담당 설계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게 좋겠죠.
1: 정독 안 하고 그냥
2: 네.
1: 연락하면 안 돼요?
2: 근데 소통이 되지 않아서 사실 소통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소통이 안 돼서 유지가 잘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1: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연락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락을 자주 안 해서 소통이 안 된다는
2: 둘다
1: 거죠?
2: 포함인데요. 이게 소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담한 이후에 보험 가입한 내용들을 어떤 질문이 생겨서 물어봐요. 예를 들면 저 그때 설명해 주신 거 이해가 안 갔어요. 또는 내가 가입한 게 이런 것들은 다 되나요? 또는 내가 이런 내용들을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또는 광고를 봤는데 아,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근데 나한테는 이게 있나요? 또는 이게 얼만큼 준비되어 있나요? 이런 것들 정말 수시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1: 아, 그래요?
2: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서 잘 유지를 하세요. 이유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용종 떼면 얼마가 나오나요? 또는 내가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갈 건데 이런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 거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 만큼 많이 알게 되고
1: 그쵸.
2: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해도가 높아진 만큼 유지를 더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1: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유지해야 할 이유도 알고 계시는 거군요.
2: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에 속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1: 네. 다른 걸 봐도 이해가 되고.
2: 네네네. 누군가가 이거 해제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이렇게 되니까 괜찮아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들었고, 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본인 거를 딱 이렇게 방어를 하기도 합니다.
1: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설계사분과 소통을 하면서 내 보험과 친해져라.
3: 맞아요. 정확한데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 이 방송으로 오면서도 전화해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팀장님, 저 이번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담당자와의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이분은 그 보험에 대한 불신이 생길 거예요.
1: 그쵸.
3: 나 분명히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네. 근데 안 나오는데 또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풀어드려야 돼요. 아, 이건 이런 것 때문에 적게 나온 거 맞습니다. 이거는 보험사 실수는 아니고 제 실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런 상황일 때는 이거밖에 안 나온 게 맞아요.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누군가가 전화를 안 받아. 담당자가 바뀌었대요. 아니면 전화, 뭐,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아, 나 보험 또 잘못 가입했구나.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1: 근데 그렇게 연락드리면 피곤하진 않으세요? 전 그런 이제 부담스러우시거나 이제 피곤하실까봐요.
2: 그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지금 한 11년 됐는데, 11년 전에 처음 상담한 분도 여전히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그냥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의 일이 사실 그냥 늘 상담하는 것처럼, 그냥 언제든 소통하는 거라 사실 그렇게 부담되진 않는데, 다만 매번 뻐꾸기처럼 이렇게 막 계속 연락 달라 해도 그 생각 때문에 부담스러우실까봐 막 이런 이야기들 답변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연락을 못 주시거든요. 그렇지만 소통은 항상 중요합니다라고 안내를 꼭 하죠.
3: 맞아요.
2: 연락 주세요.
3: 소통이 정말 중요하고 또 그런 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이미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또 가입한 사례가 있어요. TV 보니까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이건 이만큼이나 준대요. 또 가입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걸 잘 돼 있던 것도 해제하고 실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당자와의 소통 그리고 보험금 수령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으로 돌아와서 사연자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 우리 사연 앞에서 본 것처럼 꽤 오랫동안 보험을 맡기신 분께 이제 다 맡기고 계속 유지를 해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지난해 리모델링을 한 번 더 하셨거든요. 근데 의문이 갑자기 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보험료가 꽤나 많이 나오는데 이 보험료에 대한 이제 상황이 이걸 언제까지 낼 수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이제 드신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꽤나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해는 또 잘 안 되시기도 하고 연금보험 50만 원 정도 내시지만 나머지 보장성 보험료로 한 7, 8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시다 보니까 네. 합산 130만 원이 이게 나한테 맞는 거냐를 생각을 하게 되신 거죠.
1: 그럴만해요. 그러면 연금보험 50만 원 빼고 그 7, 80만 원의 건강보험 청취자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나요?
3: 일단 우선 정확하게는 뭐 이제 한 75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인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문제지만 보장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1: 어떤?
3: 암 진단비보다 재진단 암이라는 항목에 특이하게 두 개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요. 또 갱신형으로 가입한 보험료도 많았을 뿐더러 그리고 이 운전자 보험이 세 건이나 가입이 돼서 중복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1: 어머나.
3: 그 상황을 그래서 여쭤봤죠. 왜 이렇게 되어 있나 물어보니까 한 7, 8년 전에 위암을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대요. 아. 그래서 그때 암 진단금을 받고 나머지 남은 특약들인 거였던 거예요. 이런 재진단암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남아있었고요. 다행히도 위암 진단으로 납입 면제가 또 이런 보험들은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납입 면제를 잘 넣어놔서 면제가 돼서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보장을 쭉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혹시나 다시 위암을 진단받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해당 보험들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그동안 쭉 가져오신 거죠.
2: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전자 보험 3건 네. 중복해서 가입되어 있는 내용은 좀 의아했는데 네. 사실 별다른 의도는 없으셨고요. 그냥 뭐 20년도에 민식이법 시작되고 뭐 21년부터 23년도까지 운전자 보험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경이 있을 때마다 추천을 계속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씩 계속 하다 보니 네. 운전자 보험만 한 6만 원씩을 가입을 해두셨더라고요. 제가 본 운전자 보험료 중에 제일 많이 내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내용들이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개를 중복해서 가입할 의미가 없거든요.
1: 그렇죠.
2: 그래서 월 2만 원, 1만 원대, 만 원대 정도로 해서 통합을 해서 그냥 하나로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 3건 정도 가입돼 있는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서 보험료도 한 4에서 5만 원가량을 줄였습니다.
1: 너무 잘해주셨네요. 아니 이거 너무 새어나가는 그냥 맞아요. 돈이었어요.
2: 맞아요.
1: 그러면 갱신형 보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3: 맞아요.
1: 이건 어떻게?
3: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 빨간불이었어요. 이게 우선 이 보장 내용을 다 제외하고 보험료만 봐도요. 약 40만 원가량 되더라고요. 근데 이 40만 원이나 되는 보험료가 20년 뒤 20년을 냈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재시작하는 겁니다.
1: 갱신 내야 돼요.
3: 그리고 이게 금액이 유지가 되나요? 갱신형은?
1: 아니요. 계속
3: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한 적어도 1.5배에서 2배 많게는 3배까지로 올라갈 수 있어요. 3배. 그러면 지금 사연자님 연령을 고려했을 때 20년 뒤면 대략적으로 한 70세가 되실 건데 네. 7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고 이 보험료도 40에서 금액이 펌핑돼서 최대 80만 원까지. 자, 이렇게 하다 보면 20년 뒤에 이 보험 내라고 하면 낼 수 있을까요?
1: 아찔합니다.
3: 네, 저는 못 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1: 못 내죠, 이거.
2: 거의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1: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근데? 네. 제 마지막 날 제일 심각한 사연인 것 같아요. 진짜.
2: 맞아요.
1: 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2: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나운서님 보통 큰 질병을 한번 겪으신 분들은 어떤 게 고민인지 아세요?
1: 또 아플까?
2: 맞아요. 다시 겪게 되면 어쩔까 하는 생각 때문에 보험 가입할 때도 위협 속으로 굉장히 많이 느끼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큰 질병을 한번 앓으셨잖아요.
1: 네.
2: 지금 굉장히 건강하세요. 누가 봐도 되게 건강하게 딱 보이시고 회복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분도 다시 한번 겪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위화감 같은 위협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보장이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다시 보장이 된다고 해도 보험료가 감당이 안 되면 이것도 되게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현재까지 잘 가입해온 보장들, 아까 재진단암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하는 방향들을 좀 검토를 했고요.
1: 네.
2: 다만,
1: 두 개다.
2: 네, 네. 다만 갱신형 보험은 한 37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37, 네. 8만 원 정도. 근데 이 갱신형 보장을 비갱신으로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1: 그럼 이제 그 총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된 건지 정리를 네. 한번 해볼까요?
3: 자, 우선 정리해드리면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위암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암 진단 받고 나서 걱정하시는 게 바로 재발 혹은 전입니다.
2: 맞아요.
1: 전이.
3: 근데 이 두 가지 항목을 한 항목으로 다 보장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 잘 드릴게요. 우선 만약에 재발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돼 있던 보험, 예전에 그 가입해서 암보험 받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재진단 암이 남아있었다고 했죠. 네. 근데 이건 이미 납입 면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재발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보장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1: 면제가 됐으니까.
3: 면제 됐으니까. 그 보험료 안 내고 보장받으면 되기 네. 때문에 재진단일 경우에는 거기서 보장을 받고요. 받고. 대신 새롭게 또 다른 암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2: 다른 부위에.
3: 다른 부위에. 그래서 다른 뭐 과거에 위암 다시 진단되었을 때도 치료를 받아도 보장이 또 가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전이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전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어도 보장이 되도록 전이암도 포함해서 암 진단비를 완벽하게 거쳐드렸습니다.
1: 그럼 그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3: 없었던 거. 이미 받았으니까요.
2: 그리고 각종 혈관질환 진단비들, 그다음 수술비, 암 치료비용 등이 기존에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던 그 보험료 수준으로 네. 비갱신형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거든요. 네, 모두 다.
1: 모두 다?
2: 네. 모두 다 비갱신형으로. 그래서 평생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 그대로를 또 유지할 수 있도록 납입 면제 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보험료가 갱신될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 전에 납입하셨던 그 보험료 그대로를 유지하다가 납입 중에 또 암이 오거나 또는 뇌졸중, 뭐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내용이 진단이 되면 지금 내야 될 보험료를 앞으로 계속 내지 않으면서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1: 근데 보통 네. 갱신형보다 비갱신형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2: 그렇죠.
3: 그렇죠.
1: 근데 지금 이분은 워낙 많이 내고 계셨는데 요거를 다 비갱신형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올라가야 맞지 않나요?
3: 그렇죠. 근데 저희가 마법을 부린 거죠.
1: 어떻게 해요?
2: 마법을
3: 뾰로롱 한 거죠.
1: 뾰로롱 하면 되는구나.
3: 뾰로롱 하면 됩니다. 뾰로롱 하면 돼요.
1: 나도 해야지.
3: 그럼요. 언제든지 예, 해드릴게요. 예. 자, 이게 진짜로요. 마법 같은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노가다일 수는 있겠지만 전 보험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같은 암보험을 가입해도요. 저번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암보험 가입해도 A라는 보험사랑 B, C, D 모든 보험사 보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각각 분에게 맞는 최적의 조건을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보험료도 줄어들면서 보장을 넓힐 수가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회사별로 장단점을 고려해서 보험료 추이도 비교하면서 충분히 보험료는 증가하지 않고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 일일이 비교를 해서 좀 찾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3: 이래서 일반분들은 쉽게 할 수가 없으니까.
1: 그렇죠. 네. 네. 일반인이 그걸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이래서 필요한 건데 그럼 가장 중요한 보험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2: 네, 우선 중복 가입해서 약 6만 원 정도 납부하던 보험 그 운전자 보험들 네. 거기에서 정리해서 약 4에서 5만 원 정도 줄이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가입되어 있던 치매 보험, 뭐 장기간 보장 없이 유지해왔던 치아 보험들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또 15만 원 정도를 더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는 줄이게 됐고요. 네. 보험료가 그렇게 해서 한 40에서 45만 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됐거든요. 근데 향후 혹시나 암이 다시 진단되면 이 모든 보험료가 납입이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암이 진단되지 않더라도 보험료는 더 이상 오르지 않기 때문에 보장은 기존 리모델링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에 대한 걱정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사연자님의 여건상 보험을 유지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1: 진짜 뾰로롱이네요.
2: 네, 뾰로롱.
3: 뾰로롱. 이런 효과음 없나요? 뾰로롱.
1: 예, 네. 준비 안 돼 있어요.
2: 그 아름다운 거죠.
1: 뾰로롱. 뾰로롱. 아니, 근데 우리 영환 팀장님이 네. 원래 효과음 담당이니까.
3: 그래, 빠밤. 뾰로롱. 이제
1: 예, 예, 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다행이고요. 우리 사연자님께서 상담 마치고 또 특별히 주문하신 게 있다고요. 부탁하신 게.
3: 예. 바로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질문해요. 그럼 그 다음에 저희 혹시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죠. 예.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사연자님도 현재 65세가, 물론 요즘엔 또 60, 건강하시다 보니까 65세의 정년퇴임은 퇴직은 좀 쉽지 않고 더 일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도 일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께서 노후 자금 너무 준비가 적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같이 함께 확인해봤거든요. 네. 했더니 국민연금 수령액을 파악해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로 좀 낮게 측정되어 있는 편이긴 했습니다.
1: 네, 50만 원 연금 수령이면 이제 노후 시기에 조금 많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2: 네, 우선 기존의 개인연금으로 50만 원씩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니까 네. 일단은 내년이면 납입이 끝나요. 납입이 끝나고 이 연금은 65세에 이제 선택을 합니다. 10년 동안 받을래, 20년 동안 받을래, 또는 종신토록 받을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이 기간을 설정하는

0: 것으로 하되, 아무래도 연금을 개시할 때까지 잘 유지를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요. 20년간 받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때약 40만 원 정도는 매월 수령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국민연금 한 50만 원가량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에 이 연금을 20만 원까지 더 받으면 20년 동안 받으면
1: 90만
0: 이제
1: 원씩.
0: 90만 원씩은 받을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현재.
1: 네. 근데 요리도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2: 부족하니까 추가로 제가 도와드렸죠.
1: 예.
2: 확정형 연금으로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방금 말씀했던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연금과 좀 다른 건 뭐냐면 요거는 평생 종신형입니다.
1: 오.
2: 10년, 20년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1: 좋네요.
2: 자, 이 금액을 어떻게 했냐면 현재 지금 여유가 좀 있으신 상황이었고 연금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조금 무리할 수 있지만 월 100만 원씩을 준비하기로 해봤고요. 대신 이거를 너무 오래 내지 않아요. 7년만 냅니다.
1: 100만 원 오래 내기 쉽지 않아요.
2: 그렇죠. 근데 대신 7년만 내고
1: 7년만.
2: 그리고 5년 동안 냅두 거치라는 겁니다.
1: 네.
2: 그러면 딱 65세가 되거든요.
1: 예.
2: 딱 65세가 됐을 때부터 얼마가 나오냐? 연 660만 원. 월로 따지면 55만 원씩을 죽을 때까지 평생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어떤 금액이냐면 100만 원씩 7년이면 원금이 8,4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65세가 됐을 때 연 8%, 연달래 8%로 이자가 붙다 보니 결국 이게 1억 3천만 원까지 금액이 뿌렇게 돼요. 즉 5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런 연금을 평생 동안 받으면 85세 이상까지 살아도 계셔도 내가 냈던 원금 이상을 더 받으시기 때문에 엄청난 큰 수익을 만들어드렸습니다.
1: 100세까지 사셔야죠.
0: 그럼요. 그러니까 장수하실수록 내가 납입한 거는 이미 다 10년 동안 나눠 받는 건 끝나고
1: 네.
0: 10년 이상 살수록 이제 수익만 계속 낸 걸로만 받는 거니까 장수하실수록 더 많이 받는 거고요.
1: 네.
0: 정리해보면 국민연금 50만 원 정도, 개인연금 40만 원 정도, 그다음 이번에 확정형 연금으로 한 55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총 15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된 상황이죠.
1: 예.
0: 그리고 별도로 최근 증시가 너무 호황이잖아요.
1: 예.
0: 너무 호황이죠.
1: 예.
0: 주식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돈을 좀 불려서 노후 자산을 좀 만들 수 있는 뭐 노후 자산도 가능하고 뭐 목돈으로 마련해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좀 저축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추가를 해드렸는데 입출금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지금까지 평균 수익률도 한 20% 이상은 나오고 있는 어떤 펀드를 이렇게 운영하는 변액보험을 함께 준비하시면서 은행의 예적금보다는 좀 더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도록 목돈 마련하는 플랜도 함께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1: 네.
0: 그렇게 해서 노후보장은 노후보장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은퇴 전 목돈 마련은 또 목돈 마련대로 이렇게 좀 확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1: 그러니까 150만 원 연금도 50만 원에서 많이 늘었다 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도 챙겨주셨군요.
0: 네. 이분이 이제 갖고 계신 게 이제 토지, 뭐 이런 주택 이런 것도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를 잘 유지만 하셔서 65세를 맞이하시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운영한 돈과 그때 또 만약에 어떤 일을 하신다면
1: 네.
0: 그 추가적인 수입으로 인해서 소득으로 인해서 노후 준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1: 두 분께 박수를 드립니다.
2: 뾰로롱.
1: 뾰로롱. 보험은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 불안 때문에 권유 때문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정리하고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갱신형 보험이 많거나 중복 보장이 있는 경우에는 귀한 돈이 줄줄 새어나가면서 보험료 부담만 커지는 거니까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받고 싶다. 우리 집 보험 제대로 분석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민원실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띄워드리는데요. 오늘 제 복장을 보고 선곡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뭐 그렇게 놀라울 만큼의 복장인가 했는데 아까 들어오면서 보셨죠? 많은 분들이 놀라죠. 바다 놀러 가기 딱 좋아 보인다고요. 싹스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띄워드릴게요.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 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원희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원 만나볼게요. 7809번님, 제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살펴보니 실손 특약만 약 15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실손 전환하라고 계속 권유를 받았는데 보장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고민만 하다 보니 이제 5세대 실손보험이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보험과 무슨 차이가

0: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4세대 실손, 5세대 실손이랑 뭐가 다른가요?
1: 일단 5세대 실비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0: 네.
1: 네, 많은 청취자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자세하게 좀 다뤄드릴 건데,
0: 네.
1: 우선 변경된 이 결론을 먼저 좀 따져보면, 먼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좀더 강화가 됐다.
0: 네.
1: 많이 강화됐습니다.
0: 오.
1: 근데 비중증에 관련된 비급여 내용, 요 내용은 현실적으로 개편이 됐다라고 알려드릴게요.
0: 중증 질환 오케이.
1: 네.
0: 비중증을 현실적으로 개편했다? 이게 어떤 개편인가요?
2: 살짝 이제 목소리에서 그냥 불안한 마음이
0: 불안합니다.
2: 뭔가
0: 예.
2: 찝찝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 의료비에 대해서는 급여와 비급여 딱두 가지로 나눠서 보장을 했어요. 그래서 4세대 같은 경우는 급여는 80%, 비급여는 70%였습니다.
0: 네.
2: 자, 이제부터인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급여 항목이란 부분에 추가가 생겼어요. 뭐냐? 중증이냐? 비중증이냐? 또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자, 비급여 중증 치료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기 부담 30%, 즉 70%는 똑같이 보장해 주지만
0: 네.
2: 비중증, 말 그대로 비중증은 위험한 질병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50%로 자기 부담금을 높였습니다. 연간 입원 치료 한도도 1,000만 원 낮춰졌고요. 또한 실비 실손 의료비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바로 높인 주범이었던 바로 도수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 같은 비급여 치료 내용도 보장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중증 치료, 비중증 치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나눠볼까요?
1: 네, 이뭐 중증 치료는 뭐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암, 뇌혈관, 신장 질환 이런 내용들이 중증 치료가 될 거고요.
0: 네.
1: 비중증 치료는 뭐 의학적인 필요성이 좀 낮은 뭐 비급여 주사제, 링거 같은 또는 뭐 도수치료 뭐 이런 것들이 좀될수 있죠.
0: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증 치료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있나요?
1: 중증 치료에 대한 건 보장 항목이 좀 달라졌는데요. 강화됐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0: 네.
1: 기존 4세대와 같이 연간 5천만 원을 입원했을 때 보장을 하는데 자기 부담금도 30%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신설된 게 있어요. 이거는 퀴즈 하나 풀고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0: 좋습니다.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1: 네,
0: 시간입니다.
1: 질문 드릴게요.
0: 네.
1: 이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중증 치료 입원 시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발생하겠죠?
0: 네.
1: 이 자기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환급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
1: 예? X.
0: 자기 부담금은 자기가 내야죠.
1: 네.
0: 그래서 적든 많든 자기가 내야죠. 환급을 받을 수
1: 아,
0: 없을 것
1: 환급이
0: 같다.
1: 없다.
0: 없다.
1: 없다.
0: 응.
1: 고칠 기회 드릴게요.
0: 없다.
1: 없다.
2: 아, 마지막인데 맞추시지. 힌트 드렸는데.
0: 마지막.
1: 추가됐다고
0: 아, 안타깝네.
1: 말씀드렸는데. 신설된 게 있다고
0: 아,
1: 말씀드렸죠. 네. 자, 힌트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5입니다.
0: 오.
1: 네, 이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치료에 대해서 기존 연간 5천만 원 한도에 보장을 해주고요.
0: 네.
1: 자기부담금 30%는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입원 치료 시에 본인 부담금에 상환액이 생겼어요. 상환액, 상환액.
0: 네.
1: 본인 부담금이 500만 원을 넘으면
0: 네.
1: 이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0: 네.
1: 초과된 거를 이제 어떤 이렇게 딱 해주는 어떤 신설된
0: 어떤
1: 게
0: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해줘요? 뾰로롱인가요, 이것도?
1: 뾰로롱. 네.
0: 아.
1: 자기 부담금이 어쨌든 500만 원이 한도다.
0: 아, 그럼
1: 네.
0: 500만 원 넘어가면
1: 좋은 게 생긴다.
0: 그 넘어간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2: 자, 그게
0: 예.
2: 바로 설명드릴게요. 헷갈리죠? 맞는데. 자, 중증 치료에 대해서 입원 치료 시 자기 부담금 합산 500만 원 넘으면요,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0: 네.
2: 자, 정리해 보면요, 비중증 치료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도 높이고 연간 한도도 낮춰서 비급여 치료를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반면에 중증 치료에 대한 내용은 기존 4세대와 동일하게 하되
0: 네.
2: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을 설정해서 중증 치료 시에는 환자에 대해서 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확 줄여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이제 비중증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이 조금 생길 수 있지만 중증을 생각해보면 정말 진짜 너무너무 필요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받게 되니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급여 항목은 변경된 게 없나요?
2: 아니요, 있습니다.
0: 있어요.
2: 자, 급여 항목도요. 비급여 항목처럼 중증이냐, 중증이 아니냐로 구분하는 건 없고요. 기존과 동일하게 자기 부담금 20%를 했는데요.
0: 네.
2: 입원 시엔 20%지만 통원 시에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서 치료 항목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0: 좋아진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특히 여성분들. 자, 기존에는 임신 출산 관련된 부분의 급여 치료가 보장이 안 됐는데 이제부터는 가능해졌습니다.
1: 야호! 이거 진짜 여성분들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2: 근데 아쉬운 거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이에요.
1: 네. 아,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2: 네. 근데 대부분 다 급여 항목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1: 예를 들면 안 되는 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2: 글쎄요. 뭐 임신을 제가 해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병원 치료를 할 때 제가 아이를 출산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비급여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1: 네.
2: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또 임신 출산에 대한 장려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급여뿐만 아니라 지원금 같은 걸 또 많이 주잖아요.
1: 네, 네, 네.
2: 그러니까 임신 출산에 관련된 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대부분 급여화가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임신 출산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어요.
1: 네네.
2: 뭐 당뇨, 고혈압, 뭐 이런 어떤 약을 드시게 되거나 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1: 네.
2: 그런 경우에 합병증이 대부분 다 급여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병원에서 이제 뭐 치료를 받거나 이런 내용은 다 실비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네요.
2: 네.
1: 급여 항목 변경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임신 출산 관련된 급여 치료 보장이 추가됐다는 거. 그러면은 전문가님들은 어떤 분들이 5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
1: 예.
2: 우선 하향 조정된 것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없다.
2: 어쨌든 지금까지 실비가 변형된 이 추이를 보면 다 현실을 반영했다라고 결론을 좀 지을 수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보장의 한도가 내려갔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보시기보다 좀 현실적인 걸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1: 네.
2: 일단 사연자님의 경우는 2세대 실비였습니다.
1: 예.
2: 그럼 1세대건 2세대건 오래된 실비는 그만큼 보험료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5세대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일부가 보장이 축소되잖아요. 뭐 비급여 중 비중증 같은 경우에. 그러나 보험료는 그만큼 또 낮출 수 있어요.
1: 있다.
2: 네,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일단 현재 실비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급여 항목의 진료 이용이 비급여 진료에 비해서 많은 경우 첫 번째 급여 항목이 비급여보다 더 진료가 많은 경우
1: 네.
2: 두 번째 중증 질환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암이나 뇌나 심장 쪽의 어떤 질환들
1: 네.
2: 이런 거에 대해서 보장의 대비가 좀 필요한 분들
1: 네.
2: 이런 분들이 현재 병원 치료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5세대 실비로 전환을 해서 보험료 부담을 좀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앞서서 우리가 본인 부담 한도 500만 원 말했잖아요.
1: 네.
2: 이게 사실 1세대에만 있었어요. 1세대 실비에는 보장 자기 부담금의 한도가 200만 원이었는데 2세대로 바뀌면서 없어졌거든요.
1: 예.
2: 근데 이게 이번에 5세대로 하면서 500만 원이라고 해서 이제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아, 여러분 네. 요거 오늘 살펴볼 게 진짜 많았습니다. 기억하실 게 진짜 많고요. 오늘 또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는 기억하시오. 하나씩 알려주세요.
0: 실손보험 5세대라고 나쁜 보험 아닙니다. 혹시라도 본인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생기신다고 하면 일단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네, 보장점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1: 네.
2: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것만 서두르지 마시고 보장점검을 통해서 기존 대비 이렇게 좀 잘 효율적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점검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아쉬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뾰로로.
1: 너무 아쉽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이 제가 이제 머니 특별시 진행 마지막 날인데요. 저희가 이제 비상방송 체제라 TBS 아나운서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 방송을 이제 하고 있는데 다음 달은 송정희 아나운서가 옵니다. 너무 좋으시죠? 반가우시죠? 엄청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또 송정희 아나운서와 한 달 동안 또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돈 벌어서 상담받으러 갈게요.
2: 아, 좋습니다.
1: 돈이 없어가지고 상담을 못 받았어요.
2: 네.
1: 예, 월급 받으면 바로 상담 네. 갑니다. 여러분.
2: 문자 남겨주세요. 상담 이렇게.
1: 예, 알겠습니다. 직접 연락 안 드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두 글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같아요. 여러분도 상담 필요하시면 예, 보내주시고요. TBS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곡은 2NE1의 제 마음 I love you 띄워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어요. When you feel like there's no way out, love is the only way.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3: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현재 서울 기온이 26도입니다. 어제보다 2도가량 높고 오늘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열차의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된 상황 계속되고 있는데요. KTX 행신역에서 서울역 용산역 구간과 강릉중앙선 KTX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도 운행 중지된 상태고 경의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지만 그래도 문산역에서 용산역 쪽으로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의 사고 소식 있습니다. 성산대교 방면이고요. 성산F 조금목과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연인F 이전부터 물리고 청담대교 강북방향 다리 중간 1차로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사고가 났기 때문에 또 다른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영재 최강일구입니다. 이런 헬스장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출근길 지하철 필수, 어깨 키우기에 도전해보세요. 많은 지하철에서 자리 차지하기 위해 어깨를 키우라는 건데 참 사는 게 피곤하다 싶죠. 그렇지만 이런 어깨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저쪽 어깨를 젖지 않게 하려고 우산을 한껏 내주고 기어이 젖는 어깨. 퇴근 후 나란히 앉아 TV를 보다가 피곤한 머리를 살며시 기대는 어깨. 어깨 싸움 말고 이번 한 주도 또 힘겹게 고개를 넘어가는 우리 모두의 처진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겨주고 싶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의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살면서 듣게 될까 조용필. 바람에는

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금요일 29일하고 내일까지고 6월 3일 다음 주 수요일 날이죠. 본투표가 하는 날입니다. 지금 낮 기온은 뭐 28도입니다. 여름이 바짝 다가온 것 같고요. 주말에는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이 시간 현재 투표율이 오후 1시 현재인데 5.9% 평균이 집계됐습니다. 2022년 4년 전이죠. 예. 제8회 지방선거 동시간대 투표율이 5.32였는데 0.58% 높다. 투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사전투표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를 방문하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 다녀오셨겠죠?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울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공사에서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오늘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인데요.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오전 9시부터 철거공사 발주처인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 또 공사의 원청 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7군데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서문고가 서울시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수사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기대감을 나타냈어요. CNN 보도에 따르면은 벤스 부통령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기지에서 기자들한테 현재까지 이란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언제 그러면 최종 합의가 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진전이 이루어져서 대통령이 합의를 승인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길 기대하지만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뭐 오늘 내일 하긴 하는데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미국의 그 백악관 앞에 그 잔디밭에 큰 아치형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UFC 경기장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생일날이 이제 다음 달인데 UFC 경기를 여기서 펼치겠다는 거예요. 예, 티켓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고 우리로 치면은 예, 청와대 뜰에다가 저는 UFC 경기장을 만든다는 건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러면 거의 용납이 안 될 텐데 미국은 이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 목소리도 있고요. UFC 프로 선수 중에도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론을 피는 선수도 있다고 그래요. 현대차 그룹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 로봇 이름이 이제 아틀라스인데 지난번 이 아틀라스가 세계 쇼에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쿵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먼저 돈가스 퀴즈 정답 적으실 거고요. 26가지 나눔 선물 하나 고르시고 누구하고 나눔 선물을 같이 공유할 건지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돈가스 퀴즈인데 돈가스 PD가 오늘도 시사상식 퀴즈를 올려놨습니다. 6월 3일 선거 당일날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서 별도 신고 없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전국 어느 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우리나라의 이 선거제도, 요게 뭘까요? 자, 문자로 많은 분들이 오늘 이거 했다고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제도가 뭘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두 개. 1번 사전투표, 2번 이장투표. 말이 되냐? 이장투표가 뭐냐? 예? 자, 정답 모르시면 그냥 1번 적으시면 되고요. 자, 26가지 나눔선물 쭉 소개해드릴 테니까 하나 적어주세요. 이제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쌀과 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새꽃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인터넷 강의 수강권,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메기 매운탕이나 소뚜껑 2인분 세트,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시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분 충남 당진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 요리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인천 서구 배감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사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 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커큐민 골드, 독일산 프리미엄 블렌딩 티,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소고기 왕만두, 인천 검단 신도시 싱싱정식 2인분,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입니다. 26개 소개해드렸습니다. 받고 싶은 선물 적으시고, 세 번째 적으실 거는 누구와 함께 이 선물을 같이 하겠습니다. 적어서 샵 0951로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는 이거예요. 다시 하면 별도 신고 없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어디서나 사전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데 요 투표 제도가 뭘까요? 1번 사전 투표, 2번 이장 투표, 왜 면장 투표라고 그러지? 예. 모르시겠으면 1번 쓰시면 그게 정답이고요. 자, 지금부터 샵 연고일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문자들 몇 분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의 신우이 청취자께서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 신우이에요.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하러 가려고 합니다. 어제 다 미리 결심했습니다. 6번이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창구83님 안녕하세요. 일구형 사전투표 첫날인데 일찌감치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데 그 열기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보고도 사전투표했냐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 계시는데 지난번 4년 전에 제가 했던 사전투표했더니 투표율이 높질 않더라고요. 50% 간신히 넘었길래 이번에는 본투표 가서 해보려고 합니다. 사전투표 좀 안 하고 본투표 6월 3일 날 쫙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8894번님은 안녕하세요. 일구성 지난날 통화했던 애청자인데요. 경마 사이트를 전화기에서 지우고 이분이 알아. 예. 그래가지고 경마 사이트 보다가 아내분한테 혼났다는 그분이죠. 예. 경마 사이트를 전화기에서 지우고 경마를 안 하니까 집사람이 너무 좋아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8894님 화이팅. 아유, 잘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부부싸움도 안 하고 행복하게 소통도 잘하시고. 자, 돈가스 퀴즈 정답도 받고 싶은 선물. 누구와 함께 이 선물을 같이 할 건지 샵 0951로 문자 계속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쭉 발표합니다. 우연이가 부릅니다. 그 남자.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당첨자 쫙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퀴즈 정답부터죠. 사전 투표제. 오늘과 내일 사전 투표제 1번이 정답입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이네요. 새싹 문자로 6090번님 당첨되셨어요. 정답 1번입니다. 검단에 싱싱 초밥 부탁합니다. 오빠가 어제 수술해서 퇴원하면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네. 6090님께서 싱싱 회라고 써셨는데 제가 바로 그냥 싱싱 초밥으로 수정해서 읽어드렸어요. 인천 검단 신도시 싱싱 초밥집에 싱싱 정식 2인분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빠 같이 동행이 될 수 있으면 같이 가서 오빠하고 같이 가서 좋은 식사를 하시고요. 예. 가서가지고 포장해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오빠가 퇴원해서 못 움직일 수 있다면은. 네. 잘 다녀오십시오. 자, 그리고 이분은 9555번님이신데 이분은 퀴즈 참여하신 게 아니고요. 의견을 보내셨네요. 안녕하세요. 용인 거주하면서 광역버스 운전하는 박군호입니다. 광교산 등산하고 있어요. 안 올라가 본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준비 없이 왔다가 라디오를 청취하며 올라가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일구형 건강 유지하시고요. 항상 복잡한 서울거리 힘들긴 하지만 버스에서 항상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에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예. 지금 광교산. 날 좀 더우시겠어요. 근데 이제 등산로에 뭐 나무가 많으니까 그늘도 지고 시원하시겠네. 아, 참. 등산하시면서 산책하시면서 라디오 들으시고 좋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1096번님. 네. 안녕하세요. 양주댁입니다. 지금은 정남진 장흥의 장흥댁입니다. 아, 이분이 이제 양주에 사시는 청취자인데 도로 장흥에 또 내려가셨다는 그 얘기 같네. 정답은 1번입니다. 친정집 장흥에 와서 엄마께서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땅 파서 고추하고 토란을 심었습니다. 겁나 더워요. 여기 낮 기온이 27도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조금 쉬었다가 콩 참깨 심으려고 합니다. 2시간 들이면서 잘 심어보겠습니다. 상품은 지난번에도 받았으니까 양보하겠습니다. 예, 지금 장흥 땅에서 여기 서울 상암동에 전파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군요. 예. 자, 수고하시고요. 양주댁 청취자님. 자, 이어서 6041번님 당첨되셨어요. 안녕하세요. 정답 1번 사전투표고요. 받고 싶은 선물은 비복면 매운탕입니다. 예, 같이 나누고 싶은 분은 우리 회사의 영양사님입니다. 왜냐하면 봄에 결혼을 했는데 6월 13일 날 출산휴가를 1년 떠나게 됐습니다. 화성 비봉에 사는데 남편이랑 가서 소뚜껑에 고기 구워먹고 출산 잘하고 오라고 주고 싶네요. 아, 그러시군요. 6041님이 이제 직장인이신데 회사의 영양사님이 이제 출산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하는 그 부부를 위해서 매운탕을 선물을 주고 싶다. 예, 좋습니다. 아주 6041님 아주 멋있어요. 화성시

비복면에 은사골 본점에 매기 매운탕이나 또는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 세트입니다. 자, 현장에 가서 식당에 가서 잘 먹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은 0454님인데 앵두 사진을, 야, 지금 갓 딴 앵두 있잖아요, 빨간 거. 야, 그러면서 사진을 첨부해서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앵두예요. 진주에 사는 친구가 보냈습니다. 예, 아, 지금 5월 말 이맘때 앵두가, 야, 저도 어렸을 때 그 저희 고향 시골에 뒷곁에 보면 앵두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봄 되면은 그 앵두를 따가지고 아주 달짝지근한 거 한 입 가득 넣고 말이죠. 예. 씹어 물다가 씨만 팍 뱉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앵두 잘못하다 오색 묻으면 막 빨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앵두 사진 본 김에 파블로 PD가 앵두 노래를 듣겠답니다. 최헌이 부릅니다. 빰빠라바라밤 빰 앵두

네. 한 청취자께서 진주 사는 친구분이 앵두를 보냈다고 그래서 네, 채원 씨의 앵두 네,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싱싱 초밥집 2인분 당첨되신 분께 대해서 6090님께서 문자를 다시 보내줬네요. 오빠하고 잘 다녀오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가요 편평상피암이라고 합니다. 담배를 너무 사랑해서 생긴 병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당첨돼서요.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편평상피암. 아, 이거는 또 무슨 암인지 이름도 처음 듣는 암인데요. 아이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6090님 하여튼 오라버니 데리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위로도 해드리고요. 자 이번에 당첨자는 처음으로 문자 보낸 새싹문자 0310번님이에요. 한 달 열심히 일했으니까 사전투표도 할 겸 모처럼 오늘 하루 쉬고 있는데 채널을 돌리다가 발견한 이 프로 허리케인 라디오 이런 프로가 있었네요. 곧 투표하러 갈 겁니다. 번창하세요. 네 이렇게 해주셨어요. 나눔 선물 오늘 아마 처음 저 허리케인 라디오를 접하신 것 같아. 예. 채널

0: 채널을 돌리다가 그랬더니 라디오 채널을 돌리셨는지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 돈가스 PD가 0310 청취자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 제 소리 잘 들리세요?
1: 아, 네.
0: 아, 예. 좀 먼데 계신
1: 잘
0: 것
1: 들려요.
0: 같아요?
1: 네, 멀어요.
0: 어디에요?
1: 광주광역시.
0: 광주에 계시구나. 오,
1: 네네.
0: 광주시 무슨 동이에요? 동.
1: 방산구 송정동이요.
0: 아, 송정역 있는데 거기구나.
1: 네, 맞습니다. 맞아요.
0: KTX 내리는 그 송정역. 예. 그죠?
1: 네, 맞아요.
0: 예, 거기서 한 택시 타고 한 20분 가면 DJ 컨벤션 센터 나오고,
1: 아,
0: 상무대 있고,
1: 맞습니다.
0: 예.
1: 그 중간에 제가 또 거주하고 있습니다.
0: 아, 송정하고 DJ 컨벤션 그 중간쯤에 계신다 이거구나.
1: 네네, 맞.
0: 어디 댁에 계세요? 직장에 계시는 거예요?
1: 네, 지금 현재 집에
0: 아,
1: 있어요.
0: 댁에 계시고.
1: 오늘 쉰다고 그랬죠.
0: 아, 그러시구나. 예, 맞아요. 아주 목소리가 아주 고우십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그 성우 같으셨고.
1: 네.
0: 맞아요?
1: 그래요.
0: 광주 MBC,
1: 그렇진
0: 저,
1: 않은데.
0: 광주 MBC 전속 성우 같으셔, 목소리가.
1: 아유, 감사합니다. 과찬이시고요.
0: 여기 과찬 아니고요. 상암동이에요.
1: 제가 자기애가 좀 많다 보니까.
0: 아, 자기애 많은 거 좋죠. 그게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자존감이 있어야지.
1: 맞습니다.
0: 맞아요. 내가 최고 아니겠어요? 그죠?
1: 그러니까요.
0: 예, 저희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처음 보셨다고? 처음, 뭘로 보고
1: 네.
0: 계시는 거예요?
1: 아, 지금 TV로
0: 아, 테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1: 네. 아, 뉴스 보려고 채널을 돌리다가.
0: 예? 예.
1: 네,
0: 제
1: 오늘.
0: 얼굴 보이시겠네, 그러면.
1: 네,
0: 제가 뭐 하고
1: 깜짝
0: 있습니까, 지금?
1: 놀랐어요. 지금 TV. 아,
0: 손은
1: 네,
0: 들고 있잖아요, 손은 들고.
1: 지금. 네, 저, 아예 보여요, 손은.
0: 손에 뭐 들었어요, 제가?
1: 볼펜이요.
0: 아, 맞네. 합격.
1: 보고 있습니다.
0: 아, 오늘, 어떻게 하다가 채널 번호가 몇 번이에요, 여기가? 무슨 IPTV 가입을 하셨어요?
1: 저, 어?
0: 모르시고?
1: SK, 어?
0: SK? 알겠습니다. 여기 청취자님
1: V, 아, BTV.
0: 누가 옆에
1: 아,
0: 계신가 보다.
1: 채널이
0: 알겠습니다.
1: 여기.
0: 네네. BTV 244번.
1: 설명하시고.
0: 저 자막 떴네. 여기 TV
1: 아,
0: PD들이
1: 네,
0: 올려놨어.
1: 맞아요.
0: 맞죠? 244번이면 저 SK텔레콤 거고.
1: 네,
0: 지니 TV
1: 244번.
0: 써 있잖아요. 214번은 어디예요, 저거? KT 거고.
1: 244번 지니 TV.
0: 그렇죠. KT 거고.
1: 네.
0: 245번은 U 플러스
1: 네.
0: 거고.
1: 유 플러스
0: 예. 예.
1: 200.
0: 그렇습니다.
1: 네.
0: 아니, 혹시 저희는 보통 뭐, 나이 그럴 때 마일리지가 어떻게 되시냐 그러는데, 어느 정도 되세요?
1: 네. 저 50대 지금 후반.
0: 50 후반이에요? 저기 저 우리 PD가 파블로 PD라고 그러는데, 저 친구하고 비슷하겠네. 저 친구가 68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위에요, 아래요? 아, 비밀이
1: 위에서
0: 많으신 것 같아요.
1: 아래에서요?
0: 알았어요. 알겠고. 옆에 누가 계신가 봐요.
1: 네, 저 동생하고 같이.
0: 예. 오늘 뭐 하시다가 어떻게 텔레비전을, 저 허리케인을 보게 되셨어요?
1: 아, 지금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0: 예. 알겠습니다.
1: 오늘 그 뉴스를 좀 보려고
0: 오늘 저 지방선거 하는
1: 하다가
0: 날인데 사전투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보시려고 막 여기 리모컨 돌리다가 210,
1: 네.
0: 244번인가를 보셨다 이런 얘기구나.
1: 네네,
0: 네,
1: 맞습니다.
0: 맞죠? 예. 별로 이렇게 저 전화 연결했는데 대화에 참여하실 생각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저 무슨 일은 있으십니까? 하시는 일은 직장이라든지?
1: 네, 직장인이고요.
0: 예. 알겠습니다. 지금
1: 네, 한달
0: 사전투표,
1: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하루 쉰 거고.
0: 예, 잘하셨어요. 사전투표하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1: 네.
0: 광주광역시의 사전투표율이 2시 현재 7.02%, 7%를 넘겼다고 그래요.
1: 네.
0: 예.

0: 사전 투표소 어디 댁에서 가까우십니까?
1: 네, 가까워요.
0: 네. 잘 다녀오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뭐예요? 무슨 선물 저희가 뭐 드려야 되는데, 나눔 선물. 뭐 하나 좀 보내드릴까요? 모르시죠? 뭔지.
1: 아, 그니까요.
0: 예, 저희가 저거 보내드릴게요. 파주시 한과 쌀과 밀의 오란다 강정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하면 가족분들하고 같이 나눠서 오손도손 드시기 바랍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기대요. 뭐 혹시 저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1: 네네.
0: 예,
1: 아니요,
0: 전화가
1: 딱히
0: 끊어졌습니다.
1: 그냥 들려주시면 아무거나 다
0: 알겠습니다.
1: 들려드립니다.
0: 네, 파블로 PD가 좋은 노래 선곡해서 들려드리겠다고 합니다. 광주 날씨는 어때요?
1: 엄청 좋아요.
0: 아, 좋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님, 다음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들어주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광주광역시의 청취자님하고 연결이 돼서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조금 이따 사전투표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자, 이번에는 4429번님 당첨되셨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사전투표고요. 선물은 왕만두 세트 받고 싶어요. 왜냐? 우리 동생과 저,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만두를 다 좋아해서 가족하고 같이 꼭 한번 만두를 먹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날에 네 가족 모두 투표를 꼭 하려고 합니다. 파블로 PD님, 저도 꼭 한번 당첨돼 보고 싶어요. 4429번님, 파블로 PD께서 당첨을 시켜줬습니다. 자, 4429번님한테 만두라 그러셨죠?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가서 드시는 게 아니고 택배로 아마 냉동 상태로 도착을 할 테니까 며칠 안에 도착하면 온 가족 모여서 만두 파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광주 청취자께서 좋은 노래 들려주십시오 했는데요. 파블로 PD가 이 노래를 듣겠답니다. 정정화가 부릅니다. 왕대포.

정정하의 건배 왕대포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 당첨자는 1612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작년 9월 달에 강원도 도암댐에 가뭄 사진을 보낸 사람인데요. 작년 9월 달, 작년에 그 강원도 강릉 쪽에 막 그 가뭄 사태 일어났을 때 그때 보내셨나? 작년 요맘때만 해도 배가 안 나와서 라이딩, 아, 맞아. 자전거 타시는 분들, 예, 맞아, 맞아. 열심히 했는데, 예, 아랫배가 남산이에요. 뉴질랜드 다이어트 식품을 좀 건강 보조식품 먹고 싶어요.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해서 생활의 활력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정답은 1번 사전투표고요. 하루빠른 TBS의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예. 작년에 가을에 그 강릉 쪽에 가뭄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한 달 가까이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맞죠? 1612번님 그 자전거 그 라이딩 하는 분들이라면서 어디 그 저수지 앞에서 예, 자전거 세워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신 분 맞죠? 예. 자, 1612번님께 네, 뱃살도 빼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겠다. 1612번님한테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 보조식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활력을 되찾으시길 바라고요. 1427번님. 안녕하세요. 1구씨. 저는 매일 듣는 애청자고요. 당첨이 되면요. 당진시의 통통 닭집 옆집에 오리구이가 먹고 싶습니다. 뒷바라지 잘해주는 아내와 같이 먹고 싶습니다. 예. 기진시 파닭집 옆에, 아,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예, 티켓 보내드릴 테니까 가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내분하고 같이 가서 오리 잘 드시기 바라고요. 6524번님 당첨이에요. 정답 1번 사전투표고요. 안녕하세요. 항상 화물 배송하면서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배송을 해야 돼서 사전투표는 오늘 힘들고요. 본투표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최고의 투표율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합시다. 앞으로도 항상 좋은 방송 응원하고요. TBS 정상화 기원합니다. 하남시 사골 당첨되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당연히 맛있는 음식은 아내 같이 먹겠습니다. 유고 이사님, 저처럼 본투표를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예. 자, 하남시, 여기는 그 직접 안 가셔도 되는데 여기 사장님께서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가셔도 되고요. 6524번님한테 경기도 하남시 줄 서서 먹는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입니다. 네. 7200번님 당첨됐습니다. 텔레비전을 늦게 틀어서 퀴즈 문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노래는 신청하겠습니다. 슬픈 노래 신청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좀 틀어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탐전스의 그린 그레스 오브 홈 이 곡을 신청하셨네요. 네. 이 노래가 마지막에 가면 큰 반전이 있죠. 네. 꿈속에서 그 파란 고향의 잔디밭을 떠올리고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꿈꾼 사람이 바로 사형수였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7200번님. 자, 탐전스 노래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참 유명한 노래죠. 탐존스의 노래. 그린 그린 그래스 오브 홈. 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스마트폰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예. 노래는 한 남자가 따뜻한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된다. 그를 반기는 부모님. 어릴 적 함께 놀던 메리와의 재회는 행복한 꿈처럼 펼쳐진다. 푸르른 고향의 잔디밭을 밟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듯하지만 곧이 모든 것이 차가운 현실 속한 남자의 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가 돌아온 곳은 그리운 고향이 아니고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감옥이었다. 노래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한 남자의 슬픈 운명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그리고 결국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가사는 그의 영혼이 마침내 그리워하던 고향 땅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암시하며 마무리된다. 죽음을 앞둔 죄수의 애절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마침내 그곳에서 영원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는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린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0337번님, 네. 선물 받으신 후기를 보내신 거네요. 그죠? 예, 당첨자는 아니고요. 0337님께서 목이버섯이 초고속으로 도착했습니다. 귀한 선물로 어떻게 맛있게 먹어볼까? 요리 레시피를 계속 찾아보고 있답니다. 주말에 맛있게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꼭 인증샷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까지 꼭 보내주세요. 예, 인증샷. 월요일날 소개해드릴게요. 사전투표, 본투표 꼭꼭 다 잘해서 TBS의 희망이 보이길 바라고요. 정상화 꼭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힘내십시오. TBS 직원들. 예, 고맙습니다. 0337님. 예, 여러분의 이렇게 정상화 기원하는 마음이 다 모여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선모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9391번님 당첨됐습니다. 1번 정답 사전투표고요. 냉장고에 장독대를 신청합니다. 왜냐? 집사람이 3년째 97대신 장모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조금이나마 집사람 노고에 보탬이 될까 해서 장독대를 신청합니다. 9391번님께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항아리 보내드릴게요. 네. 4484번님. 당첨입니다. 정답 1번 사전투표고요. 형님, 오늘도 날씨가 진짜 덥네요. 새벽 4시에 파주에서 군산으로 배송하고 일 마치고 다시 귀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물이 당첨된다면 저는 커큐민을 받고 싶어요. 혼자 사는 독거남은 건강을 잘 챙겨야 해서요. 네. 제가 이 커큐민이가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돈가스 PD한테 물어봤더니 커큐민이 강황이라고 그러던데요. 예. 맞아요? 예? 청취자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역력에 좋다고 그래서 저는 그 강황을 별도로 요만큼 사가지고 우유에 타먹고 있는데 이 커큐민 골드가 그 강황인지 아닌 건지 하여튼 이 면역력에 좋다고 합니다. 4484님한테 커큐민 골드,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허리케인 라디오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3부에 실버돌 힘든 싱어합니다. 예, 60살 이상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애들은 참여 안 됩니다. 애들은 가라! 남산 씨가 첫해 나와서 예, 무승부를 했다가 지난주에 첫 승을 거뒀고요. 오늘 2승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도전자는 과연 누굴까요? 아까 잠깐 들어왔다 갔는데 예, 적어도 눈인사는 잠깐 했어요. 여성 실버돌 가수분이시더라고요. 이름은 민서연 씨입니다. 네. 남산 대 민서연. 민서연 대 남산의 대결. 3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부 끝곡은 9232님의 신청곡이네요. 최일구양커님 방송 듣다 보니까 최헌의 앵두가 나오네요. 조경수의 돌려줄 수 없나요는 들려줄 수 있나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경수의 노래, 돌려줄 수 없나요?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내부순환로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이고요. 홍지문 터널 끝지점에서 사고가 나서 1차로와 2차로 차로 2개가 막혀있다 보니 이제 기름램프 이전부터 홍지문 터널 통과할 때까지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여기서만 50분이나 걸리니까 아직 내부순환로에 진입하지 않으셨다면 북악터널과 세검정을 지나는 시내길로 우회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 방향도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쭉 물려있는데요. 여기 통과하는 데는 25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성수대교 조금 못 가 3차례 고장차가 있는데 여기 포함해서 청담대교에서 반포까지 강남권 통과는 내내 밀리고 이후로 괜찮다가 양화대교 조금 지나 4차례에도 고장차가 있어서 여의도 끝에서부터 서행하기 시작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김대훈이 부릅니다. 내 마지막 날에.

네, 노래 아주 차분하고 좋네요. 자, 당첨자입니다. 8894번님. 정답 1번 사전투표입니다. 무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투표를 반드시 해야 상식적이고 변해갑니다. 운동복 만드는 공장인데 쉰 지가 딱 한 달 됐습니다. 다들 수고하세요. 아유, 운동복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공장인데 불경기라 그런지 한 달째 가동을 못하고 계시나 보네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네. 8894번님한테 가락시장에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에 봄 도다리 세 꽃이 모둠에 2인 식사권 보내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애들은 가라. 실버들 60살 이상만 참여하는 힘든 싱어 시작합니다. 남산 씨가 2승에 도전하고 민서연 씨가 도전에 들어갑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윤윤서 양이 부릅니다. 문경

0: 예비 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승부, 뭐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입니다. 애들은 가라!
1: 실버돌 힘든 싱어!
0: 아, 그렇게 연습하더니.
2: 적게 나왔어요?
0: 근데 이번에 또 남산 씨가 힘듦을 또 안 했어.
3: 맞아요.
4: 제가 거의 충청도이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2: 좀 늦어요. 아, 이게 문제가 있어.
3: 왜요? 그냥 방송도 늦게 오시지.
4: 아, 일찍 오셨어요.
2: 골 굴러 가.
4: 통화 중, 통화 중.
2: 네네.
0: 조용히 좀 해주세요.
2: 네.
0: 읽어도 되죠?
2: 네. 네.
0: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나이 60 이상만 출연할 가능한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나왔습니다. 먼저 보조 MC의 화라산입니다.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
5: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김태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3: 오늘 지금 사전투표하고 왔어요. 사전투표.
2: 아, 네. 너무 잘하셨네요.
0: 아, 그거 저 기표사 안에서 교통공으로 또 찍고 왔구나.
5: 네. 어. 깨어있는 시민이 되려고.
0: 손님, 아니 손님이라고. 투표하는 분들 많아요? 유권자분들?
5: 아, 제가 점심시간 전에 가서 그런지 네. 조금 한적했어요. 한적해가지고 그랬는데 뭔가 저 계속 이렇게 국민으로서 제가 해야 될 도리로서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네. 열심히 투표하고 왔습니다.
2: 너무 잘하셨어요.
0: 잘했어요. 네. 자, 지난주에 남산 씨가 앞으로의

0: 네, 알겠습니다.
1: 그리고 갑자기 일본인들이 우리 앞으로 뒤로 한동안 씨 그분이 갑자기 보고 싶어지네.
2: 이 자리에 앉았었거든.
0: 아, 네.
2: 미선 씨 자리에.
0: 네네네.
1: 자, 아무튼 아슬아슬하게 그래요. 우리 남산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2: 오늘은 아주 의상도 화려한 걸 입고 나오셨네.
3: 아, 제가 그 송대원과 스님하고 인연이 있다고 했잖아요.
2: 네.
0: 아.
3: 그 대관님 선배님께서
2: 네.
3: 그 돌아가신 직후에 사모님께서 전화 오셔서 제가 3년 동안 돌봐드렸다고 고맙다고 의상 좀 가서 입고
2: 아.
3: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를 내라고.
2: 그러면 아. 고인이 상전에 입던 옷입니까?
3: 그렇죠. 요 선배님 입던 옷입니다.
0: 아, 선물로 오. 주셨어요?
3: 예. 예.
2: 몇 벌을 받으셨어요?
3: 그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받았는데요. 저보다 1차적으로 와서 가지고 간 가수가 있습니다. 김수찬 가수라고.
0: 아, 김수찬.
2: 김수찬 씨 젊은 가수?
3: 예.
2: 아,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고, 오늘 남산 씨의 2승을 막아설 새로운 도전자입니다. 아주 오늘 이분도 하얀 웨딩드레스, 오늘 결혼하는 시간 아세요? 웨딩드레스 같은 걸 입고 오셨습니다.
0: 해야죠.
2: 자, 도전자 네. 김태발 씨 소개해 주세요.
1: 자, 저희가 지금 뭐 사전에 목소리를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오늘은 여성 실버돌입니다. 남녀 맞대결.
2: 실 그러지 말고
4: 실 그래.
1: 실. 실버돌.
2: 경험으로 좀 해.
1: 실. 실버돌.
2: 실버 실버 그러니까 그 실과 바늘 같아. 실로 좀.
1: 실버돌.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시는 걸 참 좋아하다가 어느 날 노래를 통해서 아,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나도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소망으로 가수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와, 지금까지 그 나의 노래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는 실버돌 가수 민서연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0: 정말 이런 아주 훌륭한 방송이 있는 걸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2: 근데 오늘 처음 아셨어요, 이번에?
0: 네, 처음
2: 그전까지는 이 시간에 듣지를 않으셨구나.
0: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2: 네.
0: 우리 동료 가수가 소개를 해서 제가 아, 들어보니까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2: 그래요.
0: 정말 좋아요.
2: 고맙습니다. 지금 김태발 씨가 네. 소개를 하는데 네. 치유,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고서 나도 누군가를
0: 그럼요.
2: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수가 되겠다.
0: 네네네.
2: 어떤 사례였습니까?
0: 제가 이제 목 디스크도 아주 심한 상태 예전에 아, 일단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누우면 누가 부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한 다음에 한 2년 3년 정도 열심히 방송하는데 이 눈이 실명될 뻔했습니다.
2: 또 왜요?
0: 네, 신경성으로.
2: 저런.
0: 그래서 눈이 그래 그때부터 이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2: 아~
0: 그래서 이제 한 2년, 3년 정도 치료를 해서 좋아졌는데 다행히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2: 예.
0: 그리고 이제 안경을 벗으면 이 불빛을 못 봐요. 첫째.
2: 지금 현재도요?
0: 네네요. 그래서 제가 꼭 할 수 없이 쓰게 됩니다.
2: 그럼 안경 벗으면 제가 한 1m 떨어졌는데 제 얼굴이 인식이 안 되세요, 그러면?
0: 아, 아니, 보이는 건 보여요.
2: 네.
0: 치료를 충분히 했어요. 근데
2: 예.
0: 이렇게 눈을 감아버려요.
2: 오, 네. 아, 그러시구나.
0: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우리 대중가요.
2: 그러시다가 이제 네네. 나도 가수가 돼서 남한테 위로를 주는
0: 그럼요.
2: 가수가 되겠다.
0: 네. 아니 음악이 정말
1: 치유가 된다.
0: 치유가 돼요.
1: 저 혹시 고지혈은 안 될까요? 이게
0: 고지혈도
1: 노래,
0: 돼요.
1: 노래 들으면.
0: 아니 정말.
2: 고지혈은 치료가 되는 거야?
0: 음악을 들으시면서
1: 네. 아, 피가
0: 바닷가를 아, 걸으세요.
1: 아 기름이 막 녹습니까 몸속에?
0: 바닷가 대신 그 바닷가를 걸으시면
2: 네.
0: 이 그냥 맨발 걷기보다 황토끼는 2배, 바닷가는 10배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 네.
2: 그 지금부터 자 실버돌 자 민서연 씨 30초 셀프 PR 지금 시작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시작.
0: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말씀했던 대로 희망과 여러분들께 정말 용기를 주는 제 노래 들국화처럼 활짝 피어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2: 여기 저 민서연 씨 타이틀 네. 여기 갖고 오셨는데 CD로 여기
0: 네네.
2: 들국화라고 했는데
0: 네네.
2: 본인의 이제 대표곡인가 봐요.
0: 네, 칠집.
2: 7집에.
0: 네네. 네.

0: 하셨군요. 네. 요게 이제 드릴, 조금 이따 불러주실 거죠. 네네. 국민 노래니까 첫 라운드에. 네네. 요 노래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용기와 위안을 얻게 된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1: 자, 요 곡은 작사, 작곡은 어떤 분이 해주셨나요?
2: 작사는 그 신복. 동이라는 스님이세요.
1: 아, 스님이?
0: 작사 신복동, 네. 작곡 황선우, 편곡 정경천 이렇게 되어 있는. 아, 그러니까 신복동님이 스님이세요?
2: 스님이신데 시를 지으셨어요. 시를 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 중에 들국화라는 시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제가 노래로 부르면 안 될까요? 했더니 회의 승낙을 해주셔서 황선우 선생님 돌아와요. 네. 부산항의 작곡가. 예, 예, 예. 황선우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정말 이렇게
0: 작곡을 해주셨고 정경천 선생은
2: 선생님 편곡을 하셨어요.
0: 정짜르트 정경천 무짜르트 선생님 편곡을 해줬고 옷을 입혀줬고. 네네. 이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깔리기만 드렸는데.
2: 네, 감사합니다. 자,
1: 저희 일구행디님 지금 우리 맞은편에 가수 네. 남산 씨가요. 네. 지금 말을 못해서 미치려고 그러거든요.
3: 아, 그게 아니고요.
1: 어떻게 안절부절을 하시는
3: 김서연 그 가수님이 네. 오랜만에 뵀는데 네. 말도 잘하고.
2: 아이, 감사합니다.
1: 잘합니다.
2: 아,
1: 저희가 알아서
0: 할게요. 오랜만에 뵀다고요? 전에.
2: 원래 아는 사이에요.
1: 아, 진짜?
2: 25년 전에.
3: 옛날에 동문서 하던 네. 그런 그 가수기도 하죠.
0: 동문서가 어디 학교에서?
3: 아니, 학교가 아니고
0: 가요계
3: 작곡가선님들 한 작곡가에서 네, 노래도 아, 같이 받고 차태, 같이 배우고 그랬죠. 네네네.
0: 어디서요? 어디? 그
3: 차태일 선생님이라고. 둥지 작곡가. 제가 나야나.
2: 그때는 네. 곡을 주셨는데 제작을 안 했어요.
1: 자, 그러면 일단은 네네. 일단 인사는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실버들 힘든 싱어 네. 오늘 2승에 도전하시는 아이고 형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3: 아, 괜찮습니다.
1: 남산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이 노래를 가지고
2: 아, 정말 너무 좋아요.
3: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 가요를 만들고 싶은 국민 가수가 되고 싶은 나에게 도전이 있다면 1%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힘든 싱어에 흔들어서 나왔습니다.
1: 자, 남산 씨입니다, 여러분. 네. 네. 저기 꼭 요거를 사전에 네. 저희 제작진들에게 네. 그 질문지를 아예 주셨다 그러네요. 네, 네. 요거는 꼭 좀 질문을 해달라.
3: 그렇죠.
1: 네?
3: 네, 예.
1: 어떤 질문인데 이게 2026년에 그 7월 10일 날 남진 콘서트 초대 가수로 출연하신다?
0: 여보세요. 2020년 7월 10일 두 달 뒤인데.
1: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0: 과거형으로 미뤘는데 2026년이 아니겠지.
3: 우리 김태발 그 선생님께서 지금 대본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1: 2026년 네. 7월 10일.
3: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스케줄이고 네. 그 지나온 그 두 가지 저한테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걸 질문해 주셔서.
1: 두 번째 질문. 그럼 일구행기한테 가셔야 되는데 그 두 번째 거는 지금 진행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3: 아니 두 분이서 잘 오늘 캐디가 잘 안 맞아요.
1: 형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3: 어드바이 선생님.
0: 아니 뭐야 이 질문지 누가 만든 거야? 돈가스지. 예? 자, 두 번째 질문 요거랍니다. 살아오면 이건 뭐 물어봐 달라고 그러니까
3: 아, 예, 예.
1: 해야죠. 예.
0: 예. 두 번째 질문이 이거래요. 뭐 지금 뭐 국감 증인 아니야? 살아오면서 고마운 분 두 분이 계시다. 누구세요?
3: 아,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료가 없어서 못 내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저 수업료를 내주셨어요.
0: 고등학교 예, 예. 몇 학년 때요?
3: 고등학교 2학년 때죠.
0: 2학년 때?
3: 예, 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 조명래 선생님이신데, 그, 나중에 이제 찾아뵈려고 했는데 벌써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0: 아이고. 네. 그러시고. 고등학교는 어디세요?
3: 그, 대전 대신고등학교 나왔습니다.
0: 대전에 있는 대신고등학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가수 남산 씨가 이제 오늘 이기면 이제 2승을 거두는 겁니다. 예, 예. 자, 아니면 새로운 도전자 민서연 씨가 첫 승을 할 것인지. 자, 오늘 이제 남산 씨와 민서연 씨의 애들은 가라 실버들 힘든 싱어 라이브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주세요. 태발 씨.
1: 자,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데 저기 일단 지금 3031님께서 네. 처남이 계세요. 혹시 처남?
3: 처남 있죠.
1: 어, 처남께서 네. 직접 문자를 주셨는데요.
3: 아, 예, 예.
1: 어, 2승 못하면 어, 똑같이 읽어드릴게요.
3: 예, 예.
1: 집에 오지 마셔. 어?
2: 집에 오지 마셔.
3: 처남이 안 가고는 내 소관입니다.
1: 사이가 안 좋네. 아무튼 집에 오지 마세요.
3: 예. 아, 예, 알겠습니다.
1: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직접 이렇게 집에 오지 마셔 하면서 한 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응원 문자 50%, 제작진 점수 50% 합쳐서 오늘의 우승자를 뽑게 되는데요. 무료 문자 TBS 앱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샵 0951로 50원의 유료 문자 1번 남산, 2번 민서연,
2: 네.
1: 2번 민서연 이렇게 이름이나 번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자, 1라운드 대결 이제 할 건데 1라운드는 저희 실버돌 힘든 싱어 규칙상 본인들 노래랍니다.
2: 네.
0: 그래서 본인들의 대표곡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먼저 도전자부터 저희가 하니까 민서연 씨 아까 얘기한 대로 네. 네, 많은 분들한테 용기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네. 예, 스님
2: 예, 작사 시
0: 신복동 스님께서 곡을 작사를 하시고 황선우 선생이 작곡을 하고 정경천 씨가 편곡을 한 들국화.
2: 네.
0: 자,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민서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부탁합니다.

0: 자, 첫 번째
1: 오늘 민세현 씨 본인 노래 들국화 잘 불렀습니다.
0: 그러니까 들국화처럼 다른 초록 생명들이 이제 다 죽어.

0: 그거 신음할 때
1: 네.
0: 금국가처럼 오뚝 솟아서 예. 멋진 그 표상이 되고 싶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1: 네네.
0: 듣고 있으면 진짜 위로가 될것 같아요.
1: 네, 위로가 되시죠.
0: 그래요.
1: 네.
0: 예.
1: 제 노래비도 있습니다. 충남 보령?
0: 보령에?
1: 보령이 충남이죠.
0: 그렇죠. 예. 맞아요.
1: 네,
0: 너무
1: 맞아요.
0: 긴장하지 마시고.
2: 대천 보령.
1: 네.
0: 말씀해놓고 나니까 충남이 아닌 것 같아.
1: 충남이지, 깜짝깜짝.
0: 맞아요, 보령. 네. 어디 보령의 노래비가 생기게 됐나요?
1: 그 작사 선생님께서
0: 예.
1: 거기에 이제 시비를 쭉 그 몇 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그쪽에서 협찬을 좀 해주셔서.
0: 그러셨구나.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문자 좀 소개 좀 해볼까요? 네.
3: 작사는 스님이 하셨는데 우리 민서연님 노래를 지금 듣고 있는데 야 마치 어디 여기 상암동에 무슨 조그만 샘물교회 권사님이
1: 아, 네.
3: 특송하는 느낌이었어요.
1: 네. 네.
3: 진짜로. 아 말씀하세요.
1: 아, 네 나와요?
3: 예 네, 그럼요.
1: 아,
3: 네. 네. 긴장 많이 하셨어요.
1: 제가 긴장했어요.
3: 네.
1: 아 이게 떨려요. 거기서.
0: 좀 긴장을 하신 것 같아.
1: 안 떨어야 되는데 왜 떨려? 네. 우리 남산. 충분히 제가 1등 하기를 바라는데 마음이.
0: 아니, 그런 얘기는 하실 거고.
1: 네.
0: 편하게 지금 뒤로 좀 이렇게 걸터 앉으시고
1: 네.
0: 뒤로 예,
1: 편안하게
0: 앉으셔서 두 번째 또 노래해야 되니까
1: 네.
0: 긴장하지 마세요.
1: 네네네. 네.
3: 자, 그리고 문자 주신 분 중에서 전원일기에 그 중견 배우 선생님 닮으셨다고.
1: 아, 네.
3: 누구신지 아시죠?
1: 전원일 중견 배우.
3: 중견 배우 중에 좀 닮으신 분 계신데.
1: 저기.
3: 그 선생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닮으셨다고
1: 네.
3: 문자가
1: 아유,
3: 와 있고요. 그리고
1: 감사합니다.
3: 가수. 신소문 TV에서 최고 최고입니다. 들국화
1: 아, 네.
3: 대박.
1: 아, 감사합니다.
3: 혹시 우리 민서연님 유튜브 하십니까?
1: 저 안 해요.
3: 예, 네, 안 하시는데 유튜브에서 응원 주십니다. 지금.
1: 네, 제가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3: 4222님께서 와우 민서연 가수님 반갑습니다.
1: 아, 네,
3: 2번 민서연 가수님 응원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3: 1승 가자 해주셨고요. 6524님께서 민서연님 한 표요. 그리고 아 여기 있네요. 전원일기에
1: 네.
3: 동네 아주머니로 종종 나오셨는데 이미지가
1: 아
3: 누구, 기억났어.
1: 누구?
3: 이순아.
1: 아 이순아. 네. 아, 네네네.
0: 맞아요. 그래 맞아.
1: 안경
0: 끼시 그러니까.
1: 안경 끼니까 아. 제가.
0: 저도 어서 많이 뵌 분 같다
3: 그래.
0: 했더니 저는 이게 나왔던 그 배우분이랑
1: 아,
0: 비슷하게
1: 네.
0: 생겼어요.
3: 지금 사진 보여주세요.
1: 제가 예전에 30대는 김희자 선생님 맞죠? 전원일기에.
3: 김혜자.
0: 예, 김혜자 씨.
1: 혜자. 선생님 닮았다고 그랬어요.
0: 그랬군요.
3: 이순아 선생님 좀 가까우시네요.
1: 예. 지금 화장이.
0: 알겠습니다.
1: 자, 감사합니다.
0: 첫 번째 곡 잘 들었고요. 자, 이제. 1승을 기록하고 있는 네, 남산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자, 옷이 뭐 의상이 그냥 번쩍번쩍 하는데.
1: 너무 멋있어요.
0: 예, 본인의 노래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예?
1: 가는데.
0: 오는데.
1: 오는데?
3: 오는데. 예.
1: 차만 타면 오는데.
0: 고향인데 차만 타면 오는데 왜 이렇게 못 오냐 이거예요.
1: 맞아요.
0: 그렇죠? 남산 씨가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의상 반짝이 대단합니다.
3: 지금 말씀을 많이 못 하셔서 지금 초췌해 계세요, 지금.

0: 하면 모르는데. 자, 차 많다면 오는데. 아, 송대관 씨가 생전에 입었던 옷을 입고 하시니까 그 얘기를 아까 하고 나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마치 송대관 형님이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 같았고. 예.
1: 그 선배님께서는요, 옷이 뭐 한 룸에 예. 그 가득 찼었는데 네. 생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안 입는 것들 정리해서 버리시면 어떻겠냐고. 네. 그래 말씀하시면서 이건 내가 살아온 역사다. 인생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혼났습니다, 제가.
0: 그런데 이제 고인이 되고 나서 예. 예. 그렇게 이제 받으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남산 씨 의상이 멋있다고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셔서 그래. 아,
2: 고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3: 오생무지개님이 남산 가수님 의상 좋고 노래 좋고.
2: 노래 좋고.
3: 저분 목소리 좋고.
2: 대박.
3: 어떻게 알았었어요? 대박이네요. 예. 그리고 3228님께서 안녕하세요. 그 서울 교통방송 청취자.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1: 아, 예, 예. 아, 네.
3: 진행하시는 그 최일구 앵커님 목소리가 너무 참 좋으시고.
0: 아유, 고맙습니다.
3: 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일구 앵커님, 그 이 진행하는 이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0: 이종황 아니야 지금?
3: 아, 그래? 덕분에 행복한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수 남산에 차면 타면 오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응원하려고 왔습니다. 네. 모두 행복하십시오.
0: 네. 차만 타면 오는데.
3: 그리고 7773님께서 남사님 뭐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지금?
1: 저 선생님처럼 저렇게 노래를 부르시면은 네. 오늘부로 금지곡 됩니다.
3: 아, 좀 불편하신 거예요?
1: 아니 뭐 불편하기보다는 감정이 있고 네. 노래는 맞고 멋있는데
0: 예. 남산 선생님 바로 2라운드 가야 되거든요. 네. 네.
3: 멋진 남산 가수 기세처럼 쭉쭉 올려갑시다 하시고 네. 4566님께서 돌고 돌아 차만 타면 오는데 계속 흥얼거리게 되네요. 국민가요 되시길 바라면서 네. 1번 남산 가수님 응원합니다. 네,
0: 국민가수 남산이 되길 바라면서 자 바로 이 기세를 몰아서 2라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선 씨 이제는 네. 커버곡을 해야 됩니다. 다른 네. 가수의 노래 어떤 곡 하실 거예요?
2: 제가 태진아
0: 선생의
2: 가버린 사랑.
0: 가버린 사랑.
2: 네.
0: 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제 떨리세요, 안 떨리세요?
2: 이제 좀 덜 떨려요.
0: 아, 이제 하이파이브 네. 하고 일어나시고. 예. 자, 일어나서 준비 좀 해주세요. 민서연 네. 씨가 2라운드 곡으로 태진아 씨의 가버린 사랑. 예. 2번 민서연입니다. 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박수!

0: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 마이크 꽂아주시고 이제 앉아주십시오. 태진아 씨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네요.
1: 예, 가버린 사람이 있죠.
0: 전 예.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노래 좋습니다.
1: 아, 네.
0: 특히 저 고음 부분에 가서는 네. 태진아 씨의 특유의 그 가래 끓는 듯한 아, 그 네. 허스키.
2: 네.
0: 그게 그대로 나오시네?
2: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자,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3: 자, 1232님께서 민서영님 이름이 그 오행으로 네. 좋은 이름을 가지셨대요.
2: 아, 네.
3: 민이 이제 숫자를 표하고 한자로
2: 네.
3: 서자. 형님 어려운 건 좀 읽어주세요. 참, 제발 좀. 아, 나 지금 도와줄 줄 알고 그만 기다렸어. 아이, 땀나네, 진짜.
0: 아, 그러니까 민서영 그 한자 이름에 민은 예, 물수가 들어가 있고 서에는 금이 들어가 있고
2: 아, 네.
0: 세금이 영자에는 흙이 토가 들어가 있어.
2: 아,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군요.
0: 물, 세, 흙.
2: 네.
0: 이 세 가지 이게 성분이 다 들어있대 이름에.
2: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아주 좋은 이름을 가졌다. 이러면서 네. 1232님이
2: 네.
0: 제가 말입니다.
2: 네.
0: 이름에 관심과 공부를 했거든요. 노래 아주 좋아요.
2: 아,
0: 별을
2: 네
0: 개나 보내주셨습니다.
2: 네,
0: 아유,
2: 네.
0: 좋으시겠어요?
2: 고맙습니다.
1: 네. 음행, 오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음행, 오행. 사람마다.
0: 음행, 오행이요?
1: 네, 음행, 오행.
0: 음양.
1: 음양.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금이 네. 있으면은 물이 없고, 물이 있으면 네. 흙이 없고, 흙이 있으면은 그 나무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 민서연
0: 아.
1: 그 가수님.
0: 아, 이거 지금 남산 씨가 보낸 거예요, 이 문자?
1: 아, 제가 보낸 게 아니라 저는 그것도 알고 있죠.
0: 아니, 저분은 말이야, 네. 남자님은 네. 라디오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다섯 가지를 다 갖춘 사람 없어요.
2: 아, 네.
0: 아, 됐어요.
1: 네, 네.
2: 감사합니다.
3: 자, 2087님께서
2: 네.
3: 이런 가수가 있다니.
2: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그리고 3824님께서 네. 피를 토하는 노래네요 네. 하시면서 네. 2번 응원해 주셨어요.
2: 아니
3: 네.
2: 너무 감사합니다.
0: 두 번째 노래할 때는 좀 덜 떨리신 것 같아요. 확실히
2: 네,
0: 제가 봐도.
2: 네. 조금은 덜 떨렸어요. 근데 이 마이크는 좀 흔들렸어요.
0: 그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근데 네.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옛날 생각이 스튜디오에서
2: 네.
0: 지금 저 남산 씨는 송대관 씨 생전에 그 의상을 입고 오셨고
1: 네.
0: 그다음에 민서연 씨는 태진아 씨 노래했단 말이에요.
2: 네.
0: 이 두 분이 생 저기 송대관 씨 생전에
2: 아 맞네.
0: 트롯계 라이벌이었잖아요.
2: 아 저 생각 정말.
1: 그 송대관 가수님은요.
0: 마치 지금 송대관 태진아 씨가 이어 스튜디오에.
1: 송대관 가수님은 네. 평소에 태진아 선배님 보고 내 보조 가수인데 내 뒤만 쫓아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재밌게 하시고. 아.
0: 태진아 씨는
1: 태진아 선배님은 내가 키웠다고. 그러면 서로 이제.
2: 아 난 거꾸로 우리 네. 남산이가 나를 키워주세요.
1: 아유 별 말씀.
0: 네,
1: 아버지도 아니고.
2: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두 번째 네. 곡입니다. 자, 남사 씨, 무슨 곡 하실 거예요?
1: 그, 저리가라는 노래 있어요. 남진 선배님이에요.
2: 아,
0: 저리가?
1: 네, 저리가라는 것은 이제 미워서 저리가가 아니고
0: 네.
1: 옆에 두고 싶은데 옆에 두지 못할 그런 상황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인데
0: 미워도 다시 한번
1: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내용이. 그런 내용을 정말로 애절하게
3: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시는 거죠?
0: 반어법이지.
1: 구체적인 반어법. 사정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으니까요.
3: 네.
1: 이거 대본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0: 반어법이야. 같이 있고 싶은데
1: 그렇죠.
0: 못 있게 된 상황. 저리가 있어.
1: 사연이 있고 네,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2: 사랑하지만
0: 그런 사연 가지신 인연은 있으신가요?
1: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있겠죠.
0: 아, 있으시구나.
1: 예, 예. 네. 저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0: 그러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야. 남산 씨의 사연이 있는 노래입니다. 저리가. 예. 이리와 저리가 듣겠습니다. 박수. 일로와 남산 씨입니다.

0: 감사합니다. 남산 씨. 두 번째 곡으로 남진의 저리가. 네. 남진, 남산. 이름도 비슷하고. 목소리에서도, 그죠?
1: 맞아요. 예, 예, 예, 예.
0: 남진 선생님의 그 목소리도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1: 그, 남진 선생님이 이제 이거 호흡을 끌었다가, 당겼다가, 싹 뱉었다가, 질렀다가 하시는 걸 잘 하시는데, 남산 가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네요.
0: 그렇군요.
1: 네.
2: 그, 제가 원곡, 그 작곡하시는 선생님께서 노래를 배웠거든요.
1: 네, 아.
2: 근데 이제 그, 남진 선배님하고 저하고 좀 스타일이 조금 그, 부른 방법이 좀 틀리다고.
1: 그렇죠. 네. 아, 다른 거겠죠, 뭔가.
2: 네, 다르죠. 네. 네, 선생님 약간 노래를 끊어서 하시고 좀 이어서 길게. 하고 그런 부분이 네, 좀 다르다고 해요.
0: 다른데 누가 더 잘한다 그런 얘기는
2: 아니, 선배님 훨씬 그거 물어보시나
0: 깜짝 놀라시네. 그냥 물어봤어요.
1: 화들짝 놀라시네.
2: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데.
1: 저희 남진 선생님 연결할 수 있어요?
2: 좋습니다. 네.
3: 아, 근데 너무 노래를 네. 맛있게 정말 감성 있게 뭔가 감동이 돼요.
2: 저도 옛날에는 그냥 선배님 노래만 따라 불렀는데 역시 작곡가 원곡자한테 직접 배우면은 그 네. 맛과 멋을 네. 테크닉을 네. 그 기교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그것만 살려주면은 그 노래가 살거든요.
0: 남진 선생 하면은 뭐 제일 먼저 어렸을 때 저희 중학교 때부터 나왔던 노래.
2: 저 푸른 처리에
0: 저 푸른 처리에
2: 짜리 짜리 했던 집을 짓고 짜라짜라
1: 무슨 장소팔 고추주자예요 지금? 네.
0: 저기 말해요 남산 씨 기왕 이렇게 부르신 김에 오늘 만약에 2승을 거둬서 네. 다음 주에도 만약에 출연이 다음 가능하면
2: 다음 주에는 빠른 노래로 둥지를 부를까 합니다. 된다면
0: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된다면 네. 저 푸른 초원이 어떠냐.
2: 아, 예. 님과 함께 부르죠 뭐. 네.
0: 왜 이렇게 뭐 줏대가 없으세요?
2: 네?
0: 줏대가 없으셔.
2: 아니 뭐 둥지도 있고 님과 함께 있고 뭐
0: 알겠습니다.
2: 부르게 된다면.
1: 근데 이거 MR은 혹시 오리지널인가요? 우리 남진 선생님
2: 오리지널이죠. 저 선배님이 이걸 주셔가지고.
1: 남진 선생님이?
2: 아 그러죠.
1: 오 진짜요?
2: 오리지널 아니면 저는 그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0: 아 남진 선생님하고도 아는 사이구나.
2: 아 그렇죠. 그 작곡가 선생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선배님 노래도 저도.
0: 작곡가님이 어느 분이세요?
2: 둥지 작곡가. 차태일 선생님이시고 우리 민서연 가수님도 그 노래를 받으셨어요.
3: 신곡 빙고 빙고를 이번에 받았어요.
0: 빙고
3: 네
0: 오케이 빙고
3: 빙고
0: 빙고
3: 빙고
0: 그 노래 그러면 만약에 오늘 첫 승을 거두시면 다음 주에 만약에 나오신다면 빙고. 다음 주에 빙고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3: 아, 네 괜찮습니다.
0: 아, 제목에 와서 빙고네.
3: 네 빙고예요. 네. 우리 인생이 빙고잖아요.
0: 그렇죠
3: 빙고.
0: 인생 빙고다. 그것도 노래 제목 괜찮다. 인생은 빙고다.
3: 빙고.
0: 그럼 네가 한번 해라.
3: 빙고.
1: 그러니까 예.
0: 작곡을 한번 해봐. 예. 인생은 빙고.
1: 막판에 분위기 좀 다운되고 있어요.
2: 남은 따라가봤네요. 자
0: 하시겠어요. 이제 2라운드까지 마쳤습니다. 자 소감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전하는 말씀이 있다고?
1: 네.
0: 우리가 언제 이런 게 생겼어?
1: 야 진짜 전하는 말씀이 저희 이제 생겼습니까?
0: 우리가 뭐 전하는 말씀이 다 있어?
1: 아, 제발 좀 있기를 바랬는데.
0: 아니, 별거 아니고 선거방송 예고하는 거라. 저기 아, 예. 20초씩만. 네. 오늘 소감이 어땠어요?
3: 아,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출연을 하니 너무 저는 행복해요, 무조건. 그리고 우리 남산, 우리 선배, 같은 동료죠?
0: 네.
3: 아, 동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0: 잘했다. 이렇게 하시고.
3: 예, 너무 잘했어요.
0: 자, 또 네. 남산 씨.
2: 차만 타면 오는데 가면 것으로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보니까. 우리 허리케인 그 라디오 방송에 출연이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0: 저기 앞에 민서연 씨한테 덕담 해 주셔야지.
2: 아, 원래 했는데. 또 인물도 출중하시고 네. 노래 잘하신 분이기 때문에
0: 네.
2: 네. 요 보이는 라디오 다 보고.
0: 알겠습니다. 아, 지금 남산 씨가 2승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네. 덕담하는 걸 놓치셨어요. 자 간만에 지금 허리케인 라디오에 전하는 말씀이 있답니다.
3: 네네네.
0: 자 듣고 나서 바로 대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4: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자, 임태발 씨.
2: 예.
1: 오늘 승자 누군지 발표하십시오.
2: 자, 오늘도 아주 각기 아주 다른 개성들로 마음껏 보여주셨는데, 오늘의 우승은? 와, 남산!
1: 야, 아유, 남산 씨 축하합니다.
3: 어, 고맙습니다.
4: 축하합니다.
1: 청취자 여러분께 기쁨을.
3: 아, 차만 타먹는데 그 히트하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해서 우리 네. 팬 여러분께 보답 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1: 하겠습니다. 국민 가수로 바로 등극하시길 바랍니다.
2: 지금 바랄까요? 너무 많이 타서 멀미나요, 지금.
4: 국민 가수로
3: 차만 타면 상암대 올 수도 있잖아요. TBS 방송에.
1: 자, 민산 씨는 네. 많은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4: 네네네.
1: 이름풀이까지 해주시고 그랬는데
4: 아,
1: 아깝게 우승은 놓치셨어요.
4: 아, 괜찮습니다.
1: 네, 다음엔 이제 패자부활전에 꼭 나와주시고.
4: 네네네. 네.
1: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아니, 오늘 이렇게 와서 이 허리케인 방송을 직접 참여를 하니까요. 너무 새롭고 너무 좋습니다.
1: 예.
4: 이렇게 방송도 너무 진행을 잘해주시고.
1: 고맙습니다.
4: 최일구 선생님, 예. 김태발 선생님.
1: 예, 김태발. 예.
4: 조남이 하도 특이해서 아까 옆에 계시는데 김태발.
1: 조남은 워낙은 김태현인데
4: 아.
1: 제가 태발이 그러는
4: 거예요. 아, 그래요. 예.
1: 여기 그리고 아까 사다 주신 딸기 주스.
4: 네. 네네네.
1: 이거 원액 아주 맛있더라고요.
4: 원액입니다. 네.
1: 아니, 다음 주에 또 드시면 다음 주에 또 얻어먹을까.
2: 그러면 남산 씨 못 나오게 하고 패자부활전 다음 주에 하자. 남산 씨는 그럼 다음 주에 둥지 불러주실 겁니까?
3: 아, 예, 다음 주에 님과 함께. 네, 님과 함께 둥지 두 곡 중에 한 곡 부르겠습니다.
2: 아, 알겠습니다.
1: 네. 아직 결론은 못 냈어요, 그러면? 아니, 다음 주에 해봐요, 생각해봐서. 네,
3: 이틀만 고생해봐요.
1: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예, 오늘 끝곡은 남산의 국민 가요죠?
2: 저희끼리 국민 가요.
1: 국민 가수, 남산의 국민 가요. 차만 타면 오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남산 씨, 민선 씨 나와주셔서 고맙고,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저는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실버놀이 최고다!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내부 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종암분기점에서 국민대 램프 쪽으로 밀려있는데요. 국민대 램프 진출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사고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대 홍지문 터널 안에 있었던 사고는 모두 정리됐지만 워낙에 정체가 심했다 보니 지금도 홍은 램프로 나가려는 차들 홍지문 터널 안에서부터 3차로에 길게 줄 서 있습니다. 홍은 램프 다음에 있는 연희 램프는 줄이 비교적 짧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올림픽대로에 사고 소식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한강대교 아래 3차로에서 사고 나서 당산철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올림픽대로 45분이나 걸립니다. 이렇다 보니 노들로도 여의 2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쪽으로 서행하고 있고요. 반대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잠실에서 반포까지 가는데 35분 정도 걸립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본 방송은 TBS와 퍼스널 플랜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개인의 취향이 개인의 취향에게. 퍼스널 필름 시작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해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4: 안녕하세요, 성준입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성준님은 극장의 시간들 이후에 이제 네. 두 번째로 찾아뵀었는데
4: 네.
3: 솔직히 말해서 그때의 녹음 환경과는 좀 다르죠?
4: 또 환경도 다르고 또 그때는 처음 하는 거여서 너무 긴장을 네. 했는데 이번이 네. 좀 두 번째라고 네. 또 해본 사람이 또 잘한다고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3: 오늘은 모쪼록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잘 즐기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또 성준님을 모신 이유가 있고 또 유진님

0: 오프닝 인사를 한 이유가
1: 네. 저희가 있어야만 하는
0: 분명히
1: 특집이어서.
0: 있습니다. 꼭 모셔야 됐고 심지어 아직 못 모신 분도 있어요. 모셔야 되는데 아쉽게
1: 아,
0: 시간이
1: 있죠.
0: 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특집은 유진님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죠. 코고나다 감독님 특집입니다. 우선 기억나는 대로 유진님 아버님 누구누구 있나요?
1: 아, 이것도 얘기를 하려면은 또몇 시간이고 할수 있는데, 일단
0: 네.
1: 감독님 중에는 코고나다 아버지,
0: 네.
1: 크리스티안 페츄홀트 아버지에서 이렇게 코버지, 촐버지 이렇게 두분 계시고요.
0: 네, 배우님도
1: 네.
0: 있잖아요.
1: 네, 폴 메스칼도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0: 네, 애프터선에서 아버지셔서,
1: 네, 그
0: 네.
1: 나이와는 상관없이 제 아버지시기 때문에 거기도 폴버지 뭐 이렇게 계시고, 그
0: 네.
1: 정도만 생각이 나네요.
0: 성주님도 혹시
2: 전
0: 영화 아버님 있으신가요?
2: 사실
0: 어머님도
2: 유진님이랑
0: 있고.
2: 많이 겹쳐서
0: 네네.
2: 영화 적 남매라고
1: 그니까
2: 보면
1: 거의
2: 될것
1: 그래도
2: 같아요.
1: 돼요.
2: 네.
0: 아, 오늘 남매 방송이군요. 오늘 저희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으로는 저희가 영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에 오신 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영화의 힘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리고 코고나다 감독님도 심사위원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오셨었습니다. 영화의 힘은 그 일시성에 있다. 영화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고 덧없는 시간을 살아감을 일깨운다. 이 문장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 와, 저 이걸 딱 보고 타투하고 싶었어요. 이걸로.
0: 이거 영문으로 이제
1: 네, 너무
0: 네.
1: 타투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애프터 양이랑 콜럼버스 같은 걸 만드는 감독님이 했다는 것 자체에서 오는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2: 네, 저는 이래서 내가 코고나다 감독님을 좋아하는구나.
0: 역시.
2: 내가 왜
0: 네.
2: 그의 작품들을 이렇게 좋아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0: 네.
2: 이 답변 속에 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저도 너무 이 답변이 좋은 게 사실 극장에서만 볼수 있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영화제도 있고. 그리고 OTT든 VOD든 언젠가 볼수 있는 걸 알면서도 극장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이 일시성을 위해서 모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극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어울리는 말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극장에서 봐야만 하는 영화는 무슨 영화인가? 그거 어쩌면 그 일시성을 어떻게든 아름답게 보이려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꼭 영화관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죠. 코고나다 감독님의 콜럼버스를 극장에서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른 영화들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고나다 감독님의 작품은 크게 장편 영화로는 그리고 공개된 것으로는 세 작품이 있습니다. 콜럼버스, 애프터양, 그리고 빅볼드 뷰티풀이 있고요. 저희에게는 파친코 드라마 그 헤드 연출로도 유명한 그래서 많이 관심을 받는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순으로 최근 개봉한 영화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유진님 왜 영화 언급 안 했어요?
1: 어디에서요?
0: 아, 코고나다 감독님을 소개할 때 애프터 양이랑 콜럼버스만 얘기했잖아요.
1: 아, 그쵸. 그두 작품이 코고나다 감독님의 코어 작품이기 때문에
0: 네.
1: 빅볼드 뷰티풀은 약간 일탈 같은 거죠.
0: 네. 코고나 감독님이 무려 히시아 시조와 함께 일탈, 즐거운 일탈을 한 영화도 뭔가 일탈과 가까워요. 첫 번째 영화로 빅볼드 뷰티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콜린 파레가 마고로비 주연 영화고요. 약간은 이런 말은 뭐하지만 돈을 더 많이
1: 그럼요. 자본이
2: 그쵸.
1: 투입된
0: 네,
1: 영화잖아요.
0: 자본이 많이 투입된 영화죠.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저는 사실 그 빅볼드 뷰티풀이 처음 공개되고 나서 이제 코고나다 감독님을 좋아하는 팬들이 보고 조금 실망한 작품이잖아요,
0: 네,
1: 사실.
0: 아쉬운
1: 그
0: 작품이죠.
1: 전에 작품들과의 색깔이 너무 달라서. 근데 저는 사실 재밌게 보긴 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코고나다 세계관으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다른 감독의 영화였다고 생각을 했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더
0: 네.
1: 어쨌든 그랬습니다.
0: 성준님은 어떠셨나요?
2: 저도 이 빅볼드 뷰티풀이 개봉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할 때도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봤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 티셔츠까지 만들어가지고
1: 맞아.
2: 그를 만나면
0: 티셔츠.
2: 그에게 빅볼드 뷰티풀이 프린팅된 티셔츠를
1: 그
2: 보여주겠다.
1: 멘트가.

0: 진짜요? 네.
1: 그 티셔츠가 어떻게 생긴 거였냐면 가운데 이제 빅볼드 뷰티풀 그 메인 스틸 컷이 있고
0: 네.
1: 문구가 나는 벌써 이걸 좋아해.
2: 아, 벌써 이거 좋아해. 감독님
1: 이런
2: 저는
1: 거였거든요.
2: 벌써 이거 좋아해요.
0: 네.
2: 라고 해서 기대를 안고 개봉 후에 봤는데 저도 유진님과 비슷하게 일단 작품 속에서 코고나다 감독님이 말씀 평소에 말하는 상실과 그 이후의 삶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연속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좋았지만은 저 뭔가 이 뮤지컬적인 요소를 봤을 때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감독님의 모습이 맞나? 라는 생각이
0: 그렇죠. 좀
2: 들어서
0: 다르긴 하죠.
2: 기대보다는 좀 아쉽게 봤다가 이 퍼스널 필름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빅볼드 뷰티풀을 봤어요.
0: 네.
2: 근데 저는 다시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뭔가 예전에 안 좋게 봤던, 안 좋게 보진 않았지만 조금 아쉽게 봤던 뮤지컬적인 요소나 동화적인 연출도 새롭게 봤을 때 우리가 살면서 상실을 마주하고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동화적인 삶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또뭐 조명도 받고 뭐 노래도
0: 네.
2: 부르고 춤도 추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저는 이 영화 봤을 때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각본은 따로 있고 연출자가 붙은 사례죠. 그래서 코고나다 감독님이 붙은 건데 뭔가 솔직히 뮤지컬 영화나 사랑 영화 특히 어떻게든 잘 끝날 것 같은 그런 로맨스 영화가 재밌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래서 빅보드 뷰티풀도 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감독님의 터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장면들이
1: 그러니까
0: 있거든요.
1: 보이는 게 있잖아요.
0: 네, 예를 들면 결말부쯤에 모든 문을 약간 사람 없이 배경처럼 있는 문들을 한 번씩 훑는
2: 네, 보여주죠.
0: 그런 스케치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와 역시 그분이 맞구나 내가 알던 분이 맞구나 그런 걸 느끼기도 했고 결국 이 영화의 가장 큰 비유가 문이잖아요. 문을 열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 여정과 모험을 막그 나레이션으로 막이 빅보드 저니를 함께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약간은 보여지기엔 유치할지 몰라도 사실 맞아요. 정말 새로운 문을 열 용기가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의 약간 메시지에 마지막 장면에 와서는 마지막 장면이 되게 뻔할지 모르겠지만 그 콜린 파렐이 마지막에 던지는 대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는 이 영화가 말하는 이 영화가 정의한 사랑에 약간 설득이 됐어요. 그래 이게 맞지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문을 계속 이야기한 이유는 이 영화가 약간의 시간 여행하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친구의 결혼식에서 이제 콜린 파렐이 연기한 데이빗과 마고 로비가 연기한 세라가 따로 만납니다. 같이 간게 아니고 서로 홀로 왔다가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각자 서로 다른 차를 렌트를 하게 되는데 그 렌트한 차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이상한 곳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여기로 같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두 차가 같이 정차된 상황에서 일부러 한쪽 차를 고장을 내서 같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같이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빗과 세라는 서로의 과거를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싶은 사람에게 숨기고 싶었던 여러 가지 치부들이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을 계속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에서 사실 컬럼버스도 그렇고 에프타양도 그렇고 어떤 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 저는 유진님이 말씀하신 일탈이라는 게좀 많이 공감이 됐는데
1: 왜요? 밖으로 나가서?
0: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속에서 코고나다 감독님의 인장 같은 게 느껴진 장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 너무 뒷부분이라서 이렇게 뭔가 빨리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세라가 이제 정말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려고 다짐을 하는 순간, 미츠키 노래가 나오잖아요. 전
0: 네.
1: 미츠키 노래가 진짜 코고나다 감독의 어떤 인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애프터 양에서도 그 미츠키 노래가 되게 중요한 게 쓰이기도 했고 해서.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미츠키 노래를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순간에 넣는다는 거에서, 와, 진짜 코고나다 감독님 영화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0: 성준님은요?
2: 저는 색깔에서 좀 느껴.

0: 저는 이번에 다시 볼 때, 그 데이비드를 보는데, 사실 좀, 저와 좀 비슷해 보이는 면이 있는
1: 네,
0: 거예요.
1: 데이비드가요? 네.
0: 네. 초반에 그 아버지가 전화를 하잖아요. 아, 혼자 결혼식을 간다.
1: 네.
0: 뭐, 아, 저는 아직까지 뭐 혼자서 뭘 하고 뭘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 데이비드. 마음을 열렴. 마음을 오픈해야 한다. 막 이렇게 뭔가 되게
1: 네.
0: 어디서 뭔가 들려오는 목소리도 이렇게
1: 아,
0: 하는데,
1: 지금 나에게 하는 말 같은.
0: 나에게 하는 말 같은 거예요.
1: 네.
0: 네, 사실 저도 평소에 어디서 혼자 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저는 혼자 그 뷔페도 혼자 먹으러 가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공교롭게도 다음 주, 이 녹음 기준 다음 주 일정에 혼자 또 결혼식을 가야 하는데, 근데 그런 게 겪다 보니까, 아, 나는 평소에 이게 취향과 성향 차일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무언가를 어디 가고, 놀고, 어떤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쩌고 보면 내 마음속에도 데이비드와 같은 방어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한 번쯤은 그거를 좀 열고,
1: 네.
0: 좀 동화 같은 삶을 살아보고, 뭐 무대의 조명도 받아보는 삶도 괜찮지
1: 좋죠. 재밌죠.
0: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문을 한번 열어볼까라는 생각을
0: 맞습니다.
1: 만들게 한 영화네요.
2: 그리고 저는 이게 제목이 주는 힘이 되게 좋았던 게,
1: 네.
2: 그 한국어 제목은 빅 볼드 뷰티풀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 제목이 빅 볼드 뷰티풀 전이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딱 이게 그 영화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있고, 그 형용사들이 뭉쳤을 때 주는 힘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에너제틱하기도 해야 되고 아름답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용기를 좀낼줄 알아야 떠날 수 있는 여행이다라는 말처럼 해석이 돼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 티저가 처음 떴었을 때 진짜 진짜 진짜 막 가슴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 노래가 막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영화 예고편이면 마지막에 그게 타이틀이
1: 아, 그쵸,
2: 뜨잖아요.
1: 그쵸. 근데 그게 빅보드 뷰티풀
2: 네.
1: 전이인 거야.
2: 그래서 너무 이게 너무 기대가 막 되고 그랬었던 기억이
1: 네.
2: 있네요.
0: 저도 진짜 가장 많이 본 영화 예고편 중 하나가 아닐까. 그것도 노래도 너무 좋잖아요.
2: 맞아요. 노래가 너무
1: 맞아요.
2: 좋잖아요.
1: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아쉬웠지만
2: 약간은
1: 또
2: 아쉬웠지만.
1: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문 열어줄 용기를 주고
2: 맞아.
1: 또 여전히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었던 영화입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까요?
2: 넘어가시죠. 저희 갈 길이 멉니다, 지금.
1: 네,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많이 말할 것 같은 영화가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애프터양이고요.
2: 근데 나는 이 시놉시스 조금 이게 쓰기 어려웠을 것 같아, 뭔가. 약간 솔직히 영화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하잖아요, 이 시놉이? 근데
1: 네.
2: 뭔가 이거를, 근데 영화를 이렇게 시놉으로 요약하기 진짜 어려운 작품인 것 같아, 이거.
1: 맞습니다.
2: 그리고 이것만 보면은 되게 약간 서스펜스 SF 같잖아요?
1: 맞아요. 아, 그럼 제가 한번 시놉시스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제대로 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시놉시스 그대로 읽자면, 함께 살던 안드로이드 인간 양이 어느 날 작동을 멈추자, 제이크 가족은 그를 수리할 방법을 찾는다. 맞죠? 그러던 중, 양에게서 특별한 메모리 뱅크를 발견하고, 그의 기억을 탐험하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무엇을 남기고 싶었어? 양? 이게 시놉시스인데, 뭔가, 탐험이라는 키워드랑은 살짝 거리가 먼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메모리 뱅크가 보여지는 그 순간은 너무 아름다워서, 빅 볼드 뷰티풀 하라는 농담을 하고 싶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 인간 양을, 이 가족 구성원을 사실 시놉시스보다, 어떻게 보면 직접 마주하는 게이 영화를 더잘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버님은 콜린 파렐을 연기한 제이크, 어머님은 조디 터너 스미스가 연기한 카에라입니다. 아버님은 백인이고, 어머님은 흑인이죠. 그들이 입양한 어린 딸, 미카, 극중 이름 미카는, 약간 동양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양계 사람인 딸이 좀더 동양 문화에 좀더 익숙해지고 자기 문화의 어떤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인간을 약간 동양인처럼 패싱되는 외모의 양, 저스틴 미나 연기했죠. 양을 이제 데려온 거죠. 그리고 이 영화는 가족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앞에 말씀드린 설명을 나중에 하고요. 이 가족 사진을 할때이 양은 잠깐 멈춰 있어요. 그리고 양의 관점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주려고 하는 양의 시점에서 이 영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양이 멈춰 있자 이제

0: 프레임에서 사진 찍히려고 기다리던 친구들이 얼른 나와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양은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자기의 메모리를 쌓기 위해 잠깐 멈춰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되게 즐거워하면서 봤을 것 같은 4인 댄스 파티를 마친 뒤에 양이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양의 수리할 방법을 제이크를 포함한 가족들이 찾다가 이 메모리 뱅크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는 그 양이 저장한 어떤 3초짜리 라이브 포토라고 전 이해를 했는데 라이브 포토 같은 것들을 엄청 많이 혼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소중한 순간들을 담고 있었고 그 전에 과거 다른 사람과의 추억도 다른 사람이가요? 다른 복제 인간이겠죠? 그런 다른 존재와의 추억도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그 양의 메모리 뱅크가 펼쳐질 때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이 삶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어떤 안드로이드 인간이 저장한 순간들이 사실 너무 더럽고 싫었고 중요하지 않은 장면들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방 안에 햇살이 비친다던가, 약간 소파에서 편안히 대화를 나누는 이제 부부를 뒤에서 본다던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막, 미카가 약간 접시를 깨트려서 울고 있고, 막 그런 장면들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약간 헉 놀랐던,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영화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더,
1: 어떻게 나 진짜 할말 많아.
0: 네, 잘 말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줄거리
2: 어디부터
0: 요약,
2: 시작을 해야 할지.
0: 만족스러우시길 바라면서, 네. 다들 말해보실까요?
1: 일단 저는 애프터 양 이후로 아직 5점 영화를 못 만났거든요.
0: 네네.
1: 네, 진짜 몇년 만에 만난 5점 영화고, 몇
0: 네.
1: 년 동안 이제 약간 최근에 가장 마지막 5점 영화였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한 매해 몇 번씩 본단 말이에요. 정말 많이 보는데,
0: 네.
1: 근데도 볼 때마다 뭔가 되게 새로운 게 보이고 또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0: 네.
1: 있어서
0: 네.
1: 그래서 좋아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0: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 팟캐스트 준비하려고 세 번째로 봤거든요. 첫 번째는 오 괜찮다. 두 번째는 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난 이걸 좋아해. 그리고 난 이거 옹호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노트북으로 딱이 영화를 켜고 봤거든요. 그냥 이거는 난 이제 이걸 싫어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1: 이해할
0: 없어.
1: 수 없어.
0: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그래서 유진님이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시죠.
2: 아, 저는 사실 애프터 양을 저도 진짜 많이 봤는데 막 처음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냥 무덤덤한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코코나다 감독을 알게 된게 그때 파친코 드라마로 알게 됐잖아요. 물론 저는 파친코 시즌 1을 안 봤지만 그 이야기만 놓고 보면은 되게 대서사시 같단 말이죠.
0: 맞아요,
2: 근데
0: 맞아요.
2: 그렇게 들었던 내용에 비하면 너무 잔잔하고 고요한 영화인 거예요. 그 분위기만 봤을 때는. 그래서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해서 그렇게 뭐 처음 유진님처럼 그렇게 막 와닿지게 보진 않았는데 이 영화의 진수는 계속 쌓아가면서
0: 아,
2: 그거를
0: 네.
2: 어떤 부분이 좋고 또 어떤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아 이게 그 장면이었구나라는 걸또
0: 네.
2: 보고서 알아가면서 이 좋아하는 감정을 층위적으로 쌓아가는 그런 사랑과 매력이 있는 영화인데 그렇게 저도 여단되는 5점 영화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0: 네. 목소리가 떨리시는데요. 유진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1: 그리고 저도 그 해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양이 그 되게 사소한 순간들을 저장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제이크가 알게 될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0: 네.
1: 이렇게 딱 펼쳐지면서 뭔가 기억의 숲 같은 게 보여지는 그 이미지 자체도 그냥 너무 아름다운데 걔가 찍었던 게뭐 그냥 개구리 구경하는 미카 뒤통수. 뭐 이렇게 까놓은 귤껍질 그리고 이제 제이크가 찻집 같은 거 운영을 하니까 그냥 그런 그 찻잎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들 이런 정말 정말 사소한 그 일상의 순간들을 저장을 하면서 근데 그런 순간들을 이 로봇이 안드로이드 인간이 이 로봇이 그런 순간들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저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처음 볼때와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이렇게 막 터져 나올 때 그때 정말 좋았었고 그리고 또이 영화의 또 다른 거대한 축이 이 양이랑 그 다른 클론 인간인 에이다와의 관계잖아요.

0: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양이 뭔가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서 제이크가 이렇게 파다 보니까 이 에이다가 사실은 클론 인간이었고 양이 옛날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시던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1: 약간
0: 야,
2: 그 입양
1: 이전 주인?
0: 네, 이전 주인인
1: 네.
0: 사람의 사실은 클론이었던 거고 양이 그 사람을 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에이다를 찾아낸 거잖아요.
1: 네.
0: 저는 그 서사도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1: 네. 그 미치키의 노래와 함께.
0: 네, 미츠키의 노래와 함께.
1: 네.
2: 그 노래를 극장에서 들으면은
0: 진짜
2: 어떤
0: 붕괴돼.
2: 붕괴가 되고.
1: 네.
2: 그리고 저는 그양 속에 있는 양의 메모리뱅크 하는 기억 중에서 양이 미카를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마음도 보이거든요.
1: 맞아요.
2: 그 미카가 정말 어렸을 때 모습부터
1: 네.
2: 막 걷기 시작하고
1: 네.
2: 그러면서 아 진짜 한 사람이 자라온 과정을 담는 걸 본다는 게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1: 그렇죠.
2: 느낄 수 있었던 그런
1: 네.
2: 영화입니다.
0: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왜좀더 좋아했던지를 이번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 되게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무가 없으면 유도 없을 거예요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애프터 양이 처음 개봉을 해서 극장에서 봤었을 때 뭔가 그 전에 제가 해왔던 거랑은 완전 다른 뭔가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것들을 좀 끊어내야 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저 스스로도 좀 많았었는데, 근데 이 양이 하는 말과 그 뭔가 그 표정과 그 대사를 하는 맥락과 이런 게 너무 갑자기 너무 와닿는 거예요. 되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이 엄마가 기억을 이렇게 되짚어 보는 거잖아요. 엄마가 양이랑 그런 얘기를 했던 순간을 그렇게 되짚어 보면서 양은 이제 없는데 그치만 양이 있었던 순간에 대한 그 기억을 떠올려 보는 그런 연출도 너무 좋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그 순간이 진짜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2: 네, 그런 장면에서 그 기억 속에 있는 오디오와 실제로 재현되는 그런
1: 그러니까요.
2: 리싱크가 다르잖아요. 그 기억을 보면서 막 되새겨보는 듯한 그 인물의 그런 입술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1: 근데 어쨌거나 양은 그때 멈춰 있는 동안 벌어지는
0: 그쵸,
1: 이야기잖아요. 이
0: 그쵸.
1: 모든 게. 그 진짜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진짜. 너무 슬펐어요. 저도 보면서.
2: 네, 그런 뭔가 또 감성적이고 좀 슬픈 이야기만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초반에 해찬님께서 설명을 해줬다시피, 그 초반에 그 댄스 대회 장면이 있잖아요.
1: 맞아요.
2: 이런
0: 너무 귀여워.
2: 장면도 유쾌한 장면도 있긴 하거든요.
1: 맞아요.
2: 저는, 물론 아직 콜럼버스 얘기는 안 했지만은, 콜럼버스와 빅볼드 뷰티풀에서도 춤 장면이 있잖아요. 어쩌면 감독님은 춤을 되게 좋아하시고,
1: 아, 맞아요,
2: 네,
1: 맞아요.
2: 사랑하시지
1: 네.
2: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점도
1: 안무가 되게
2: 있습니다.
1: 쉽고 간결한데 메시지가 분명해요.
2: 아, 저는 요즘 챌린지 마케팅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
1: 네.
2: 요즘에 개봉했으면은, 이 댄스
0: 그니까,
2: 대회
0: 무조건
2: 챌린지
0: 했었어야
2: 했으면은,
1: 했는데. 할수 있어요, 솔직히.
2: 아, 진짜,
1: 4인 가족
2: 아예,
1: 해가지고.
2: 더 붐업되지 않았을까 하는
1: 네.
2: 아쉬움도 있어요.
0: 저는 근데 사실 처음, 아예 진짜 모든 걸 모르고 처음 봤었을 때는 그 댄스 대회 장면에서, 이 영화 좀 쉽지 않겠는데? 나랑 좀안 맞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가 너무 좋아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되게 가깝게 이 영화를 2차를 뛰었는데, 그 댄스 대회에 나오는 가족들이 다 뒤에 나오는 가족들인 거예요.
1: 아, 맞아요. 맞죠. 맞죠.
0: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슬퍼가지고, 이제 나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아니까? 그래서 그 댄스 대회 시퀀스가 엄청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2: 그게 또 에이다가
0: 그니까 그
2: 나오죠.
0: 안에 에이다가 나오고 이러니까.
1: 그래서 전 다시 봤을 때이 영화의 배려? 미덕에서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양이 작동을 멈추잖아요. 근데 작동을 멈추고 쓰러진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배터리 과열인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추고 싶은 의지일 수도 있죠. 계속 춤을 추다가 끝나잖아요.
0: 네.
1: 그것도 하나의 배려이자 미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메모리 뱅크를 보여주고 싶은 영화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 양이 쓰러지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1: 근데 코고나다 감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모든 장면에서 그게 느껴지는 게 진짜 대단하다는 다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한두 번만 더 보면 여러분들과 끌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니까.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한세 번째쯤 봤었을 때 이거를 느꼈던 것 같은데.

0: 네, 이 영화가 양은 사실 미카의 친구였잖아요. 그리고 이 엄마 아빠는 양의 쓰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잖아요. 얘를 언제까지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할지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얘가 뭐 경제적으로도 되게 그 가치를 따져보잖아요. 이
1: 네.
0: 유집이랑 이런 걸 생각을 했었을 때 양이 있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도구처럼 생각을 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양이 쓰러지고 나서는 이야기가 사실 그두 엄마 아빠가 이 양을 되돌아보는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의외였던 게 미카가 양을 돌아보는 것안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꼭 미카는 그냥 양에
1: 그렇죠.
0: 대한 기억을 딱히 알아볼 필요도 없고,
1: 아,
0: 미카는 심지어
1: 그렇죠.
0: 양의 빈자리에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1: 네.
0: 그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1: 그러니까
0: 참.
1: 미카는 너무 가까워서 기억을 되돌릴 필요도 없었던 게 아닐까.
0: 그니까.
1: 근데 그것도 참 슬퍼요, 그죠?
2: 그쵸. 또 유일하게 글라이드 노래를 부르는 소녀도
0: 그니까.
2: 미카잖아요.
1: 맞아요.
2: 미카는 알고 있었던 게
0: 그니까.
2: 아닐까요?
1: 그럴 수도 있죠.
0: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 원작이 번역이 안 됐는데,
1: 네.
0: 원작을 사서
1: 왜
0: 읽었었거든요?
1: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0: 아, 근데 원작책이 좀 별로예요.
1: 아, 그래요? 아하.
0: 원작책은 굉장히 애프터 양이랑 다르고, 이게 그
1: 네.
0: 단편집이고, 그 중에 한 편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단편들은 정말 별로고,
1: 네.
0: 굉장히 백인 남자 중심주의가
1: 아,
0: 심한
1: 그래요?
0: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책이었는데,
1: 네.
0: 근데 이 애프터 양의 원작도 어쨌든 내용이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뭔가 그 관통하는 주제가 비슷하긴 한데, 그 원작에서의 마지막 문장이 뭔가 러프하게 말하자면, 이 제이크가 결국에는 양을 약간 어떤 AI 스피커처럼 만든단 말이에요. 그 책의
1: 네.
0: 결말이. 이 양의
1: 아.
0: 기억과 목소리를 조합을 해서 그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쓰는 AI 스피커 같은 걸 만들어서 약간 인공지능 조수처럼 쓰는 엔딩이에요. 좀
1: 싫어.
0: 좀 다르잖아요.
2: 뭔가 브랜드에서 완전 불판 스토리야.
1: 그니까. 뭐 실험 성공 이런 거잖아요,
0: 그러니까. 그런
1: 지금.
0: 엔딩인데
1: 네.
0: 어쨌든
1: 난 별로야. 난
0: 네, 저도
1: 반대합니다.
0: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1: 네.
0: 근데 이제 그거를 벽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뭔가 양이랑 그 인공지능 양이랑 제이크가 얘기를 하면서, 아, 근데 내가 이 양이라는 아이를 얼마나 내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나는 이제서야 좀안것 같다.
1: 그한
0: 라면서요.
1: 문장은 괜찮네요.
0: 그쵸. 근데 이한 문장이 진짜 이 영화 애프터 양이랑 비슷한 것 같은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참, 그니까. 그래서 진짜 이런 책을 보고 이런 영화를 만든 코오나다 감독도 진짜 대단하다. 막 얘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2: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까지 되게 이 장면에서 이 대사가 기억에 남았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2: 그러면 남는 거 말고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있나요?
1: 좋아하는 대사.
2: 저는 마지막에 제이크가 미카에게 그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카, 양은 너를 많이 사랑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 대사가 너무
1: 네.
2: 좋거든요. 어쨌든 제이크도 이 양이라는 존재를 이제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1: 아, 그쵸, 그쵸.
2: 그래서 저는 이 대사를 들을 때마다 정말 눈가가 촉촉해지는데,
1: 그쵸, 맞아요. 네.
2: 혹시 또 그런 대사가 있으실지.
0: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게, 맨 처음에 이제 제이크가 맨 처음에 이제 양을 기억을 볼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보고 나서 갑자기 미카가 이렇게 방에 들어와서, 아빠 뭐 지루한 거 봐서 우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아, 뭐 눈물이 날 정도로 지루해요? 뭐 이러잖아요.
1: 맞아요. 다큐멘터리 보는 거냐고
0: 차에 대한
1: 물어보잖아요.
0: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눈물 날 정도로 지루한 거예요? 이러는데, 근데 그 대사가 진짜 참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해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막 제이크가 양의 첫 번째 기억을 보면서 울고 있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양의 내면을 제이크는 그동안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그거를 이제 기억을 통해서 처음으로 되짚어 보는 순간이기도 해서, 근데 그렇게 미카가 대사를 치니까, 그건 전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좋은 것
1: 저도 이 대사 말하려고 했는데
0: 같아요.
1: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0: 그니까.
1: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카는 뭔가 어머님과 아버님이 되게 바쁜 사람으로 묘사가 돼서 어쨌거나 양이 많이 미카를 옆에 같이 있었는데 돌봐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약간 양이 그동안 미카의 어떤 세계를 지켜

0: 주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게 심지어 자기 내면을 뭐 미카에게만 공유를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좀, 그리고 좀 슬픈 말이지만, 엄마 아빠가 이제 딸이 미카 말고 양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도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느꼈겠죠? 그럼에도 뭔가 그걸 티를 안 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양도 복잡한 내면이 있었겠죠. 그런 게 약간, 그런 게 오히려 양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미카를 통해 드러나는 장면들과 대사가 있는데, 뭐 그게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양이 되게 독특한 SF이고, 또 어쨌거나 뭐 다문화라는 말이 요즘 좀 많이 올바르지 않은 단어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아시아니스라고 거칠게 말하면 될까요? 뭔가 어쨌든 다양한 문화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일 수 있잖아요. 사실 이런 고민을, 그러니까 양을 직접 들이지 않더라도 할수 있죠.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좋은 우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데뷔 영화인 콜럼버스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각자 보신 경로나 그런 게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이게 재개봉이죠.
1: 네.
0: 개봉했을 때, 개봉하고 나서 VOD로 풀렸을 때 한번 봤고, 팟캐스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해외 OTT에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한번더 봤습니다. 성준님은 최근에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1: 저는
0: 맞으실까요?
1: 네, 최근에 봤고요. 그 극장의 시간들 녹음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극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개봉작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스크리너를 받아가지고, 이게
0: 네.
1: 불법이 아니라 스크리너를
0: 그렇죠.
1: 받아가지고,
0: 당연히,
1: 회사가 주시는
0: 네,
1: 겁니다.
0: 당연히 불법이 아니죠. 네.
1: 극장에서 수사해주신 그런 스크리너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아, 제가 비교적 최근 코고나다 감독을 좋아하게 됐다 보니까 이 초계작을, 이 데뷔작을 놓쳤어요.
0: 네.
1: 그래서 평소에, 아, 이걸 어디서 볼까? 기획전에서도 안 해줘서 못
0: 네.
1: 보고, 판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사가 없다 보니까 진짜 어디 돈좀 있는 영화사에서 판권을 다시 사줘서 재개봉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던 차에 이렇게 재개봉을 하게 되어서 또 반가운 마음과 함께 헐레벌떡 봤습니다.
0: 네, 유진님은.
2: 저는 근데 이 영화가 옛날에 이제 막 애프터 양에 대한 붐이 있었을 때이 영화
0: 네.
2: 그땐 OTT에 있었어요.
0: 맞아요,
2: 그래서
0: 맞아요.
2: 저는 그때 처음 봤었고
0: 네.
2: 그때도 이게 처음 보고 나서 이거를 딱 보자마자 아 코고나다 감독은 이걸로 이미 시작됐구나 약간 이런
0: 아,
2: 생각이
0: 맞아요,
2: 있었거든요.
0: 맞아요. 네.
2: 양이 있기 전에 이미 콜럼버스가 있었고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콜럼버스가 있기 때문에 애프터 양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고 저는 이 영화 그 당시에 뭔가 잠이 안들 때나 이럴 때 맨날 켜놓고 잤어요. 약간 나의 ASMR 같은 느낌으로.
0: 약간 컴포트
2: 네,
0: 무비.
2: 저의 진짜 컴포트 무비였고,
0: 네.
2: 그래서 저는 그 시절에 정말 많이 보던 영화였습니다.
0: 그럼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영화 속그 이름, 콜럼버스는 지역 이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쯤일까요? 약간 경주 옆에 청주 이런 느낌?
2: 맞아요,
0: 뭔가
2: 맞아요.
0: 되게 작은 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더 근교로 나가려고 하는 뭔가 그런 도시인데, 아, 아니면 무주 정도로 설명할 수
2: 그럴
0: 있을
2: 수도
0: 것
2: 있을 것
0: 같아요. 왜냐면
2: 같아요.
0: 무주도 그렇고 여기 콜럼버스라는 지역도 건축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곳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한만 19세, 20세 정도 된 듯한, 그리고 애프터 양의 에이다로 나오는 배우가 여기 또 등장을 하죠. KC가, 극중 역할 KC는 이제 다른 자기 또래들이 전부 밖으로 갈때 어머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이 도시에 남으려고 하는 친구가 케이시고요. 반대로 원래는 이 도시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오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존조가 연기한 진이고요. 통역가,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콜럼버스에서 지내고 있는 아버지가 이제 아파서 코마 상태로 가게 된 거를 알게 되어서 급하게 이곳 콜럼버스로 오게 되었지만,

0: 뭔가 아버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이 진과 KC가, 담장을 사이로 담배를 나눠 피면서 이 둘의 우정은 시작되고요. 그 우정이 보여지는 내내 뒤에 배경처럼 보이는 건축물을 이제 KC가 어느 정도 건축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도시와 이 도시의 건축물을. 그래서 이 건축물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진에게 말하자면 투어를 돌듯이 설명을 하는데, 진이 케이시에게, 아니, 그런 정보 말고, 너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이유를 말해달라고 할 때, 이 영화의 톤도 뭔가 살짝 달라지고, 케이시도 비로소 약간 조금 더 편안하게, 뭐, 이 건물을 좋아하는 자기의 진짜 이유, 그리고 자기가 겪고 있는 진짜 불편한 그런 마음속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진님 말대로 되게 컴포트 무비, 편안하게 볼수 있는 영화고, 또 한편으로는 코고나다 감독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약간 오즈 야스지로 같은 감독님의 비디오 에세이로 경력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고나다가 프레임에 담은 콜럼버스의 건축물들이 정적이고 정말 예뻐요. 그 보는 재미도 굉장히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고나다 감독님의 첫 영화에서 어떤 코고나다 니스를 느끼셨나요?
1: 저는 그 애프터 양이랑 빅버드 뷰티풀에서는 이미 상실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상실의 전후, 연속적으로 상실의 전후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콜럼버스는 이 상실을 앞둔 사람들의 캐릭터가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진은 이제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 있고 또 케이시는 그 콜럼버스를 결말에 보면 콜럼버스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엄마와 어쨌든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어떻게 상실을 준비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볼수 있어가지고 이것 또한 코고나다 감독님의 작품 세계관에 내가 또더 넓게 들어온 것 같다. 그냥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0: 그렇죠. 너무
1: 들었습니다.
0: 좋죠.
2: 저는 정말 이 코고나다 감독님이 아까 혜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미적으로 아름다운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집착?
0: 네.
2: 여기에서 사실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이제 진짜 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까 난 내가 살았던 도시를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순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감독님이 콜럼버스 출신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은 원래부터 그 공간에 그 도시에 있던 건축물들이었던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그걸 뭔가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콜럼버스를 너무 가보고 싶었지만 막상 가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0: 그렇죠.
2: 그냥 은행 건물이고 뭐 그냥 학교 건물이고 이러겠죠?
0: 네.
2: 근데 그거를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담아내면서 그 공간이랑 뭔가 이 캐릭터들의 서사를 연결시킨다는 것 자체가 참 되게 시적이면서도 진짜 코고나다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아까 줄거리 설명에서 제가 말씀했듯이, 그리고 그 성주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상실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수많은 곳들의 어떤 뭐 은행 이름 이런 것들이 안 나오더라도 뭐 뭔가 소개를 해주잖아요. 근데 극중에 이제 그 극중 케이시가 연기한 헤일리 루 리차드슨이 이제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전조등 앞에서 춤을 추거나 막 소리를 지르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땐 케이시가 예전에 다녔던 학교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시티 투어 따라온 듯이 이제 계속 그의 설명을 듣던 진이, 존조가 연기한 진이 여기는 어디냐고 하니까 노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곳까지 소개해준 이 여정이 얼마나 이 둘이 가까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노웨어라는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2: 그니까.
0: 순간의 말이. 그런 것들까지 되게 폭넓게, 참 관계를 깊게 다루는 감독이다라 생각을 했어요.
2: 저는 그 해찬님이 아까 잠깐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제 처음으로 막 케이시한테 진이 너가 진짜 이 건축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물었을 때그 대답을 안 보여주잖아요, 영화가.
0: 맞아요.
2: 말하는 순간을 이제 대사는 뮤트를 하고 그 뭔가 배경음악만 이렇게 깔아주잖아요. 근데 그 배경음악도 너무 아름다운데 그 진짜 이유

0: 는 둘만의 비밀처럼 남겨놓는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저도 그 얼굴도 너무
0: 그니까.
1: 아름답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이유로 설명하는 사람의 얼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2: 그러니까 이
1: 그것도 느껴볼
2: 사람은
1: 수
2: 뭘
1: 있어요.
2: 보여줘야 되고
1: 네.
2: 관객들에게 뭐를 과하게 말하면 주인공끼리의 추억으로 남겨야
0: 맞아요, 맞아요.
2: 하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모르는 영역이 있어야 아름답다는 거를 애프터까지 생각하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1: 그니까, 맞아요. 또 거기서 말하는 케이시 얼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듣는 진의 옆모습도
0: 그쵸.
1: 보여주는 게
2: 맞아요, 맞아요.
1: 더 완벽하다라는
0: 그니까.
1: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리고 저는 그것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건축물이 사실은 통유리 은행이잖아요.
1: 네.
2: 맞죠,
0: 그래서
2: 맞죠.
0: 뭔가 되게 정말 일상적인 건물이었을 것 같은데 그 건축물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추억이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신기하게 다가오기도 했고, 네, 그랬어요.
1: 그래서 그 케이시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건물도
2: 네.
1: 그냥 평범한 은행이고 후반부에 간판 보니까 퍼스트 피넨셜 뱅크라고 나오더라고요.
2: 네.
1: 거기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인데
2: 네.
1: 여기는 세 번째가 좋아하는 건물이에요. 근데 질문을 물어보니까 좀 과거 이야기를 슬쩍 꺼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정말 좋아하는 편집자가 있는데 김민경 편집님. 그분께서 누군가 나에게 이 책이 왜
2: 네.
1: 좋아? 물어보면은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0: 맞아.
1: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0: 내 인생을 이야기해야
2: 맞아.
0: 된다. 이러잖아.
1: 그게
2: 근데
1: 떠오르면서
2: 너무 공감돼요, 저
1: 네.
2: 말이.
1: 그래서 케이 씨가 완벽하게 얘기해주진 않지만 과거에 엄마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이렇게 처음에 방어적으로 하다가 슬쩍 예진에게 마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건물로 인해서 완전히 케이시 자신이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 건축에 어떤 자기의 이야기가 있고 이거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도 이 건물의 어떤 치유의 기능을 좀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저는 그리고 진짜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약간 줄거리의 아름다움을 다 빼놓고 말하면 나이 든 남자와 나이 어린 여자의 만남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약간 전 성애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0: 전혀
2: 하나도.
0: 아닌 느낌이죠.
2: 근데 그게 물론 그 연출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건축물들의 그 배경의 분위기도 있겠지만 저는 이두 사람 다 결국 뭔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위 세대에 의해서 뭔가 곤란을 겪는 동반자?
0: 맞아,
2: 그러니까
0: 맞아, 맞아.
2: 동반자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같은 상황을 겪는 동지
0: 그니까.
2: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 싶고 연계돼서 제가 가장 진짜 너무 좋아하는 대사가 이제 어쨌거나 이제 아버님은 이제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제 그 착한 아들이라면 그걸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다 나을 때까지 혹은 영면하실 때까지 그렇게 친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진이 이거는 제가 영어 대사라서 이제 한국말로 했을 때 자막이랑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아빠는 나를 위해 인생을 한 번도 멈춰주지 않았어라는 말이 또 너무 슬픈 거예요. 그걸 했던 때가 이제 그 건축물도 무슨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통로가 뭐 개울가 위에 있었던 그 공간에서 말하는데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사실 맞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진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지만 또이 상황을 겪은 사람만 공감할 수 있는 아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또 저는 보면서 진은 아버지를 그래도 좀 원하고 그리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게그 아버지가 지냈던 숙소에서
2: 네.
1: 뭐 아버지 옷장을 열어본다든지
2: 아,
1: 또
2: 맞아요,
1: 막
2: 맞아요.
1: 이것저것 가구를 살펴본다든지
2: 네.
1: 또 중간에 장난감 가게에서 제 생각에는 바둑을 산것 같거든요. 바둑 장기판.
2: 네.
1: 그래서 숙소로 돌아와서 맞은편의 의자에 뭐 아버지의 외투로 추정되는 그 옷을 걸쳐놓고 맞은편에 앉아서 이렇게 바둑을 두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래도 이 진이라는 사람이 뭐 타인과 얘기할 때뭐아뭐 아버지 연락을 많이 안 하고 이런 거를 얘기했겠지만 마음 속에는 그래도 좀 그리워하고
2: 맞아요.
1: 사랑하고 있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2: 저는 약간 외로움도 좀
1: 네,
2: 느껴졌어요.
1: 외로움이 있는
2: 혼자
1: 것 같아요.
2: 바둑을 두을 때.

0: 그래서 저는 참 뭔가 이게 이 사람의 장편 데뷔작이라는 게
1: 그러니까요.
0: 정말 비범하다는
1: 네.
0: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진짜로.
0: 사실은 이게 되게 아트적인 영화이긴 하잖아요. 어쨌든 뭔가 얘기가 굉장히 그 갈등이 뭐 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1: 네.
0: 그냥 그 약간 비슷한 처지에 있는 두 캐릭터가 만나서 뭐 싸우기도 하고 조금 치유도 받았다가 그냥 각자 갈길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장편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데뷔작인데 이렇게까지 아름답다는 게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막 했던 것 같아요.
2: 또왜 아름다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결국에는 건축과 도시의 공간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모습만 포착한 게 아니라 거기 밤거리나 아니면 거기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병원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그렇게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담은 그런 도시 공간을 보여준다는 게또 생명력도 느껴지고 그래서 더 와닿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1: 맞아요.
2: 있습니다.
1: 그 진정한 건축물은 정말 뭐 놀러 온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그런 기념비적인 조각상이 아니라 심지어 실제로 그 마을 사람들도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원래 있던 곳인데 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고 정말 생명이 함께 그 안에 같이 있는 그런 건축물이 더 좋은 건축물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코고나다의 영화 콜럼버스를 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스티커 하나를 배경화면으로 삼아서 예쁜 영화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건 내 이야기지라고 손을 뻗으면서 너무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가 더 좋은 영화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감독 영화들을 이야기하게 됐고요. 저희가 사실 많이 벼르고 있었잖아요. 사실 항상 벼르고 있던 거에 비해서 급하게 요청을 드리고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만족스러우셨는지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일단 만족스럽고요. 약간 이제서야 살풀이를 한번 한것 같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저는 그 콜럼버스를 정말 정말 스크린에서 보고 싶었거든요.
1: 네.
0: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단 말이죠.
1: 네.
0: 근데 이렇게 재개봉을 한다니까 너무 반가워서 너무 기쁩니다.
1: 성준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2: 저도 이렇게 좀 한없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1: 네.
2: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애프터향 특집으로 한번 해도 좋을 것 같고.
0: 단독으로도 한번 할
1: 네.
0: 수 있어요.
1: 이건 저희 진짜 벼르고 있기 때문에.
2: 네, 또 지금
1: 네.
2: 정부에서 영화 6천원 할인권을
1: 맞아요.
2: 지급하고 있어요.
1: 네.
2: 이렇게 6월 4일 콜럼버스
1: 네.
2: 재개봉하니까 극장에서 스크린으로 한번 보면은
1: 그러니까 진짜 좋을
2: 더
1: 영화.
2: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스크린에서 다시 보지 않을까.
1: 저도 다시 볼것 같아요. 그 넓은 데서 그 건축물들과 그 배우들의 눈을 한번더 보고 싶네요. 저희 지금까지 방송 마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0: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TBS 교통정보
3: 현재 서울 기온이 27도로 다소 더운 날씨고요. 오늘 서울시내 도로들 사고와 고장차 소식이 평소보다 많은 편이었습니다. 3시 이후로 정체 구간이 부쩍 늘었고 이제 퇴근 정체도 시작됐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1시간은 걸리고요. 또 월드컵 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도 나는 바람에 당산철교부터 다시 한번 정체입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방면도 영동대교 조금 지나 있었던 사고는 정리됐지만 잠실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고 잠깐 좋아졌다가 성수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은 걸립니다. 소형차 전용 유료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금천교 방면은 정체가 심합니다. 지상으로 가는 서부간선도로와 소요시간이 비슷하니까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에는 마지막 악장 64마디에 심벌즈 소리가 딱 한 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연주를 위해서 심벌즈 연주자는 50분 가까운 시간을 기다리는 셈인데요. 하지만 놀라운 건 바로 그 한 번의 짧은 울림이 있어야 비로소 곡이 완성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건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장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매일의 수면, 식사, 운동, 휴식 같은 작은 습관들이 결국 인생이라는 악보를 완성해주니까요. 어쩌면 오늘 하루도 눈에 띄진 않지만 내 삶의 클라이맥스를 준비하는 중요한 한마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여러분 인생의 건강한 울림을 함께 채워가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특별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요. 종류

도 많고 복잡한 약, 똑똑하게 제대로 먹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풀어볼까 하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감기약, 네, 감기약을 집중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네, 사인이 좀 안 맞았네요. 네, 오늘 처음이죠. 네. 자, 먼지나 연기를 마셨을 때 또는 물을 급하게 마시다 살에 들렸을 때, 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반응은요, 우리 몸의 중요한 방어작용 가운데 하나로 기도에 들어온 이물질이나 분비물을 밖으로 내보내 숨쉬는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감기나 기관지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흡연, 위산 역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이 반사작용, 기도 안에 이 물질을 밖으로 배출을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 반응인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야, 참 이거 참 어렵게, 이거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어렵게 풀었네. 어렵게 풀었어요. 문제를. 이 문제 내시려고 우리 작가님이 참 고생 많으십니다. 자, 아, 복이 있습니까? 아, 복이. 자, 쉬울 것 같은데요. 1번 아침, 2번 취침, 3번 기침, 4번 의기소침. 네. 아, 우리 엔지니어가 감기약을 오늘 먹었어요. 아, 그래서 아까 사인이 좀 안 맞았군요. 네.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설마 이기찬의 감기 요 정도로 선곡이 될 줄 알았는데, 야, 침으로 끝난 거였어요. 대단합니다. REF입니다. 고요 속의 외침.

0: 아픈 사람 옆에는 늘 약봉지가 놓여 있죠. 엄마가 건네주는 감기약 한 봉지, 가방 속에 넣어 다니는 알약 몇 개가 우리에겐 또 작은 안심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익숙한 약일수록 우리는 너무 쉽게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바른 약 복용의 중요성과 함께 양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약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아, 이제 뭐 아주 친근한 저희 가족처럼 네. 네,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 약국 지나면 다들 그냥 노수진 약사님의 그 인상처럼 푸근한, 왠지 약국 그러면은 좀 푸근한 그런 게 있어요.
1: 네, 네.
0: 네, 네. 그 실제로 우리 노 약사님도 약국에서 네. 또 동네 주민들께서 많이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본인의 네, 입으로.
1: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계절에 따라서 많이 찾는 약이 좀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절기여서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결막염이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계절에 구분 없이 네. 찾는 그런 약.
1: 네네. 네, 있죠. 뭐 두통약이라든지 소화불량 위장약이나 근육통약 그리고 숙취해소제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주 겪는 증세이기 때문에 네네. 늘 일관되게 나가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도 급하게 네네. 뭐 소화제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잖아요.
1: 네네. 일단 편의점으로 나가 있는 약은 11 네. 종류가 있고요. 아. 사실 그 밖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네. 의약품은 아니고요. 아, 그렇죠. 의약외품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네. 네.
0: 약을 의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아픈데도 아휴 괜찮아. 한숨 자고 나오면 괜찮겠지. 네네. 이런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1: 네네.
0: 네. 참는 거 이거 괜찮습니까?
1: 아, 약국에 있다 보니 좀 극단적인 경우를 많이 봐서 네. 너무 참으시거나 네. 너무 안 참으시거나 그래서 사실은 둘 다가 바람직하지가 않은데요.
0: 그렇죠.
1: 통증이라는 것은 내 몸이 뭔가 이상이 있다고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네. 증세가 뭐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심해지거나
0: 네네.
1: 아니면 일상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진료를 하기 전에 일단 가까운 약국에서 약사님과 의논을 하시면 네. 이것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할 증세인지 아니면 약으로 좀 해소될 수 있는 증세인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네. 의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주위에도 보면 그 건강 염려증이라 그러죠.
1: 네,
0: 그런
1: 네.
0: 게 많이 계시거든요.
1: 너무
0: 제
1: 많죠.
0: 주위에도.
1: 네, 네.
0: 그래서 자주 거의 매일 오신 분도 계십니까?
1: 네, 계십니다.
0: 아, 네.
1: 다양해요. 질문이 네. 매일 오셔도.
0: 너무 안 오시는 것보다는 낫겠네요.
1: 낫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자, 닥터스 5월과 6월에 격주로 우리가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종류도 많고 복잡한 약 똑똑하게 제대로 먹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풀어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요.
1: 네.
0: 대한약사회 정책 가운데 창고형 약국 확산 방지 문제를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1: 네.
0: 이 창고형 약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국이 창고처럼 생긴 겁니까?
1: 네. 사실 굉장히 넓은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0: 아하.
1: 그리고 의약품을 마치 일반 공산품처럼 굉장히 네. 대량으로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0: 아, 의약품이 아닌 마치 예. 제품처럼.
1: 네네. 아하. 우리도 창고형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거기에 쌓아두는 양식.

0: 가장 중요하게 삼게 되는 것이 가격이고,
1: 네.
0: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올바르게 약을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약사와 좀 전문적으로 상담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약국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1: 또 이제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는 약국이 크고 그렇게
0: 네네.
1: 대형이면 우리가 좀 싸게
0: 네네.
1: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네.
0: 그래서 젊은 약사님들의 모임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1: 네.
0: 창고형 약국을 이용하신 분들 1000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 네.
0: 이 중에서 1000분 중에서 45%가 계획하지 않았던 품목들을 추가 구매를 했고,
1: 네.
0: 그것은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나 헤어진통제 등이었어요.
1: 네.
0: 이유가 정말 저렴해서 마치 약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1: 네.
0: 그게 또 대용량이어서 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1: 네.
0: 그리고 이게 집에 와서 보니 비슷한 효능의 약이 있는데 내가 또 샀더라. 그리고 당장 필요하진 않는데 언젠가 먹을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1: 네.
0: 생각에서 구매를
1: 아, 미리
0: 했다거나,
1: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요? 아하.
0: 그리고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이걸 미처 물어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1: 네네.
0: 그렇다 보니 우리 지역 약국에서 결제하는 금액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금액을 그 창고형 약국에 가서 쓰게 되시고,
1: 네.
0: 그리고 보관하게 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양이 많이 늘고,
1: 네.
0: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의약품이 많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 네.
0: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창고형 약국에서 잘 묻지 못하고 일단 사왔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 또내 집, 내 직장 가까이 있는 약국에 가서 이약 내가 먹어도 되는지, 이
1: 아.
0: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는지,
1: 네.
0: 라는 것들 물어보는 분들이 60 7%나 되셨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일단 사고 보자는 그런
0: 네,
1: 심리군요.
0: 맞아요. 그래서 대한약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의약품의 사용을 하는 것이 충동 구매,
1: 네.
0: 중복 구매, 과잉 구매로 이어지면서 안전하고 올바르게 약물을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파괴될 것을
1: 네.
0: 우려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약을 살때 아까 뭐 67%가 다시 뭐 직장 근처에 약국에 가서
0: 네.
1: 약사님께 여쭤본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약사님들이 복약 지도라 그러죠. 그게
0: 네.
1: 중요하지 않습니까?
0: 너무 중요합니다.
1: 네.
0: 사실은 일단 약사들은 약국에 오신 고객들을 스크리닝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코감기약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전립선 질환은 없는지, 또 두통약 찾으실 때는 혹시 술 먹고 머리 아픈 건 아닌지,
1: 아, 그런
0: 이러한
1: 것들을.
0: 것들을 좀 스크리닝을 하면서
1: 네네.
0: 약을 걸러내야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너무 구입하고 대량으로 구입하게 하는 것에만 좀 흘러가는
1: 네네.
0: 구조에서는 이러한 소소한 상담 기능들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주의사항들을 못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러한
1: 네네.
0: 점들이 많이
1: 네.
0: 걱정입니다.
1: 이게 그 대량 구매나 이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약국을 찾는 분들이 저희가 시작하면서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고령층 어르신들이나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0: 그렇죠.
1: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건강에
0: 맞아요.
1: 상당히 염려가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네.
0: 그러다 그 사실은 우리가 서점이라든지 아니면 철물점이라든지 은행 지점 같은 것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1: 네.
0: 그렇다 보면은 사실 당장 내가 당장 빗자루 하나 사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처럼 사실은 대형 약국 중심으로 좀 집중이 되면 지역 약국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늘어나게
1: 그러네요.
0: 되고,
1: 네.
0: 지역 약국이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좀 몸이 불편하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약국이 사라진다는
1: 네.
0: 것이고, 특히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멀리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1: 네.
0: 같습니다.
1: 그렇다면 대한약사회가 생각하는 해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그렇죠. 의약품이 일단 공산품처럼 소비되는 것을 네. 저희는 좀 막고
1: 그렇죠.
0: 그리고

0: 뭐 약국이 국민 건강을 위한 약료 서비스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임무이거든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약국에 어떤 약국을 수익 창출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거나
1: 네.
0: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본이, 외부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1: 네.
0: 또 약국 명칭에서 너무, 이곳은 너무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겠구나, 싸게 살수 있겠구나, 이런 좀 오남용의 우려를 줄수 있는 그런 명칭들을 좀 제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나 개설이나 운영에 있어서 약사와 약국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1: 네. 아니,
0: 있습니다.
1: 그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네네.
1: 이게 단순히 투자의 어떤, 투자 수단으로서의
0: 네.
1: 약국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0: 맞아요.
1: 사람 중심, 또 환자 중심의
0: 맞아요.
1: 그런 약국으로
0: 네.
1: 지금 잘 가고 있는 와중에 또 그런 창고형 약국들이 우후죽순으로
0: 네네.
1: 생겨난다면,
0: 맞아요.
1: 당장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0: 너무
1: 네.
0: 불편합니다.
1: 그렇습니다. 네.
0: 위험하기도 하고요.
1: 네. 그런 해법들을 좀 잘, 현장에서 좀잘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0: 네,
1: 네.
0: 더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자, 대한민국 국민의 슬기로운 복약 생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수진 약사님과 함께 오늘은 감기약을 집중 탐구해 볼까 하는데요. 떠도는 감기약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예,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약사님 앞에 지금 OX 팻말이 있는데요.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1: 이거, 긴가민가? 이거 세모 같다? 그럼 세모도 가능합니다.
0: 네.
1: 자,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감기약은 사실 감기 자체를 완전히 치료하는 약은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0: 오입니다.
1: 자, 두 번째입니다. 감기약 먹고 졸리면 운전은 피하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맞습니다.
1: 네, 오. 세 번째입니다. 감기약은 술과 함께 먹어도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어유, 안 됩니다.
1: 오, 안
0: X.
1: 됩니다. 네, X. 자, 네 번째. 어린이 감기약은 어른 감기약을 반으로 줄여 먹이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틀립니다. X.
1: 네, X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감기약은 여러 개 같이 먹어도 성분만 다르면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틀렸습니다. X.
1: 네, X.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감기약, 떠도는 감기약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네, 맞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저희가 드리죠.
0: 네.
1: 감기약은 사실 감기 자체를 완전히 치료하는 약은 아니다. O, 그러셨어요?
0: 네.
1: 네네.
0: 감기라는 것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지만
1: 네.
0: 사실 감기약은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이 아니고요. 콧물, 코막힘이나 뭐 몸살이나 기침 같은 증상들을 완화시켜서 좀 몸이 덜 불편하게 하는 약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완전히 감기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좀
0: 네네.
1: 더디게 완화,
0: 맞아요.
1: 증상 완화. 네네.
0: 네네.
1: 그렇군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충분한 휴식, 그리고 그 수분 섭취도 좀 많이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0: 네네.
1: 하시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사실 감기 걸려서 우리가 바이러스와 막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해줘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수분을 잘 섭취를 해야 열이 나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거. 그래서 목 점막도 마르고 코 점막도 마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분 보충이 되기 때문에
1: 네.
0: 훨씬 더 감기 증세가 빨리 낫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1: 자, 그리고 두 번째, 감기약을 먹고 졸리면 운전은 피하는 게 좋다. 오, 그러셨어요. 당연한
0: 네,
1: 말씀이겠죠.
0: 맞아요.
1: 네. 이렇게 감기약을 먹으면 왜
0: 네.
1: 졸린 건가요?
0: 감기약, 특히 코감기약
1: 네,
0: 중에
1: 맞아요. 네.
0: 하이스타민제라는 이제 콧물, 코막힘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있는데요.
1: 네.
0: 이 약이 뇌에 영향을 줘서 좀 졸음이나 진정작용이 있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1: 네네.
0: 네.
1: 코감기약이 더 심한 거죠?
0: 그렇죠. 대부분, 근데 코감기 약이 졸음이 오는 약의 대명사이고요. 그래서 코감기약을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게 졸려요, 안 졸려요 많이
1: 아,
0: 확인을
1: 네네.
0: 하십니다.
1: 네.
0: 그렇지만 모든 감기약이 그렇게 졸린 건 아니고요.
1: 네.
0: 코감기약 중에서도 좀덜 졸린 약도 있고 많이 졸린 약도 있고요. 또 똑같은 약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이 감기약을 먹고 운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된다.
1: 네.
0: 그것도 안 되는 거죠?
1: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강화가 되어서요.
0: 네.
1: 좀 졸립거나 어지럽거나 했을 때도 운전을 하는 것에
0: 하면은 안
1: 대한
0: 되고.
1: 운전자의 책임을 묻고
0: 네.
1: 있거든요.
0: 그렇죠.
1: 예.
0: 그리고 모든 감기약이 졸립습니까? 뭐 모든
1: 네네. 좀
0: 감기약이?
1: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대부분 코감기약 그리고 때때로 진해거담제
0: 네.
1: 등이 졸릴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개인차가 있어서 내가 먹어봤을 때 이게 좀 졸렸다 그러면 어떤 성분인지를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0: 네. 자, 그리고 감기약은 술과 함께 먹어도 괜찮다. X. 네.
1: 네네.
0: 당연히 안 되겠죠?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안 되는 이유가
1: 특히,
0: 뭡니까,
1: 네네.
0: 약사님?
1: 감기약 안에 들어있는 헤어진통제,
0: 네.
1: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사실은 간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감기약을 먹고 있는 자체로도 굉장히 간에 부담이 되는데
0: 네.
1: 술은 또 간에서 해독이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한테 이를 훨씬 더 많이 안겨주니까 간에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술을 드시는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는 감기약은 복용하지 마시라고 저는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0: 네. 이렇게 만약에 같이 먹었어요.
1: 네.
0: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에 치명적인
1: 그러니까
0: 어떤 부담을 주게
1: 이게
0: 되는 거죠?
1: 딱한번 먹었을 때 바로 치명적이진 않아요.
0: 네, 물론
1: 그래서
0: 그렇겠죠.
1: 다들 좀 안심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간 부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응급실을 찾는
0: 네네.
1: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0: 그렇군요.
1: 있어요.
0: 네.
1: 예. 알게 모르게 부담이 됩니다.
0: 네. 감기 걸리셨을 때는 술을 드시지 마십시오.
1: 네.
0: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린이 감기약은 어른 감기약을 반으로 줄여 먹이면 된다. X.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1: 네.
0: 이렇게 실제로 어린이 감기약을 어른 감기약 절반, 자, 이거 먹어, 먹어, 먹어. 이렇게
1: 네.
0: 하시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1: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특히나 아이가 알약을 먹는다면,
0: 네.
1: 자, 이거 반 잘라줄게. 이러는 경우가 좀 흔히 생길 수 있을 것
0: 아,
1: 같은데요.
0: 그래요.
1: 사실 어린이는 그냥 몸집이 작은 그런 어른이 아니고,
0: 네.
1: 이 연령에 따라서 약물을 처리하는 능력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냥 몸이 작다고 해서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약의 용량은 체중뿐만 아니라 연령도 굉장히 중요하게 계산에
0: 네네.
1: 들어가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이렇게 반으로 자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알약 을 반으로 자르면 약 성분이 그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0: 아,
1: 이쪽에 치우쳐 있을 수도
0: 그럴 수
1: 있기
0: 있겠네요.
1: 때문에 예, 과하게 먹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먹거나 이런 일도 있어서
0: 네네.
1: 굳이 알약을 반으로 잘라서 먹이는 것도 저는 권하지는 않고요.
0: 네.
1: 또뭐 기침약이라든지 콧물약 중에 일부는 아이들한테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성분도 있어서요.
0: 네네.
1: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아이한테 맞는 약을
0: 네.
1: 따로 구입하거나 조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0: 아까 그 어린이도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약그 처방이 다를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형이 중학생이고,
1: 네.
0: 동생은 초등학생인데, 형 거를 좀
1: 그렇죠.
0: 먹었어요.
1: 맞아요.
0: 이런 경우도 안 되겠네요.
1: 저는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몸무게 차이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0: 네네.
1: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알러지나 부작용이 있는 것들은 또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약은 가려서 먹여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감기약은 여러 개 같이 먹어도 성분만 다르면 괜찮다. X 그러셨어요?
1: 네, 맞아요.
0: 네.
1: 그 이유가 성분이 많이 겹치기
0: 아, 그러니까 뭐
1: 때문이거든요.
0: 기침약 다르고 또
1: 네.
0: 가래약 다르고 콧물약 다르고.
1: 예, 근데
0: 네네.
1: 보통 우리가 종합감기약을 이상적으로 감기기가 조금 있으면 종합감기약을 많이 먹잖아요.
0: 네.
1: 종합감기약에는 일단 헤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그리고 콧물 코막힘약이 들어있거든요.
0: 네.
1: 근데 종합감기약을 먹었는데 아 열이 안 떨어졌어. 그리고 헤어제를 먹는다든지
0: 네.
1: 기침이 잘안 났네. 그리고 기침약을 더 먹는다든지 하면
0: 네.
1: 약 성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심해지고 과잉 복용으로 또 독성이 나타날 수도
0: 아,
1: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렇게 중복해서 먹는 것들은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0: 네.
1: 제가 또 특히 조심시켜

0: 드리는 것은
1: 네.
0: 콧물약과 기침약 그러면은 약효가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약일 것 같지만
1: 네.
0: 이 약을 보면 겹치는 약들이 꽤 많이
1: 아,
0: 있어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우선 약을 더 먹을 때는 성분이 중복되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은 댁들에서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감기약이라는 게
0: 네.
1: 이게 처방을 받아서 이제 먹다가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0: 그렇죠.
1: 남은 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그러면 각 가정마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시는지 저는 궁금한데
0: 네.
1: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남은 감기약들이 있어요.
0: 네.
1: 이런 경우에 추후에 감기 걸렸을 때
0: 네.
1: 내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0: 아,
1: 막 먹어도
0: 네.
1: 되는 건지.
0: 아, 그런 경우에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1: 네.
0: 일단 약 봉투를 버리지 마셔라. 그리고 그약 봉투에도 성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조제약의 경우에도.
1: 네네.
0: 그러면 성분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증세에 먹은지 기록해 놓으셔라. 그렇게 보관을 하는데 습기가 차지 않았다면
1: 네.
0: 저는 6개월 이전에
1: 6개월 정도.
0: 예,
1: 아.
0: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2234번 님도 약사님, 감기약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6개월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0: 그러니까 조제한 약은 습기가 차지 않았다는 것을
1: 네네.
0: 전제로 알약일 경우에 저는 6개월을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뭐 가루약이나 시럽은 훨씬 더 짧습니다.
1: 네.
0: 네네.
1: 그렇군요. 자, 오늘 감기약 관련해서 집중 탐구하고 있습니다.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감기약에 대한 슬기로운 복용생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2부에는 친절한 진료실, 저희가 감기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자, 오늘은 양육 현장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고 계신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감기약에 대한 슬기로운 복용 생활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친절한 상담실 열어볼까 하는데요. 1918번님, 2234번님은 1부 끝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유통기한 그리고 남은 감기약 요거는 이제 해결됐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3141번님은 지난번에 콧물 기침 가래약을 처방받아서 먹다가 남았는데 이번에 콧물 증상이 있으면 전에 남은 약 먹어도 될까요? 이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들 궁금해하시는
2: 맞아요.
1: 거예요.
2: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약국에는 그 약을 네.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 그리고 일요일날 근무를 하다 보면 네네.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1: 네. 먹어도 네. 돼요?
2: 약사님? 네네, 맞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약이 들어있는지 보통 약 봉투에 네네. 그 성분들이 나 약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콧물약이랑 기침약이 같이 섞여 있다면은 그 안에서 가려내실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증세가 아니라면 그리고 습기가 안

0: 산 상태에서 너무 길지 않다면 네. 너무 오래전에 지은 약이 아니라면 저는 일단 전화로 그 약을 조제해 주신 약사님께 좀 문의를 먼저 해보셨으면 문의를 먼저 좋겠어요. 네, 성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콧물 기침 가래약이니까.
0: 네네.
1: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침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네네. 기침 그 약만 골라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때는 네네. 미리 그 처방해 주신 약사님께 전화 드리는 거.
0: 그렇죠. 네.
1: 그 약 봉지에 다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죠?
0: 네네. 전화번호 네. 반드시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다 친절히 또 안내를 해 주시니까요.
0: 그렇죠.
1: 네. 예. 자,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7126번님. 약국에서 산 감기약이랑 병원에서 받은 감기약을 같이 먹고 있는데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드셨는데 괜찮은 네. 건지 모르겠습니다.
0: 네.
1: 네. 그렇습니다. 네.
0: 분명히 좀 어지러웠거나 졸렸거나 네. 아. 입이 많이 마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 네네.
0: 일단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더 먹을 때는 항상 성분이 겹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네. 드셔라 이렇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7318번님 남편이 감기만 걸리면 땀 빼야 낫는다며 사우나를 갑니다. 열 나고 몸살 심할 때 뜨거운 사우나 가는 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0: 네, 네. 보통 열이 나거나 좀 춥거나 몸살 기가 있는 초기 감기에는 뭐 우리가 흔히 먹는 쌍화탕이나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고 따뜻하게 입고 땀을 좀 빼셔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사우나에 가서 정말 땀을 확 흘려버리면은 탈수도 올 수 있고 몸이 그렇죠. 피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사우나 그 탕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선풍기 바람도 있고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1: 네.
0: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세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서
1: 그렇습니다.
0: 저는 목욕탕이나 사우나는 가시지 말라고 합니다.
1: 네. 증상이 악화되더군요.
0: 네.
1: 제 경험이 비춰봐서
0: 네, 네.
1: 저도 사우나
0: 가면 압니다. 네.
1: 그 이후로는 절대 사우나 안 갑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어떤 분들은 또 콩나물 콩나물국을 네.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0: 맞아요.
1: 고춧가루 확 타가지고
0: 땀을 확 내고요.
1: 네. 네. 네.
0: 땀이 나는 것까지는 초기 감기에 좋은데
1: 네.
0: 그때 시원 덥다고 막 문을 열거나 하면은 또 감기가 더 심해지니까 땀이 네. 나더라도 미지근한 상태를 좀 유지를 하셔야 돼요.
1: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28509님이 약사님 제가 독감약을 먹고 메스껍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원래 이런 부작용이 흔한 건가요? 그러셨어요.
0: 네네. 구역감이나 구토는 독감약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1: 네.
0: 근데 독감약은 딱 5일분 처방을 하면 5일분을 다 먹어야 그 독감 바이러스를 없앨 수가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좀 힘드시면 밥 먹고 바로 먹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먹어서 좀 그 약이 빨리 네네. 배출되도록 하면 구역감이나 구토감이 덜해져요.
1: 이런 경우에 위장약을 조금 따로 처방받는 건 어떻습니까?
0: 네네. 그것도 좋습니다.
1: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0: 네.
1: 자, 그리고 6419번님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코막힘 약을 먹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왔습니다. 감기약도 이 고혈압 환자는 조심해야 하나요? 그러셨습니다.
0: 네네. 그런 약들이 있는데 모든 약은 아니고요.
1: 네.
0: 코막힘을 뚫어주는 게 비충혈 제거제라고 해서 코 점막에 있는 혈관을 딱 수축시켜서 코를 빵 뚫어주는 성분이거든요. 이 약이 전신에 있는 혈관도 수축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심장도 두근거리고 또 잠도 안 올 수 있고 두근두근해져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압 환자들에게는 아무래도 혈관이 수축된다는 것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1: 네.
0: 감기약을 드시기 전에 혈압약을 먹고 있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보통 이제 약국 가면 약사님들이 물어보시죠.
0: 네네,
1: 뭐 혈압이나 당뇨
0: 그렇죠.
1: 있습니까? 물어보시죠.
0: 다른 약 드시는 거 있냐 여쭤보죠.
1: 네. 네. 네. 자, 그리고 5283번님. 약사님 저는 유방암 수술 6개월인데요. 외과에서 보조식품 영양제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눈이 노화가 와서 오메가3도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셨는데 눈이 노화가서 오메가3 이게 맞는
0: 네, 연관이 있습니다.
1: 연관이 있습니다.
0: 네, 네. 감기약은 아니지만
1: 네.
0: 일단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1: 그런데
0: 그렇죠. 실제로 그 암 요즘은 굉장히 많이 기술이 발달해서 암세포만 없애는 약들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1: 네.
0: 대부분은

0: 아직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많이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1: 네네.
0: 이런 증세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몸에 좋은 것들을 지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전투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
1: 네네.
0: 몸의 세포들을 위해서 정말 잘 쉬고 그 항암 치료에만 좀 집중을 해야 훨씬 회복도 잘 되고 회복하셔서 나중에 눈 영양제도 좀
1: 네네.
0: 편하게 드실 수
1: 그때
0: 있는
1: 가서 이제
0: 때가
1: 드시는
0: 옵니다.
1: 거를 추천하신다. 이제 그런
0: 네.
1: 말씀이십니다. 지금 당장 이제 항암 치료에 좀 더, 집중하시는 그런 시기가, 되셔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4988번님. 아침, 저녁과 점심약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깜빡하고 점심약을 거르면 저녁 식사 후에 저녁약을 바로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후 대여섯 시쯤 점심약을 먹고 자기 전에 저녁약을 또 먹는 게 나을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0: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약이 이렇게 다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일단 보통 우리가 하루에 세번 먹게 약이 처방이 되지만 일부 하루에 두번 먹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아침하고 저녁에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심에는 약이 좀 숫자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거나 아니면은 몹시 졸린 약은
1: 저녁에
0: 저녁에만
1: 드시고.
0: 처방을 하는 경우. 그러면은 이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일단 잊어버린 시간, 기억난 시간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1시에 먹어야 되는데 한 3시쯤이 기억이 났다. 그러면은 위장장애가 없다면 그냥 드셔라. 점심때 먹어야 할 약을 드시고 그 복용한 시간으로부터 5~6시간 있다가 저녁약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억난 게 정말 저녁이 다 되어서 기억이 났다. 그러면은 그냥 부득이하게 점심약은 제끼고 아침약 먹고 저녁약
1: 저녁약을
0: 먹고,
1: 드시는 거. 그렇군요. 저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만 지금 청취자분들도 좀, 평소에 좀 헷갈렸던
0: 그쵸,
1: 것들, 이런 것들 질문 주신 거 아주 좋습니다. 많이 많이 주세요. 2465번님은 저희 할머니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약국에서 산 판땡땡부터 드세요. 많이 먹어도 되는 약인가요? 그러셨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저희
0: 맞아요.
1: 할머니도 보면은 이제 소화가 좀안 된다 그러면 이제 활땡땡을
0: 그쵸, 그쵸.
1: 눈앞에 두고 매일 드셨던 그런 기억이
0: 맞아요.
1: 있습니다.
0: 그런 이제 조그만 병에 든 약, 혹은 뭐 짜먹는 감기약, 이런 약들을 제가 굉장히 좀
1: 아,
0: 우려하고,
1: 그러시군요.
0: 이거를 구매하시는, 그 사가시는 분들한테 늘 잔소리를 좀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거는 굉장히 물약이고, 위장장애가 없는, 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 안에는 진통제도 다 들어있고 코감기약, 기침약 다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한 약이라서 이거 먹을 때 다른 약, 다른 진통제나 다른 감기약 드시지 마셔라. 꼭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편 저 계속 먹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병 먹는 것이 뭐 크게 다른 약과 병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큰 탈은 없지만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그 약을 한병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커피 마시듯이 그렇게 기운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어르신들이 이미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약과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리지만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냥 알약같이 약같이 생긴 거를 먹어라. 약은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1: 아무튼 이렇게 드셔도 약사님과 좀잘 상의하시고 또 어르신이 이제 아유 나는 이거면 돼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보통.
0: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 좀 적당하게
0: 그쵸.
1: 약사님과
0: 잔소리도
1: 잘
0: 하시죠.
1: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2234번님. 2234번님은 참 단골 저희 청취자분이세요. 문자를 하루에 두세 통은 꼭 보내세요. 아, 요즘 짜먹는 감기약을 자주 이용하는데 알약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근데 질문도 참그 좋은 질문만 보내주세요, 이분이.
0: 그러시네요.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 분들이 이 약, 을 먹고 위가 상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세요.
1: 그렇습니다.
0: 이거 먹고 위 버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짜먹는 약, 물로 된 약들 아니면 차처럼 타먹는 약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0: 환자가 네. 위장에 부담이 없다는 점.
1: 아, 그렇군요.
0: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식후에 먹어야 되는 약은 아니라는 점.
1: 네네.
0: 이런 점들이 굉장히 장점이고 또 휴대하기도 편한 이런 장점이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다 약이에요. 알약하고 네. 똑같아요.
1: 이게 짜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위 말해 쉽게 보면 안 되고 좀 성분이 그렇죠. 다 제대로 들어있는 거죠.
0: 제대로 들어있어요. 네네. 순한 것도 아니고 약이 적게 들어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죠?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네. 네. 쉽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짜먹는 약도 참 환자들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0: 네네. 복용하기가 네,
1: 편리하고요.
0: 참 좋죠.
1: 네. 자, 5954번님. 저는 약간만 아파도 병원 약을 지어 먹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먹습니다. 너무 자주 약을 밥 먹듯 먹는데 괜찮을까요? 그러셨어요.
0: 아, 네. 네네. 뭐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1: 네.
0: 한 달에 한 번의 감기 약이 밥 먹듯 약을 먹는 빈도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감기라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네네.
0: 감기 증세가 있을 때 좀 빨리 드셔서 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미리 예방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겠죠.
0: 네네. 네. 초기에.
1: 네.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0: 네, 아니에요.
1: 네네.
0: 그래서 약국에 오시는 분들도 늘 내가 너무 자주 와 이런 말을 막 입에 달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오시는 거 아니시라고 네, 네. 늘 안심시켜드립니다. 네.
1: 그게 자주 가셔서 친하게 지내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가셔서 문제죠.
0: 그런 경우가 많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1: 1941번님은요. 이비인후과에서 증상이 생기면 먹으라고 비염약을 상비약으로 처방받았습니다. 약국에서는 감기약이라고 하면서 주시던데 뒀다가 코감기 증상에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셨어요?
0: 네네.
1: 네.
0: 비염약도 항히스타민제이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코감기 약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보통 코감기 약은 하루에 세 번 먹게 그 처방을 할 수 있게끔 용량이 나오는데요. 비염약이라고 할 때는 좀 덜 졸린 약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네. 많이 처방을 하셔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코감기에 드셔도 됩니다.
1: 네네. 자 그리고 6145번님 종합감기약은 왜 항상 안 듣는 걸까요? 나으라고 만드는 약인지 궁금해요. 꼭 병원에 가야만 낫습니다. 지금 6145번님은 종합감기약을 드시면 잘 네. 우리 소위 말하는 약발이 안 맞는다.
0: 맞아요.
1: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종종 있죠.
1: 네.
0: 저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은 사실은 종합감기약만 있는 게 아니라 기침약, 콧물감기약 이게 제형과 용법과
1: 네.
0: 그 함량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요. 내가 병원에 정말 갈 시간이 부족하다.
1: 네.
0: 밤에 꼭 그 약을 먼저 먹어야겠다고 할 때는
1: 네.
0: 종합감기약 주세요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내 증세가 어떠하고
1: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0: 그리고 기존에 내가 종합감기약을 먹으면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1: 네.
0: 얘기까지 꼭 하시면
1: 네.
0: 보다 정확하게 약을 복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약사님과 환자 간의 그 대화가 조금은 이제
0: 예,
1: 중요하죠.
0: 예, 예.
1: 잘 설명도 해야 되고 또 약사님이 잘 알아듣기도
0: 그렇죠,
1: 하셔야 되거든요.
0: 그렇죠. 예.
1: 네, 네. 잘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 주십니까?
0: 아, 그 환자분이
1: 네네.
0: 설명을 못 하실 때요. 사실은 처음부터 내가 설명을 잘 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오시지는 않아서
1: 네네.
0: 계속 이렇게 저렇게 여쭤보고 이 약 먹으면 잘 들었냐 이전에는 어떤 약을 드셨냐 이렇게
1: 네네.
0: 저는 좀 가볍게 시약을 물어보면서 시작을 해요.
1: 그래서 우리 노약사님이 이렇게 방송을 해보면 참 그 질문이나 이런 인터뷰를 참 잘하신다 그런 제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게 다 이제 그런
0: 네네.
1: 경력이
0: 맞아요.
1: 네, 이 방송에 또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1: 네네.
0: 네네.
1: 네. 자 그리고 5573번님 아이가 감기약을 먹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보챘습니다. 감기약도 아이마다 반응이 다른 건가요? 그러셨어요.
0: 네네, 맞아요.
1: 네, 이런 경우 많죠.
0: 많죠.
1: 네.
0: 특히 이제 콧물 감기약 오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1: 네.
0: 보통은 우리가 콧물 감기약은 먹으면 졸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그 비충혈 제거약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졸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꼴딱 밤을 새울 정도로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1: 아.
0: 어른들은 그렇게 그냥 잠을 못 자는

0: 근데 아기들은 계속 보채고 칭얼거리고 하게 되어서
1: 네.
0: 이런 감기약을 먹고 정말 팍 졸려서 자는 애들도 있지만 못 자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진료를 받거나 약을
1: 네네.
0: 구입하실 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1: 그렇죠.
0: 네네.
1: 네. 아이가 전에 여기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그때
0: 그쵸.
1: 잠을 못
0: 맞아요.
1: 잤다라든가
0: 예.
1: 정확하게 그
0: 말씀을.
1: 약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0: 네네. 그래야지 그것을 피해서
1: 네.
0: 덜 부작용이 나타나는 약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943번님, 감기 걸리면 무조건 항생제부터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항생제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그러셨습니다.
0: 네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항생제는 세균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1: 네.
0: 항생제가 감기약의 필수이진 않아요. 근데 감기가 좀 오래되다 보면 목에 세균성 인후통이 오거나
1: 네.
0: 아니면 뭐 귀로 가서 중이염이 오거나 폐렴이 가거나 그랬을 때는 세균에 의한 감염이 진행이 된 거여가지고요.
1: 네네.
0: 그때는 항생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항생제를 처방을 하면 또 걱정들이
1: 그렇죠,
0: 많으셔서
1: 그렇죠.
0: 조금만 먹고 다안 먹으세요. 항생제 처방이 되었을 때는 정확하게 진료를 하신 거니까 좀
1: 네.
0: 끝까지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자, 그리고 2685번님. 약사님, 감기약은 식후에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입맛이 없어서 밥을 거의 못 먹었을 때도 꼭 먹어야 하나요? 삶은 달걀이나 초코바 같은 거 하나 먹고 약을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0: 네네.
1: 네네.
0: 꼭밥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1: 네.
0: 그 감기라는 게 걸리면 입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1: 네.
0: 또 감기약 자체가 입맛을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밥을 먹고 감기약을 먹게 하는 이유는 밥으로 인해서 위산이 분비되었을 때 약을 먹어야 오히려 위에 대한
1: 아,
0: 부담이
1: 부담이
0: 덜하기
1: 좋고,
0: 때문에
1: 네네.
0: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밥을 못 먹겠는데 꼭한 그릇을 다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1: 네.
0: 그래도 조금 따뜻한 죽이라든지 누룽지라든지 뭐 계란 같은 거
1: 네.
0: 드시고 약을 드시는 거 충분히 내가 위장이 너무 나쁜 분이 아니라면
1: 네.
0: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초코바는 예, 뭐 나쁘진
1: 이분이
0: 않겠지만
1: 초코바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벌써 다 마칠 시간이 돼서요. 자, 퀴즈 정답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네, 3번 기침이었습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8888번님, 네, 그리고 1221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1918번님, 2749번님 네 분께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꿔야 할 잘못된 감기약 습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 네, 말씀해
0: 아,
1: 주실
0: 제가
1: 수 있을까요?
0: 준비한 내용이 질문으로 다 들어와서
1: 아,
0: 저는
1: 그쵸?
0: 병으로 된 감기약,
1: 네.
0: 짜먹는 감기약,
1: 네.
0: 이거 순한약 아니다.
1: 아.
0: 다른 약이랑 같이 먹지 마셔라. 이거를
1: 네네.
0: 꼭 말씀드리고
1: 네.
0: 싶었어요.
1: 저도 참고로 이제 감기가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가서
0: 네.
1: 짜먹는 감기약부터 먹거든요.
0: 아,
1: 그게 상당히 저는 좀 효과를
0: 좋죠. 네,
1: 봤습니다. 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짜먹는 감기약이라 그래서 쉽게 보시면 안 된다. 네.
0: 그렇죠.
1: 똑같은 성분이
0: 들어
1: 들어있다.
0: 있습니다.
1: 아, 오늘 참 많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한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질문이 아주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네. 또 그리고 우리 노수진 약사님의 답변도 아주 훌륭한 답변을 저희가 들은 것 같아서요.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한약사회 총무이사이신 노수진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죠.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4: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0: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역시 금요일 오후여서 낮 3시 때부터 정체 구간이 빠르게 늘더니 퇴근 정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형차 전용 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금천교 방면은 45분이나 걸리고 있는데요. 지하도로 끝지점 거의 다 가서 2차를 고장차가 있다 보니 소요 시간이 더 늘었고요. 지상으로 가는 서부간선 도로도 성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가는데 55분 정도 걸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 있는데요. 가양대교 조금 못가 있었던 사고 방금 정리됐고요. 한강대교 강 북쪽으로 다리 건너기 어렵지만 반대 강남쪽도 다리 중간부터 상도터널 통과할 때까지 쭉 정체 이어집니다. 한남대교 강남 방향은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려는 차들이 중간부터 밀리기 시작하였는데 서초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0: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역시 금요일입니다. 7시가 다 되어가지만 서울시내 퇴근 정체 많이 남아있습니다. 동부선도로 의정부 방면은 군자교에서 상계교까지 긴 구간 물리는데요. 여기서만 40분 정도 걸리고요. 서부간선도로 역시 고척교에서 성산대교 건너는데 시속 20km 안팎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영동대교부터 속도 줄입니다. 가양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방면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구간은 올림픽대로보다 짧지만 역시 이 구간 통과하는데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부근 2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 났고요. 이후로 기흥에서 신갈까지 정체입니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은 능해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났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

0: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1: TBS 교통정보.
2: 서소문고가차도 붕괴사고로 열차의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된 상황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X 행신역에서 서울역 구간과 행신역에서 용산역 구간 운행하지 않고요. 강릉주광선 KTX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도 운행 중지된 상태고 경의선 서울역에서 수산역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지만 그래도 문산역에서 용산역 구간은 정상 운행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사이에 서울 시내 정체 구간은 많이 줄었습니다. 연이은 사고로 정체가 심했던 내부 순환로도 지금은 정릉터널에서 홍지문터널 통과하는 데만 밀리고요. 강변북로는 일산 방면의 정체 구간이 길어서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50분 이상 걸립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도 도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는데 반포대교 조금 묶어 4차로에서는 고장차 견인제가 업종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C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5: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4: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른바 남성 락커들은 왜 머리를 기를까요? 물론 지금은 머리의 길이는 모두 자신들의 개성에 맞게 자유롭게 연출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선 락앤롤 뮤지션들 사이에서 장발이 유행하기 시작하죠. 나는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규정, 9-to-5의 삶을 거부한다. 이런 의미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분방해 보이는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는 단정한 머리와 넥타이를 맨 정장의 사람들만이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레드 애플린 블랙독 7458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응원합니다. TBS도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연음말에서 제가 이제 남성 락커들의 머리 길이를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상하죠. 섹스 피스톨스나 이제 이런 밴드들을 보면 또 빡빡 머리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자유로움과 그 다음에 어떤 제도권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머리를 기르거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또 이 나중에 펑크 음악을 하는 세대들에게는 이 기존의 락커들이 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자본에 반대하고 제도권에 반대하면서 정작 그들은 막 호화롭게 좋은 차, 심지어 뭐 전용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고대 성을 사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라고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곳이 더 생겼어요.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 선물 많이 준비했습니다. 사연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0: 블랙 신드롬, Fit the Power Cable into Me 들으셨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대한민국 헤비메탈, 그 하드락의 선두주자죠. 아, 저는 뭐 저희 권순우 밴드는 포크 쪽에 가까운 음악을 하지만 듣는 음악은 굉장히 이렇게 힘차고 거칠고 강한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아마 저 20대 한 중후반으로 기억하는데 매일 들었어요, 이 노래. 정말 저한테는 제 20대의 우상입니다. 블랙 신드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일단 저는 이 락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목소리나 또는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자신만만한 어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느껴져요, 매번.
1: 아, 그런 건 없습니다.
0: 이상하죠, 선배님들. 아, 여러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제 음악 굉장히 높은 선배님들이어서 제가 호칭을 선배님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고 하는 노래는 이제 좀 말랑말랑한 거를 좋아하는데 왜 듣는 거는 굉장히 센 음악을 좋아해요. 그 정상인가요, 이거?
1: 아니, 누구나 자기 그 취향이 있잖아요.
0: 네네.
1: 저는 오히려 이제 시끄러운 음악을 하니까 네네. 시끄러운 음악을 잘 안 들어요. 그냥.
0: 아.
1: 그러니까 이제 아. 음주할 때는 음주용.
0: 이제
1: 잠잘 때는 이제 잠자기용 뭐 이런 음악을. 요즘 것도 좀 많이 들어요. 조용한 거, 재즈 많이 들어요.
0: 아, 그러시구나.
1: J-pop 같은 것도 많이 듣고.
0: 아, 저도 정상인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0: 자, 지금 말씀하신 분은 기타 치시는 김재만 씨. 그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1: 안녕하세요. 블랙 신드롬에서 기타 치는 김재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네, 한 분 더 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블랙 신드롬 보컬 박영철입니다.
0: 아, 진짜 매일 무대에서만 뵙던 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2: 네, 출연해서 저희도 너무 좋습니다.
0: 네. 그,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요. 그, 결성한 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기로 멤버들 모았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멤버 있으면 가가지고 좀 구애를 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멤버 결성을
2: 했어요? 비슷하지 않겠어요?
1: 그 얘기는 영철이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네.
1: 그러니까 앨범을 내기 전에 원래 그 블랙 신드롬이라는 밴드는 존재했고,
0: 네.
1: 그는 이제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그런 관계에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앨범 내기 직전에 이제 합류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앨범 작업할 때가 한 8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0: 87년.
1: 그러면은 네. 영철이는 뭐 한 86년이나 이때부터 이미. 팀의 이름
2: 있었죠. 블랙 신드롬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타 치는 멤버가 군대 이제 영장이 나왔어요.
0: 아 맞다. 군대.
2: 그래서 조만간 군대를 간 건 아니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 친구가 없어지면 기타를 누군가 쳐서 아무튼 앨범 내야 되잖아요. 앨범 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앨범 계약하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뭐 지금도 뭐 쉽네 어렵네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뭐 돈 한 푼도 안 줘도 되고요. 그냥 앨범만 내주세요.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 근데 그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재만이 형 뭐 다른 공연 블랙 신드롬 다른 공연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재만이 형이 또 다른 밴드로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로 얘기가 잘 돼서 기타가 필요하면 전화를 하겠소 뭐 이렇게 된 거죠.
0: 그러면 밴드 두 개.

0: 저희가 좀 천재 소년들이어가지고 한 10살 때부터 음악을 하다 보니까.
1: 우와, 40년. 지금도 막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사실 아시겠지만 한 달은 안 되고 한 보름 전에 제가 공연을 직접 또 네. 가서 근데 똑같으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안 변하시고 뭐 연주 실력이 하면 말할 것도 없고.
0: 아이, 머리 숱이 많이 바뀌었죠.
2: 힘들지, 해말이. 일단 지금 힘들지 않아?
0: 아, 그런 건 없는데.
2: 그래? 난 노래할 때 사실 네. 노래는 좀 이렇게 몸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몸짓이 많이 필요한데 네. 숨이 차요. 까놓고 얘기하면.
1: 아, 그래요? 네. 근데 티는 전혀 안 나요.
2: 티를 안 내려고 엄청 노력하죠.
1: 그러셨구나. 예전에 EBS 스페이스 공감. 아, 예. 네. 그때 이제 화면으로만 뵙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무대에서 직접 뵙죠. 혹시 그 블랙 신드롬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무슨 까만 머리의 신드롬 뭐 이런 건가? 아니면.
2: 아, 뭐 그런 것보다도. 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초장에. 근데 네. 이제 그냥 만들 때는 네네. 제가 좋아하던 밴드가 블랙 세버스인데 그렇게 비슷한 이름을 짓는 게 멋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유치한 어릴 때니까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0: 이제 블랙자 들어가는 팀들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따랐다고 보는데 이름을 정해놓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줬지만 똑같은 질문을 엄청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은비를 만들어야 돼서 뭐 그냥 우리 동양인들이다 검은 머리라서 네. 우리도 좀 이렇게 세계로 좀 신드롬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1: 아니 왜 말이 안 됩니까?
0: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네, 했죠. 네. 아유
2: 꿈만 큰 거죠. 네.
1: 자, 이쯤에서 우리 또 블랙 신드롬 노래 한 곡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외로움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이 곡 잠깐 어떤 분이 소개 좀 해주실까요?
0: 아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5년인가 한 3-4년 단위로 한 번씩 연주하는 요즘.
1: 이거는 몇 집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죠?
0: 이것도 3집일 겁니다.
1: 아, 3집. 네. 네, 듣겠습니다. 블랙 신드롬 개인적인 외로움.

0: 블랙 신드롬, 개인적인 외로움 들으셨습니다. 김재만, 박영철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일본 활동 기사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1: 왜 처음부터 이제 일본 진출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저희를 도와주던 저희 친형님이 계셨는데 저희 친형님하고 우리 영철이가 뭐 그 헤비메탈 전문 잡지라고 하나요? 뭐 그런 관계자들을 좀
2: 번이죠.
0: 번 말만에 있습니다.
1: 그런 분들 좀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얼굴 좀 틀라고 한국에도 헤비메탈하는 팀이 있다.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부터요. 근데 이제 그 멤버들이 병역 문제들이 다 걸려 있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자유롭게 해외를 나갈 수 없던 시절이라 이제 그런 접촉 후에 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회가 이제 닿게 됐죠. 거기 아는 분들도 생기고 해서 그냥 뭐 사실 이제 뭐 그 사람들 얘기하면 뭐 해외 진출을 뭐 거창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쪽 현지에 가서 우리가 라이브를 하고 현지 어떤 상황이 어떤지 그쪽 친구들은 얼마나 연주하는지 이런 거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들한테는 되게 큰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 가서 좀 몇 개 도시 라이브도 돌면서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이건 축제 같은 행사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혼났죠.
0: 아.
1: 많이 배우니까. 근데 이제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0: 시스템.
1: 그러니까 어떤 클럽이나 공연장을 가도 네. 그 스태프들이 움직이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이게 되니까 이제 많이 혼나고 많이 배우고.
0: 그게 지금 몇 년도 얘기죠? 대략 한 90년 아, 초반?
2: 90년 초반부터 네. 2000년 중순까지 쭉이에요.
0: 그러면 저 그냥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준 차이가 확 납니까?
1: 아, 나죠.
0: 어떤 식의 수준 차이가 날까요?
1: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뭐 세세한 부분을 뭐 얘기하기 내보다는 네네. 그냥 프리미어 리그하고 K리그의 차이일까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아,
0: 그러면 그 관객들 차이는 어때요?
1: 관객은 일본은 일본다운 특징이 있어요. 이제 약간 뭐 그런 문화 있잖아요. 오타쿠라는 오타쿠 문화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스테이지에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예의 있고 그 예의는 뭐 관객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미디어 매체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스태프들이나 너무 연주자들한테 예의가 있고 이런 이제 그들의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한국의 열정적인 한국민 이 한국 기질로 보면 약간 브라더십은 좀 안 느껴지는.
0: 아, 브라더십이라고 하면?
1: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좀 일하는 분들하고 금방 친해지고.
0: 아, 스태프들하고.
1: 스태프들 금방 친해지고. 네. 아, 오늘 수고했다. 고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네. 우리 불편할까 봐 얘기 안 걸고.
0: 아, 그런 문화.
2: 되게 비즈니스적인 거죠.
1: 얘기 안 했어.
2: 딱 일만 하고.
1: 그리고 제가 아시안락 페스티벌이라는 걸 한번 행사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그 시라타카라는 일본 온천 지역에서 한번 했는데 그 도시 행사니까 엄청 크죠. 근데 좀 일 끝나고 이제 공연 끝나고 이제 이런 파티 같은 걸 만들어 줬는데 호텔에서 그날 일하던 엔지니어나 뭐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야. 그 자리에. 그래서 얘네들은 참여를 못 하는구나 같이. 이러다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다른 방에 있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우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0: 네네. 그렇죠.
1: 아, 오늘 수고했어요. 뭐 어떻게 삼아 됐어. 뭐 이랬는데 너무 놀라는 거지. 내가 들어가니까.
2: 쟤 왜 저러나.
1: 아니, 여기 왜 들어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0: 그거 좀 독특하네요, 진짜.
1: 근데 프로페셔널하게 일한다는 점은 있는데, 네. 예, 우리나라처럼 뭐랄까, 열정적이고 좀 뭔가, 아, 우린 불안하다. 이런 느낌은 좀 적은 그런 느낌을 받았죠.
0: 그 우리 클럽 공연이나 그 락 페스티벌 이런 공연에 보면은 아무래도 좀 관객이 그렇게 많다라고 느껴진 적은 별로 없거든요. 물론 뭐 펜타폰트로 하기나 얼마 전에 한 히어로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이제 분들이 오셨는데.
1: 맞아요.
0: 그런 특정한 몇 군데 빼놓고는 이제 그 관객의 차이가 일본하고는 좀 많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2: 그 조그만 공연장을 다녀봐도 네. 느낌이 이제 현재 한국의 클럽 사실 뭐 몇 명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일본은 꾸준히 꽉은 차요. 뭐 그게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든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든 다른데 그래도 꽉 차긴 꽉 차니까 어떤 한 가지 음악을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해주고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것들의 그런 문화가 일본 쪽이 훨씬 그런 건 잘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CD나 앨범도 많이 사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국은 딱 한마디로 보면 그거죠. 그때 당시의 인기. 지금 누가 제일 잘 나가는가.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만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BTS가 공연하면 뭐 미어 터지잖아요.
0: 그렇죠.
2: 뭐 8만 명, 10만 명. 네. 장난 아닌데 외국에서도 오고. 지금 우리가 공연하면 뭐 5명, 10명 모으기가 힘든데 왜 그런 거에 그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은 그게 이제 그 음악의 여러 가지 토양 분위기 자체를 좌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팬들이 많이 수긍해주고 좋아해주시면 돈도 많이 버는 걸 떠나서 또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지.
2: 그 공연에 더 좋은 공연도 만들고 뭐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정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걸로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일단 너무너무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심지어는 이제 음악을 더 이상 못하고 그만둔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뭐 40년을 해서 오래하고 잘났어요. 이게 아니고 그만큼 희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같이 희생한 사람이 그닥 많지 않다는 거죠. 중간에 관두고 뭐 힘드니까 뭐 다른 일도 좀.
1: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문화를 소비하는 계층을 딱 한정돼서 생각하잖아요.
0: 네네.
1: 젊은 어느 특정 나이대로. 좀 그러다 보는데 그 친구들은 항상 우리 어느 시대나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언어와 문화와 뭐 음악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것이 제일 트렌드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을 이제 공연장을 끌어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 이제 우리 같이 올드스쿨 한 이런 음악들은 또 그러다 우리나라가 또 인구도 적잖아요. 인구가 한 가까운 일본처럼 한 1억 이상은 돼야 지금 소규모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이제 보기에는 좀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공연장도 차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0: 참 일단 다변화인 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는 경향 맞습니다. 아, 잠깐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중간에 30분쯤에서 그 중간 캠페인을 잠깐 듣는 시간이 있거든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3: TBS 캠페인 오늘도 안전하게 알코올 중독 위험 신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음주량이 점점 늘어나거나 주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한번 술을 마실 때 과음, 폭음이 반복될 경우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이 반복되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6개월에 2회 이상 블랙아웃을 겪었다면 인지 기능 저하가 우려되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술을 끊었을 때 불안, 불면, 식은땀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다섯 번째, 음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해장술을 찾는 경우에도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 고위험 음주군이라고 판단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상담,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일을 위해 알코올 중독 예방해주세요.

0: 블랙 신드롬, 바이블 블랙. 와, 잘 들었습니다. 와, 이게 아까 그 3집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운드가 굉장히 풍부해졌는데, 이게 언제적 음반인가요?
1: 이게 몇년전 앨범이죠. 예.
0: 그러면 블랙
2: 가장
0: 신드롬,
2: 최근 앨범이죠.
0: 최근 앨범, 바이블 블랙.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들어봐도 될까요?
2: 내용은 뭐 저희는 이제 주로 예전부터 음악을 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또 우리는 어떤 음악을 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음악을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저희도 최근에도 뭐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저희 블랙 신드롬의 바이블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노래예요.
0: 아, 블랙 신드롬의 바이블이다.
2: 예.
0: 멋있네요. 기타 김재만 씨, 그다음에 지금 요거 코러스도 다 직접 하셨나요?
2: 직접 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1: 여러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죠. 이제. 같이 도와서
2: 이제
1: 노래하는
2: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오늘은 두 분이 오셨는데 블랙 신드롬 전체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멤버들하고.
1: 보컬의 박영철 씨,
0: 네.
1: 기타의 김재만 씨, 베이스의 최영길 씨, 영길 씨.
0: 아, 최영길 씨.
1: 예,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일본인이라 일본 사람이라는 히데키 모리우치라는 친구인데,
0: 순수 일본인.
1: 네.
2: 히데키 모리우치.
1: 근데 이제 좀큰 공연만 왔다 갔다 하고,
0: 네네.
1: 여기서는 이제 그 신영이라는 친구가 저희 이제 세션 드러머로 오랫동안 해오고
0: 그러니까
1: 있죠.
0: 원 멤버는 일본 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자주,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좀 작은 공연이나 소소한 그런 공연 같은 경우는 한국인 분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분이 세션인
2: 거.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0: 아, 그러시구나.
1: 저희 팀은 데뷔 때부터 드러머만 줄곧 이렇게 많이 교체되는.
0: 네, 맞아요. 저기, 저 블랙 신드롬에서
1: 홍진규, 뭐 최용석
2: 분도 있었잖아요.
0: 저기 블랙 신드롬 나오고 다음에 들어온 밴드가 저희 권순우 밴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공연 때 저기 종로 어디에선가 좀큰 공연장 클럽은 아니고 공연장 같은 종로에서 할때 한번 대기실에서 뵌 적이 있어요.
1: 신나라 거기인가
0: 거기 한 30년 전 얘기 같습니다. 거의 그런 일이 한 번도 있었어요.
1: 우리 연차는 얘기하지 말죠. 영자 빼고 3년 전에.
2: 3년 전.
1: 3년 전.
0: 아, 네네. 알겠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음반 발매한 거는 어떤 내용이죠?
1: 아, 이제 그때는 그 타임이 해외에서 이제 한국이 살짝 올라올 때라 한국의 문화라는 게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여러 장르의 음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뭐 고전 음악부터 뭐 가요, 뭐 재즈, 락, 뭐
2: K 뮤직의 시초였구만.
1: 뭐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관심이 막 올라올 때라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요청이 있었죠.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앨범을 소개하는 정도?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거기다 발매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좀 큰 회사랑 해가지고 HD라고 좀 큰 유럽의 레이블이거든요. 그런 데에서 좀 잘 풀린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0: 그 유럽에서 그렇게 큰 레이블에서 음반 발매를 했다라는 거는 그들도 분명히 사업하는 사람들일 텐데
1: 그러니까.
0: 어떠한 충분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했겠죠.
1: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런 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만약에 누가 펑크를 좋아하면 중국의 펑크 궁금하잖아요.
0: 그렇지. 그렇지.
1: 중국의 펑크가 있어. 뭐 이런 느낌에 중국을 낮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0: 네네.
1: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당시 뭐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일본에 국한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속
2: 존을 좀 넓히기 시작한 거죠. 그때 유럽 사람들이
1: 마침 또 소속 회사가 그런 업무를 위해 좀 밝은 분이셔가지고 회사 분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했죠.
0: 그러면 음반 발매하고 혹시 그 유럽 쪽에 투어도 좀 하셨나요?
1: 아, 그 저희 사이즈로는 투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하면 누구 비난하게 되는 거라 제가 말을 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 국내에서 어디 뭐 미국 투어 어디 투어라는 건 다 교민
0: 그렇죠
1: 공연이잖아요 솔직히.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 헤비메탈이라는 친구들은 다 멋으로 살잖아요. 가오로 사는데 그러다 보니 아, 그렇게 얘기하고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제 갈 수 있었는데 예. 저희들이 그런 기회는 없었네요.
0: 하기야, 저 우리 락커 분들은 예. 아, 멋 그리고, 없는 거
1: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않았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 할 때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우리 국내 시스템이 다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아까 우리 영철이 얘기한 것처럼 앨범 내려면 진짜 이거는 뭐 진짜 낙타 묻은 바늘구멍 뚫는 것 같은 이런 네. 그런 심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고 소위 말한 이제 이런 홍대 이제 인디나 언더그라운드 이런 레이블들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충분히 이 우리와 맞는 등급으로 교류를 해서 이제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했어야 됐기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었죠.
0: 그런 일이 있었네요, 진짜. 그 얘기요. 폴 길버트 조인트 콘서트는 무슨 얘기일까요?
1: 아, 이것도.
0: 그 폴 길버트는 당연히 미스터 빅.
1: 네, 미스터 빅 폴 길버트인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솔로 앨범을 내고 이제 솔로 투어를 이제 저희 소속사 사장님이 기획을 하셨어요. 아. 그 폴 길버트가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말하자면 에이전시죠. 국제적인. 그래서 네. 그걸 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세계 도시를 돌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속사니까 말하자면 모시고. 그때도 사실은 가까이서 보니까 많이 배웠죠. 그때 이제 폴 비오트 멤버로 온 친구들 중에 뭐 드럼 치는 친구는 옛날에 레이서 엑스 보컬이었고 제프리 마틴이라고 에릭 마틴 형인데 아~ 에릭 마틴 친형인데
0: 난 아, 그래요?
1: 그건 몰랐는데 이제 술자리에서 알게 된 거죠.
0: 내 동생이 에릭 마틴이다.
1: 근데 뭐 제프 마틴 그러니까 그렇지. 한국 사람이 네. 뭐 제프인 줄 알았지. 근데 네네. 원래 이름은 제프리 마틴이니까. 아~ 와,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베이스는 신데렐라 베이스가 왔었고.
0: 막 오, 진짜?
1: 네, 근데 우와. 그것도 신데렐라 티셔츠를 입어서 알았다니까. 아. 아, 진짜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가까이 보고 연주하는 것도 보고, 아, 뭐,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0: 아니, 근데 그냥 솔직하게 한번 진짜 잘해요?
1: 엄청 잘해요.
2: 엄청 잘하죠. 저 정도 해야 밥 먹고 사는구나. 이런 느낌이
1: 제가 그 좀. 월드스타라는
0: 김재만 씨보다 기타 더 잘 쳐요.
1: 아, 그렇지. 저 월드스타라는 분을 몇 분 만났었어요. 예. 앞에서 봤는데. 네네. 24시간 기타만 치더라고.
0: 아, 월드스타급을 받는 기타리스트가 24시간 기타 그냥 놓질 않다.
1: 예. 폴 길버트는 술도 안 먹고 호텔 엘리베이터원 중에서도 기타를 연주하고 있어요. 기타밖에 안 치더라고. 옛날 마이클 쉔크도 그렇게 하더라고. 한번 와서 봤는데. 기타밖에 안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의 교재한 모모도 씨를 또 가까이서 좀 알게 되는데 네. 이동할 때마다 기타를 갖다 대줘야 돼요. 그냥 기타밖에 안 쳐. 그래서 내가 아 이래서 월드스타구나. 그래서 또 하나는 자기를 알리는데 엄청 노력해요.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네네. 진짜 우리나라 인디 뮤지션들은 배워야 돼 진짜 이게. 우리는 우리를 알리지 못해서 인기 없는 거야. 이게 그분들은 뭐 좀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붙어서 자기를 알리려고 얘기하고 막 아, 그 노력이 월드스타. 그래서 월드스타.
0: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네. 정도로.
1: 그래서 유명해진 거야.
2: 굳이 해요.
1: 그래서 유명해진 거라니까. 우리는 그걸 못해서 못 유명한 거.
0: 이야 그렇군요. 저도 오늘 또 큰 거 하나 배웠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열심히 PR을 좀 해야겠네요.
1: 이제 하셔야 돼요. 열심히 이제.
0: 자, 선배님도 우리 블랙신드롬 노래 한 곡 더 듣고 싶은데 어떤 노래 이번에 들을까요?
1: 락아웃 세 번.
0: 락아웃이요. 예. 듣겠습니다. 블랙신드롬입니다. 락아웃.

0: 블랙 신드롬, 락 아웃. 듣고 오셨습니다. 어떤 뜻이죠? 락 아웃.
1: 락으로 이제 외치다 이런 말하고 비슷하게 되겠죠? 락 아웃.
0: 작사는 보통 어떤 분이 하시죠?
1: 제가 주로.
2: 영철이가.
0: 아, 그러시구나.
2: 네, 문맹자라.
0: 아, 저기 우리 기타 치는 그 김재만 씨는 문맹이라고 좀 하셨습니다.
2: 아, 영어는 제가 문맹자라. 말만 할 줄 알지 좀.
0: 아, 아, 제가 사실은 우리 이제 대선배님으로서 우리 지금 후배 열심히 락 음악 하는 후배들한테 어떤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음악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락 음악을 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좀 조언의 말씀을 좀 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저는 좀 다를 텐데 서로.
0: 아, 네네.
2: 짧게 얘기하면 저는 뭐 락 상관없이 전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내가 프로라고 생각하면 음악은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만들어서 해야 된다.
0: 시간을 만들어서 계속 해라.
2: 예, 프로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음악을 해야 그게 네. 프로고. 네. 단지 뭐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시간이 날 때 음악하는 건 프로가 아니다 이거죠.
0: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박영철님은
1: 뭐 전업 뮤지션으로서 뭘 하려고 그러면 네. 이름 그대로 전업이잖아요. 제 업이 이거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빠지도록 열심히 해야죠. 그러다 보면 뭐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아까 우리가 일본 얘기하다가 그 다양화, 문화, 음악에도 이제 많은 장르가 있듯이 그런 다양화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우리나라 미디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1: 저는 그 사실 예전에 네.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 양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민족이 나아가야 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거라든가 사회적인 거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문화적인 파워를 키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음악을 시작한 지 언 40년쯤 돼가니까 네. 이제 그런 그 좀 싹이 보이더라고요. 해외에 나가서 인정도 받고
0: 네네.
1: 또 오히려 한국인인 거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0: 네.
1: 뭐 흔히들 말하는 국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국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네. 않고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최고 탑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지금 후배들이 그런 걸 해주고 막 잘 나가고 그런 거를 그냥 부러워한다기보다는 아 이제야 점점 제대로 돼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0: 우리 김재만 씨께서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꾸준히 음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박영진 님께서는 지금 있는 이 순간 최선을 다해라 네. 머리가 빠지도록 최선을 네. 다해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새벽 공감은 이거를 계속 좀 이어가고 싶거든요. 혹시 프로그램에 덕담 한마디씩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계속 그런 취지로
0: 네.
2: 주구장창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협찬이 많이 붙지 않을까요?
0: 아, 진짜요?
2: 네, 그 현실적인 문제니까. 이 방송에 협찬이 많이 붙을수록.
1: 일단 뭐 그 좋아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진짜 거의 한 시간 했는데 좋은 말씀 너무 그리고 또 여태까지 블랙 신드롬이 걸어온 길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저희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저희는 블랙 신드롬이 신청해 주신 곡이죠. 빌리 아이돌과 에브릴 라빈이 함께 부른 곡 77 듣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0: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4: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3: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4: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백수는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1: TBS 캠페인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엄마 빨리빨리
6: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5: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6: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5: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6: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5: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7: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TBS 교통정보
9: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볕이 뜨겁습니다. 서울 한낮에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더 더워져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합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한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및 시설물 복구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동안 운행 중지됐던 경의선 서울에서 문산 사이 구간의 운행이 재개됐고요. 이제는 수도권 광역철도 전 구간이 정상 운행 중입니다. 또 오늘 정오부터는 잠수교와 반포대교 남단 달빛광장 일대에서는 서울 관광 페스티벌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 준비 작업으로 잠수교 북단에서 남단 회전교차로 사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및 시설물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서 경의선 서울에서 문산 사이 구간의 운행이 재개됐고요. 이제는 수도권 광역철도는 전 구간이 정상 운행 중입니다. 다른 열차들도 운행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으니까요. 이용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정오부터는 잠수교와 달빛광장 일대에서는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잠수교 북단에서 남단의 회전 교차로 사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지점 뒤로 속도 줄어 있고요. 이후로나 반대쪽으로는 소통 원활합니다. 또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또 화도에서 서종 사이가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개표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더운 여름철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와 양산을 이용해 주시고요. 그늘에서 휴식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도 살펴보시기 당부드립니다. 한편 지금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는 고장차 세워져 있습니다. 고장차 구간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으로 종암분기점 부근 또 월릉에서 신내까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취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